안녕하세요. 사랑의 뜰한 정희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한 번에 보여주시지 않으세요. 날마다 만나처럼 필요한 만큼의 은혜를 내려주시죠. 우리가 기도하면은 딱 그만큼 필요한 만큼 주님은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한눈에 통제하려는 불안 대신에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는 믿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일은 여전히 비밀 속에 있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비밀 속에 있지만 그 비밀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안에서 안전하게 다듬어질 겁니다. 하루를 살아내는 믿음은 결국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가장 실제적인 순종이 되기 때문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크고 작은 일에 감사한다는 것은 내일 일을 알 수 없기에 지금 주어진 이 시간을 주님께 감사로 드릴 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다가올 날들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라는 선물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며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마시고요. 오늘 주어진 하루, 이 시간만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은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그렇게 감사로 받으시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시면 어떨까요? 8월 1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사랑의 드란 1부 첫 곡, 하루를 시작할 때.

희주일의 하루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오늘 사랑의 드라마 목요일 아침 1부 첫 곡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라는 이 마지막 가사처럼 아 정말 이 상황이 순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기쁨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런 기쁨으로 시작하고 또 감사로 하루를 열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듣고 싶은 찬양 사연들 받고 있습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어요. 오늘 하루라는 네 글자로 출첵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네,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는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고 계시는지, 오늘 하루, 네모, 이 빈칸을 채워서 지금 들어오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입니다.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오늘 하루 이 네 글자로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어요. 진아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그리고 감사에까지 메들리로 이 찬양 함께

네, 극동방송 사랑의 드라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라는 네 글자로요, 출첵하고 있고요. 오늘 하루 어떤 하루가 될 건지, 어떤 하루로 또 시작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의 출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9507번님, 안녕하세요, 피디님. 지금 나갈 준비하면서요, 방송 듣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외출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참 바쁘잖아요. 아침에 분주하게 또 준비하고 나가셔야 되는데. 근데 또 잊지 않고 이렇게 들어오셔서 출첵까지 남겨주시니 그 의리? 너무 감사합니다. 힘이 됩니다. 1094번님, 아침 일찍 매장 정리하고요. 뜰 안을 들이면서 출발하니 하루가 활기찹니다. 마님, 더위가 한풀 꺾이고 가을 분위기가 나네요. 내일은 난 몰라요. 신청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시작합니다. 남은 2주도 파이팅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아, 그래도 이렇게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신다고 하니까요. 저도 막 활기가 넘치는 거 있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또 맞이하면서요. 시원한 하루, 또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신청곡 잠시 후에 우리 뜨란 가족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420번님, 샬롬 피디님 안녕하세요라고요. 이제 국내 단기 선교까지 D-6, 6일 남으셨네요. 기대되기도 하면서 저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아, 주님께서 보내신 선교사로 가는 마음으로 섬겨야죠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곳에서 어떤 어려움 없이 선교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럼요. 우리 주님께서 앞서서 또 준비해 놓으시고 모든 것들을 함께해 주실 겁니다. 혹여나 좀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갑자기 불현듯 생기더라도요. 당황하지 마시고요.

주님께 묻고 또 응답 받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면서 선교 잘하실 거라 믿습니다.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선교 잘 마치고 돌아오시길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파이팅입니다. 네. 1595번님이세요. 오늘 하루 험난할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월요일까지 택배가 쉰다고 해서요. 내일 발송할 것들까지 지금 일 처리를 급하게 해야 해서요. 힘겨운 하루가 예상이 됩니다. 하셨어요. 그러시군요. 오늘 하루는 왠지 아주 힘들 것 같고 좀 험난할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또 생각을 미리 또해 놓으면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예방 주사를 맞아 놓은 것 같은. 네. 조금 힘들더라도, 아, 네, 이럴 줄 알았지. 괜찮아. 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 하면서 아주 쉽게 네, 잘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조금 힘겹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또 저희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또 도와주실 겁니다. 힘내시기 바랄게요. 오늘 하루 어떠세요? 오늘 하루 네 글자로 출첵 받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선물이 있어요. 오랜만에 찾아온 것 같은데요. 어떤 선물을 드릴까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요 선물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방건조 오징어 10마리. 방건조 오징어 10마리 두 분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 들으시고요. 받기 원하시는 분들, 방건조 오징어 좋아하시는 분들, 오늘 나는 네모입니다. 빈칸 채우셔도 좋고요. 저요, 오징어 받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서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어요. 예라모십의 찬양, 함께 찬양하시죠. 그 큰일을 행하신.

네오은의 해피피치인의 극동반사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6634번님의 신청곡 함께 나눴어요. 이곡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라고요.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 드디어 나라 사랑 축제가 여수와 익산에서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부터 또 9시 반까지 어린이 합창단 나라 사랑 축제 실황을 방송으로 생중계해 드릴 예정인데요. 현장에 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또 극동방송 라디오를 통해서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함께 보고 들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과 퍼포먼스까지. 와, 저는 벌써부터 기대가 되거든요. 우리가 2023년도에 포항에서도 나라사랑 축제가 있었잖아요. 그때 현장의 분위기, 아직도 저는요. 찌릿찌릿합니다. 정말 소름이 돋을 만큼 은혜로운 시간이었죠. 오늘 저녁에 있을 여수에서 진행할 나라사랑 축제 기대가 되고요. 많이들 또 애청해 주시고 또 기도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깜짝 이벤트 진행하고 있어요. 방건조 오징어 두분 추첨할 예정인데요. 받기로 원하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입니다.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201번님, 오늘 하루 모든 것을 주시는 것들, 하나님의 영광이란 새벽기도 때 목사님 말씀이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을 찾으며 갑자기 반찬을 꼭 만들겠습니다. 이 반찬이 오징어 반찬일까요? 네. 그렇게 보내주셨고요. 9775번님도 저요 오징어 받고 싶어요 하셨어요. 내륙에 사는 큰 사위에게 보내고 싶네요. 장모의 찐 사랑과 함께라고요. 장모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885번님, 저요, 저요, 라고 손 번쩍 들어주셨어요. 오징어 진짜 먹고 싶어요. 너는 꽃이야 라는 찬양 듣고요. 꽃처럼 햇살처럼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신청곡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420번님도 보내주셨고 5889번님께서도 저 오징어 받고 싶어요. 샬롬 인숙PD님 오늘 하루 같은 일상의 반복이지만 오늘 하루 같은 일상의 반복이겠지만 함께하실 하나님의 은혜 기대하며 기쁘고 즐겁게 하루 시작해봅니다. 피디님도 오늘 기쁘고 은혜 충만한 그런 하루 되시길 늘 기도합니다라고요.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런 기쁜 하루 보내시기 바라고요. 또 새싹분이 들어오셨어요. 6433번님이세요. 저는 오늘 불효녀입니다. 불효녀? 왜죠? 새벽 기도 후에 엄마랑 다투었는데요. 마음이 너무 슬프고 힘드네요. 오징어 좋아하시는 엄마에게 선물 드리고 싶어요라고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따님께서 엄마를 위해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네. 아유, 다들 각자 사연들이 다르신데요. 어떤 분께 이 방건조 오징어가 돌아갈지 저도 모르겠어요. 잠시 후에 발표하도록 하고요. 지금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어요. 히스플랜의 찬양입니다. 너는 꽃이야.

사랑이들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매일 아침 뜨란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의뜨란에서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최상우 목사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과 목회 가운데 베풀어주신 기도의 응답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인데요. 저자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해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의 뜰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56국의 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사랑의 드라마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준비해 놓고 있고요.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세미나라고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세미나 함께하고 싶어요라고요. 문자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제는 저희가 안내 문자를 다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아마 받으신 분들 중에서 링크 들어가셔서 신청하신 분들도 많이들 계시더라고요. 아, 어떤 분들이 들어오셨나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정말 다양하고 많은 교회에서도 신청을 해주셨어요. 신청하신 이유가요. 극동방송을 듣고 신청하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강의의 제목이 기도라는 제목이잖아요.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 제목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신청합니다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최근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신청합니다. 또 기도의 힘을 배우기 위해서 신청합니다. 최상훈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하셨고요. 또 극동방송 광고와 평소 좋아하는 목사님이어서 신청합니다. 기도가 많이 막혀 있어서 돌파하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라고 하시면서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새롭게 하소서에서 신앙 간증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포항에서 사랑의 뜰한 방송 청취 중에 신청합니다. 저자와의 만남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요. 이렇게 신청해 주신 분들도 계세요. 오늘 여러분들 방송을 들으시고 저자와의 만남 세미나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세미나 이세 글자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사 당일 선착순 50분께는요. 예수님과 한달 살기라는 최상훈 목사님의 2026이 상반기 베스트셀러 도서입니다. 이책 50분께 드릴 수 있으니까요. 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요. 여기서 저기서 저요 저요 저요 오징어 먹고 싶어요 라고 많이들 보내주셨어요. 두분 추첨했습니다. 네, 뽑았어요. 먼저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 9775번님 축하드립니다. 네, 어머니와 새벽기도 가셨다가 다투셨대요. 너무 힘들다고요. 어머니가 오징어 좋아하신다고요. 선물하고 싶어요라는 아 아니구나. 죄송해요. 6443번님이었어요. 죄송해요. 69775번님이 아니라 6433번님이셨습니다. 어떡하죠? 우리 9775번님. 죄송해요. 네. 6433번님. 네.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분은 어떤 분께 드릴까 고민하다가 제가 사실은 두분 고민했거든요. 그런데 3298번님께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학업 중인 중학교 2학년 아들과 방송을 듣고 있는데 함께 먹고 싶어요. 공부 스트레스 오징어를 씹으며 날려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라고 어머니께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아, 어떡하죠? 9775번이 너무 죄송하네요. 우리 3298번님.

사모님, 우리 중학교 2학년 아드님과 드실 수 있도록 방건조 오징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징어는 한 달에 한번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때 놓치지 마시고 들으시고 또 사연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우리 두 분께는 방건조 오징어 보내드릴 테니까요.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9775번님께 선물을 좀 드리고 싶었거든요. 고민을 했어요. 네. 장모의 찐 사랑을 큰 사위에게 보내고 싶다라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다음 기회에 네. 한번 주시면은 함께 하도록 할게요. 아쉽네요. 네. 자, 오늘 벌써 사랑했더란 1부 마칠 시간입니다. 1부 준비한 끝곡은 내일 이른 난 몰라요. 7080 가스펠 앨범에 있는 곡 준비했습니다. 이찬양 함께 하시고요. 저는 잠시 후 10시 2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10시에 만나요.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제공입니다.
1: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AI 알고리즘이 추천해 주는 대로 영상을 보고 쇼핑을 하고 여행을 갑니다. 책도 AI가 읽어줍니다. 이러한 디지털 시대에 가장 심각한 것은 사람들이 그냥 AI에 의존해 산다는 것입니다.

0: 한 인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읽는 과정을 통해 의미를 구성하고 하나님의 관점을 상상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합니다. 무엇보다 성경 읽기는 우리의 인지활동을 넘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교부 암브로시우스는 성경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성경은 그리스도의 소리로서 모든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고 교훈을 주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성경을 읽고 마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AI 시대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면 어떨까요?
1: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가 함께했습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아름다운 고백교회 김정헌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에스더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도는 내게 허락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충성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것은 결코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는 철저히 은혜로 세워지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교회의 사역을 성도에게 억지로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벅차서 그 감사의 반응으로 순종과 헌신이 나와야 그것이 참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아는 자들이라면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이 은혜받은 신자의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에스더는 모르드개의 조언을 통해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자신이 왜 왕후가 되었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깊이 있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왕후가 된 것으로 끝이 아님을 알고 나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에스더는 4장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에스더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왕께 나아가니 오히려 살 길이 생겼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라는 말은 누가 한 말입니까? 이순신 장군의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영적 싸움의 중심에 에스더라는 한 여인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유다 민족 전체의 운명이 맡겨졌던 것입니다. 이 중대한 일 앞에 에스더는 동족들에게 함께 사흘간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의 각오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에스더가 기도를 시작하니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에스더서를 한편의 영화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위기의 순간을 지나 위기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부분이 바로 에스더 5장입니다. 에스더 5장 1절을 보십시오. 사흘간의 금식 기도를 마치고 왕후의 예복을 입은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갑니다. 사흘간 에스더는 어떤 심정으로 기도했겠습니까?

0: 창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자신의 신앙적 연약함과 부족함과 불신앙의 태도를 철저히 회개하면서 다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것입니다. 에스더가 자신에게 마음이 멀어져 30일 동안이나 자신을 찾지 않은 왕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에스더는 죽습니다. 그러니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말하고 기도하며 왕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신자들은 기도하면 답이 나옵니다. 기도하면 답이 나온다는 것을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확신차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기도하고 아하수에로 앞에 서니 왕의 반응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5장 2절을 보면 아하수에로가 왕후 에스더를 보니 심히 사랑스러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금규를 그녀에게 내밀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며 나아갔기에 왕의 마음이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보이도록 만든 것입니다. 5장 3절을 보십시오. 왕이 얼마나 에스더가 사랑스러운지, 너의 요구가 무엇이냐라고 말하면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처럼 우리 앞에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문제들이 놓여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그 일을 해결해 줄수 있는 나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암울한 현실을 회피하지 마시고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엎드려 기도하며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우리가 에스더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생명을 걸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마침내 은혜의 금규를 내물어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아름다운 고백교회 김정헌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42국에 4339번, 이 사이에 4339번 아름다운 고백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 극동방송은 창사 70주년을 맞아 지난 70년 동안 한결같이 복음을 전해온 방송사역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역사사진 전시회를 실시합니다. 1956년부터 오늘까지 오직 복음만을 외쳐온 극동방송의 소중한 순간들을 사진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21일 금요일까지 포항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주일은 휴관입니다. 70년의 은혜, 사진으로 만나는 감동의 역사.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포항 큰숲교회 김창성 목사입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 전파해야 된다는 것도 많이 들었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도 알죠. 그러나 마음은 있지만 참여하지 못하는 때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극동방송을 더 응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극동방송을 통해서 나는 안 해도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못하는 부분을 극동방송을 통해서도 우리가 같이 협력할 수 있구나라는 것에서 순수 복음 전파 방송의 중요성이 25년 전부터 오늘날도 변함없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우리 포항 지역은 홈이 곧 대한민국에서 해가 가장 빨리 뜨는 곳으로 또 잘 아실 겁니다. 해가 가장 빨리 뜨는 이곳 포항에서 시작하는 극동방송은 포항 경주 영

0: 과천, 영덕, 울릉도까지 대한민국의 동쪽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포항극동방송을 저도 많이 사랑하고 또 응원하게 되고요. 또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서도 더욱더 우리 포항극동방송을 품고 기도하며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포항극동방송에게 대한민국의 동쪽이 달려 있습니다.
1: 대한민국의 삼면은 복음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최서단 백령도에서는 서울극동방송이 복음을 전하고 최남단은 제주극동방송이 책임집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최동단은 포항극동방송이 복음으로 물들여갑니다. 하지만 이 복음 전파는 저절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기도와 헌신이 있기에 오늘도 방송은 멈추지 않죠.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대한민국 동쪽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문자메시지 샵 9030으로 전파라고 보내기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주세요.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0: 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바닷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치,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극동방송
6: 써머.

박현수님의 은혜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찬양 신청해 주신 분 계세요. 8929번님께서요. 오늘 하루는 친정에서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길 소망합니다. 은혜 신청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네, 박현수님의 찬양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친정 나들이 가신 건가요? 네. 편안하게 또 극동방송을 들으시면서 어머니와 이런저런 대화도 하시면서 아마 보내고 있지 않을까. 휴가여서 오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분위기가 편안하실 것 같아요. 그죠? 은혜도 받으시고요. 이보도 쭉 함께해 주시면 좋겠어요. 돌발 서머 퀴즈. 2부 시간에 서머 퀴즈 준비했거든요. 1부 때 왜 안 나올까 하고 기다리신 분들 지금 준비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찬양 한 곡을 들려드릴 텐데요. 이 찬양의 제목.

목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어요. 오늘 일부 때 출첵 제시어 기억나시죠? 일부 출첵 제시어가 오늘 하루였습니다. 하루가 들어가는 찬양으로 준비했어요. 하루가 들어가는 찬양, 하루의 땡땡이라는 곡입니다. 하루의 땡땡, 무엇일까요? 여기에 들어갈 두 글자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힌트는 앞에 들으신 곡과 좀 연결을 시키시면은 네, 정답을 맞출 수 있어요. 하루의 땡땡이라는 찬양.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하루에 무엇인지, 하루에 땡땡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하루에 땡땡 이 두 글자를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소리 상점에 있는 앨범으로 준비했어요. 하루에 땡땡이라는 찬양. 제가 뜰 안에서 좀 자주 들려드렸던 곡이었거든요. 하루에 무엇을 기대하고 계세요? 샵 903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030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목소리 상점의 하루의 땡땡이었습니다. 네, 여기에 들어갈 두 글자 맞춰주시면 되겠어요. 아, 정답들 잘 맞춰주고 계시고요. 찬양의 가사를 적어 보내주시는 분도 있어요.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이 되게 하소서. 네, 맞습니다. 7240번님, 하루의 땡땡입니다. 이거로 충만한 하루 되세요. 라고 하셨고요. 4540번님도 문제가 기도가 되고 퀴즈 정답은 이겁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행복한 목요일 보내세요. 사뜨지게 정희수 PD님, 예쁜 하트 잘 받았습니다. 지금 출근하고 계시나 봐요. 네. 출근 잘 하시길 바랄게요. 1416번님도 하루의 땡땡입니다라고 정답 잘 맞춰주셨네요. 1595번님, 몸이 두 개이고 싶어요. 아, 그쵸. 몸이 두 개면은 일도 하고 방송도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고, 그죠. 네. 근데 집중하고 싶지만 이렇게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네, 이해합니다. 네. 마음은 언제나 저희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 네, 제가 충분히 알고 있어요. 아, 그리고 새싹분들도 들어와 주고 계시는데요. 땡땡. 오늘도 땡땡입니다. 라고요. 보내주셨어요. 찬양 너무 좋네요. 하루에 땡땡입니다. 1064번님 보내주셨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은혜 받고, 네,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제가 정답을 싹 흘렸어요. 그죠? 네. 아, 참, 왜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또 누군가가 좋아하고 은혜 받으면은 더 좋더라고요, 저는. 좋은 곡들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 그리고 평소에 즐겨 듣고 있는 그런 찬양들, 우리 뜨랑가족 여러분들과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입니다. 잠시 후 퀴즈 정답과 함께 또 선물 받으실 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성신 씨의 음성으로 준비했는데요. 이 찬양 들으시면서 퀴즈 정답,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0: 시원하게 서머 스페셜.
1: 사랑의 뜰 안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경주시 분당로에 위치한 카페 분당에서 아메리카노와 와플 세트를,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위치한 베이크 투게더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다양한 즐거움과 행복을 빚는 사람들 한만두에서 만두 세트를,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관 안에서 꽃바구니를, 포항시 남구 연희읍에 위치한 색을 담다에서 2인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상도로에 위치한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우리여행사에서 여행용 가방을, 경주시 성건동에 위치한 사진관 시선에서 5인 가족사진 촬영권을, 포항시 북구 우현동에 위치한 명가사진관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주식회사 해세드바이오 아슈브에서 화장품과 두피에어 에센스를, 구룡포에 위치한 일해수산에서 방건조 오징어 10마리를,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위치한 믿음의 기업 누가 의료기에서 토르시아 치약 비누 세트를, 울릉군 독도박물관 옆에 위치한 카페 만디에서 2인 커피 교환권을, 경주시 대경로에 위치한 예담 갤러리에서 2인 음료권을, 경주시 충효동에 위치한 투엔즈 커피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델리든에서 3만원 상당의 식사 이용권을, 경주시 북성로에 위치한 카페 에셀나무에서 2인 음료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네, 들 안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돌발 서머 퀴즈, 찬양 퀴즈였고요. 정답은 바로 정답은 하루의 은혜였습니다. 은혜가 정답이었어요. 은혜입니다라고요. 많은 분들 정답 정말 잘 맞춰주셨어요. 이곡 처음 들으신 분들도 많이들 계셨을 것 같은데 은혜 이렇게 잘 보내주셨고요. 선물 받으실 분두 분을 추첨했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 5919번님 그리고 1064번님 축하드립니다. 두 분께도 들 안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잔잔하게 울리는 찬양에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처음 들어봅니다. 이 찬양 하셨는데요. 그렇죠. 2667번님 처음 듣지만 마음에 감동과 은혜와 평안이 오죠. 네. 그래서 찬양에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5463번님께서도요. 오늘 하루 은혜롭게 살겠습니다. 파이팅 하셨어요. 네. 은혜롭게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094번님께서는요. 은혜 하셨고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이 찬양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준비해 놓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오늘 극동방송 사랑했더라. 네.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찬양 퀴즈 문제가 나갔는데 두 번째 퀴즈를 한번 준비해 봤어요. 돌발 서머 퀴즈. 두 번째로 준비한 퀴즈는요, 저희 극동방송 오늘 행사와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오늘 드디어 나라사랑 축제가 열립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열리는데요. 내일은 전북 익산에서 있고요. 오늘은 어디에서 공연이 있을까요? 나라사랑 축제 여기에서 있습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아, 정답 아시는 분들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글쎄요, 방송을 또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여기는요, 밤바다가 그렇게 예쁘다고 합니다. 따다다다다, 아시죠? 여기에서 오늘 공연이 있어요. 나라사랑 축제가 드디어 네, 7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디일까요? 이 지역을 맞춰주시면 되겠어요. 두 글자이고요. 초성 힌트는 이응과 시옷입니다. 이 밤바다가 예쁘다고 하고요. 자,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여기는 가지 못하지만 또 라디오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네, 괜찮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공연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6 나라사랑 축제 오늘 저녁에 있습니다. 어느 지역일까요? 어디일까요? 밤바다가 아름다운 곳 여기죠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시는 분들 있으십니다. 맞습니다. 1064번님 여기였던가요? 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자, 정답들 계속 보내주고 계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밤바다가 아름다운 이곳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정미 사모의 찬양 누가 주를 따라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퀴즈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누가 주를 따라 송정민 사모의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 있을 나라사랑 축제 어디에서 열릴까요가 오늘 돌발 써머 퀴즈 문제였는데요. 맞습니다. 두 글자 이응과 시옷 두 글자 여수였어요. 전남 동부의 여수에서 오늘 저녁에 있고요. 내일 저녁은 전북 익산에서 있습니다. 정답은 여수였어요. 여수입니다라고요. 여수. 중학교 때 수학여행 갔던 곳이에요라고요. 보내셨어요. 아, 그래요? 저희 그 경주랑 포항 이 근처에서는 수학여행을 서울로 갔던 것 같아요. 서울이나 아니면은 강원도 속초. 네, 저는 고등학교 때는 속초로 갔고 중학교 때는 서울로 갔던 네,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중학교 때 여수로 수학여행을 오셨군요. 네, 그래요. 정답은 여수가 정답이었습니다. 여수입니다. 가보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여수.

0: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는데, 정답 잘 맞춰주셨고요. 선물 받으실 분두분 추첨했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 오늘 새싹분 많이들 들어오셨는데요. 5629번님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4845번님도 축하드립니다. 두 분께는 뜰안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어요. 오늘은 여수로 떠나지만 사실 2023년도에는 나라사랑축제가 포항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어린이 합창단이 찬양했던 곡이 있어요. 우리 포항 버전이고요. 여행을 떠나요. 참 아름다워라. 두 곡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저희 제주극동방에서 어린이 합창단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여행을 떠나요. 함께 하시죠.
1: 우리 열차는 잠시 후 마지막 역인 포항역에 도착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와!

0: 네, 제주국동방에서 어린이 합창단의 여행을 떠나요. 참 아름다워라. 메들리로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저녁 여수에서는 여수로 떠나요라고 우리 친구들이 또 찬양하지 않을까 싶네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오늘 저녁 7시부터 시작되니까요. 많이들 또 유튜브로 또 라디오로 네, 시청해 주시고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오스왈드 샌버스 목사님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365일 말씀 묵상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또 들려주실지 네, 묵상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낭독에는 김민정 자매입니다. 함께 하시죠.
1: 8월 13일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

성령의 음성은 미풍처럼 부드러워서 하나님과 완전한 교통 가운데 살지 않으면 결코 그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가책은 가장 부드럽게 오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감지할 만큼 예민하지 않으면 당신은 성령을 소멸할 것이고 영적 생활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성령의 가책은 언제나 잔잔하고 조용한 음성으로 오는 작은 소리이기에 오직 깨어있는 성도들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간증을 할 때 구원받은 지가 정말로 꽤 오래되었구나 라고 말하며 과거를 되돌아보아야 한다면 주의하십시오. 당신이 빛 가운데 걸으면 과거를 되돌아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현재 하나님과 나누는 놀라운 교제 속으로 묻혀버렸기 때문입니다. 빛에서 벗어나면 당신은 감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 과거의 추억 속에 살게 됩니다. 따라서 당신의 간증은 딱딱한 금속음을 내게 됩니다. 과거의 빛 가운데 걸었을 때의 경험만을 그리워하면서 현재의 빛 가운데 걷는 것을 거절하려는 경향을 주의하십시오. 성령께서 뭔가 가책하시면 당장 멈추어 서서 그것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을 거스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가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그 위기를 거의 지나갔지만 완전히 끝내지 않을 경우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다시 조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처럼 고통스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덜 의식하게 될 것이고 이때도 순종하지 않을 경우 더 큰 부끄러움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계속 성령을 거스르면 위기는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 시간이 올 것이고 이때가 되면 당신은 성령님을 소멸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위기를 통과하면 당신의 마음과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넘칠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가슴 아프게 하는 것들에 대해 결코 어떠한 연민도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라져야 하는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 우리를 아프게 하셔야만 합니다.

네, 오스바드 챔버스 목사님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365일 말씀 묵상 함께 나눴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잠잠히 깨어 있고요. 또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거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랑의 뜰안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고요. 오늘 준비한 끝곡은

류해준아의 당신이요. 이곡 준비했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또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자면요. 8월 16일 주일입니다. 예, 이번 주죠. 8월 16일 주일 오후 4시. 기계에 위치한 봉계 성교연합교회에서요. 룻기와 관련된, 네. 룻기를 바탕으로 뮤지컬 영화로 제작한 공연이 또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네요. 많은 분들께서 또 알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기독교 최초 구약 성경 룻기를 뮤지컬 영화로 제작을 해서 네, 무대에 올린다고 합니다. 8월 16일 이번 주일 오후 4시 봉계 성교연합교회에서 있으니까요. 네,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우리 봉계 성교연합교회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끝곡, 주예수나의 당신이여 신청곡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정인숙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안강 순복음교회 최지용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시간의 봉행도 모습을 애청하시는 모든 애청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5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그 물질이 어떻게 예비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

목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이 시간을 애청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고 싶으나 그 마음은 있으나 드릴 물질이 없어서 걱정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성전 건축할 때와 출바벨론하여 성전을 건축할 때 사용한 물질은 과연 어떻게 마련되었습니까? 먼저 출애굽했을 때에 성막 건축에 필요한 예물이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보면은 오늘 본 말씀에서 무릇 자원하는 마음으로 즉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는 받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성소를 짓는 데 필요한 예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져오라고 명하셨고 이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은 성막과 그 성소에 사용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예물을 즐거운 마음으로 가져왔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을 보면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와 여호와께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35장 29절에서도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빙자하여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 이러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36장 3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는 거로 그것이 넘치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가져온 예물은 본래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자손에게 사적인 재산이 있었을 리는 만무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출애굽할 때 결코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22장 35절 36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은금 폐물과 의복을 내어 주게 하심으로 그들로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여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에게서 취하게 한 그 은금 폐물을 예물로 드려 성막을 짓게 하는 짓는데 사용하도록 명하셨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향한 이스라엘 백성이 황폐화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을 때입니다. 이때에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사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오랜 세월 이방 땅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을 재건할 만한 물질은 당연히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출바벨론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 사용한 물질은 어디에서 생겨난 것입니까? 에스라서 1장 1절로부터 4절에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의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초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바벨론에서 구원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이스라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는 초소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 바벨론 백성은 이스라엘 자손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출 바벨론 할 때에도 이방 나라

0: 나라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바벨론 사람들의 재물을 취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 그것으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명령하실 때에는 먼저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그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명하시기 이전에 이미 성전 건축에 쓸 모든 물질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에 소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재물을 우리에게 주셨거나 설령 현재는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재물을 머지않아 주실까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면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에게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심을 수 있는 씨와 함께 그 씨가 자라나 결실하여 추수할 때까지 먹을 양식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즉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결단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전 건축을 위해 드릴 수 있는 씨 곧 물질뿐만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물질까지도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과 결단입니다. 이것만 있다면 이미 필요한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그 물질을 공급하여 주사 능히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을 애청하신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물질로 인해 성전 건축을 망설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려고 예비하신 물질이 있음을 믿고 성전 건축과 재건을 결단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을 애청하신 애청자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어느 날 자신이 사는 집과 하나님의 집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을 보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와 같이 자신은 화려한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집은 휘장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 했습니다. 이 시간 애청자 여러분도 다윗처럼 내가 사는 집과 하나님의 집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에서 1장 4절에 보면은 이전이 황무였거늘 너희가 이때의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집은 초라한데 애청자 여러분은 좋은 집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집을 사기 위해서는 수고하고 애쓰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집을 넓히고 세우는 데는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하는 일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동참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힘입고 영광되어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안강 순복음교회 최지용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안강 순복음교회 762국에 309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 극동방송은 창사 70주년을 맞아 지난 70년 동안 한결같이 복음을 전해온 방송사역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바꾸자 역사사진 전시회를 실시합니다. 1956년부터 오늘까지 오직 복음만을 외쳐온 극동방송의 소중한 순간들을 사진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21일 금요일까지 포항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주일은 휴관입니다. 70년의 은혜, 사진으로 만나는 감동의 역사.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 성령의 바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라이터스 포항교회 양지윤 사모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마음 깊이 간직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있으신가요? 가슴 뛰게 했던 말씀 구절이라든지 힘겨운 순간 나를 살렸던 말씀 구절 말이에요. 저에게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아이를 낳고 우울과 불안으로 많이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저의 마음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더라고요. 벼랑 끝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염려와 두려움이죠. 자녀의 문제, 부부 사이의 문제, 건강의 문제, 불확실한 미래, 심지어 신앙적인 갈등. 우리는 이런 많은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아이들과 잠들기 전에 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있어요. 오늘의 감사

일의 소망 하나씩 나누고 기도하며 주님 주신 평안과 기쁨으로 잠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소망의 기도 가족 여러분, 마음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을 혼자 품고 있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 보내주세요. 우리 극동방송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소망의 기도, 가족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문자나 전화로 나눠주시면 되는데요. 기도 제목은 짧은 문자 50원과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주세요. 054-256-3000 포항극동방송 054-256-3000번입니다. 찬양 한 곡 올려드릴게요.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0: 2026년 8월 13일 목요일 소망의 기도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은혜롭게 올려드렸습니다. 포항, 경주, 영천, 영덕, 울릉도까지 들리는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전화 연결 원하시는 분들은요. 054-256-3000번, 054-256-3000 포항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셔서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실 귀한 목사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어요. 큰숲교회 김창석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1: 우리 모든 방송가족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0: 네, 목사님 제가요 요즘 이렇게 생각해보면 저도 이렇게 생각이 많은데요. 네. 염려와 근심은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1: 네,
0: 네. 네. 사무엘상 27장에도 다윗이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기도를 멈추고 생각에 빠질 때 그때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자, 모든 우리 세상 염려와 두려움을 그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다 걷어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제가 존경하는 어느 네. 이제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이 뭘까? 기도를 네. 유창하게 하는 것일까? 아니면은 뭐 봉사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일까? 이 목사님께서 제시하신 것은 질서 잡힌 삶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좀 마음에 무엇 하나 그 큰 충격을 또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0: 네.
1: 또 아울러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사모님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네. 주님이 약속하셨으면 하십니다.
0: 아멘.
1: 우리가 이것을 확신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0: 아멘.
1: 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방송 가족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며 살아온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참으로 삶의 여러 이해되지 않는 형편들이 있고 또한 내가 스스로 강한 사람인 줄 알았지만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중에 주저앉은 영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간구하옵기는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신뢰하고 아멘. 평안을 주시는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조차도 주인 대신 주님께 올려드릴 때 질서 잡히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신뢰하며 나의 모든 마음, 모든 생각, 모든 염려도 주님께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받아 응답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뿐만 아니라 주님이 들으셨다는 그 사실에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하소서.

0: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의 응답이 더디게 또는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간다 할지라도 모든 것에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확신하는 우리 방송 가족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들을 함께 공감하며 기도할 때 주님 모든 기도에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선한 방법과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기도사연 순서대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215번님, 3월에 건축사 실기시험을 본 조카 김희수가 합격하지 못했지만 9월에 다시 도전을 합니다. 남은 기간 잘 준비해서 9월 시험에는 꼭 합격하여 내년에 결혼까지 할 수 있도록. 희수는 아직 대학 학자금 대출을 다 갚지 못해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결혼 준비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진행되며 동탄 쪽으로 집을 알아보고 있어요. 희수의 새 보금자리 마련해도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려요 라고 올려주셨네요.
0: 네, 그 조카라고 하신 거 보니까
1: 네.
0: 또 이전에도 기도 제목 올려주셨던
1: 맞아요.
0: 것 같은데
1: 네.
0: 그런데 기도 제목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얼마나 조카를 위해 애정을 가지고
1: 정말,
0: 기도하시는지가
1: 네,
0: 느껴집니다.
1: 느껴져요. 네.
0: 너무 세세하게 기도를 해오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 네.
0: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 네.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희수 우리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참으로 이 시대의 청년들이 이 세상에 높은 벽처럼 느껴지는 하나님 그 수많은 굴레들을 뚫고 나가기 위해 애를 쓰지만 하나님 이렇게 또 실망하고 또 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실기시험에 또 안타깝게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회가 또 있음에 감사하고 지금은 주저앉아 있을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새롭게 다시 한번 마음을 정돈하고 달려가야 할 때이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희수 형제에게 맡기신 그 표대를 향하여 9월 시험을 향하여 성실히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더위에 우리 공부하는 모든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 청년들이 참으로 인생을 계획할 때 이전에 우리 부모님들도 워낙 어려운 시대를 또 살아오셨지만 더 셈법이 복잡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결혼해야 할지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할지 또 특별히 이제는 수도권으로 가지 않으면 직업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삶의 여건들이 참 쉽지 않은 이 지방 지역의 한계도 우리를 짓누르고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 속에서 주님이 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주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이여 주님께 길을 맡긴다는 것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할지라도 주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우리 희수 형제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안정된 집도 안정된 직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주저앉지 않고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주신 은사와 성실함을 잘 발휘할 수 있게 하시길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우리 조카 김희수 형제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7087번님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친정 어머니께서 두 달에 걸친 대학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 끝에 조직검사 결과 발표를 듣는 날입니다. 교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엄마의 현재 상태를 잘 설명해 주시고 연세가 81세예요. 항암이 필요한지 대증요법으로 나갈지 잘 판단하셔서 친정 어머니에게 정확한 검사 결과가 앞으로 또 치료 방향이 잘 결정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는 폐암이시고 어머니는 혈액암이십니다. 어머니는 절에 너무나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시고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실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부모님을 위한 기도를 올려주셨네요.
0: 아, 네. 우리,
1: 네.
0: 우리 아버님, 어머님 모두 참 큰 질병에
1: 네.
0: 지금 겪고 계셔서 얼마나 이 마음이 아프실지
1: 네.
0: 네, 우리 7087번님의 마음을 먼저 주셨습니다.

0: 주님이 위로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0: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부모님들을 위하여서 또 그 신앙을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일평생 강건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참으로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고 주께 의지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사랑하는 아버님과 어머님이 갖고 계신 이 큰 질병들, 하지만 주님을 아직 모르고 있는 이 오히려 더 큰 마음의 어려움과 이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하실 때에 그래도 이 일을 통하여 이루실 일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일을 통하여서 분명히 깨닫게 하실 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먼저는 우리 친정 어머님, 참 연세가 많으실 때 항암을 견디실 수 있을지, 아니면 나타나는 현상들을 치료하는 그저 대중요법이 어울릴지, 하나님, 우리는 참 어렵습니다. 의사들은 최선을 다하여 진료하겠지만 자녀들에게 항상 묻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자녀들은 어떤 것이 좋은 길인지 판단하기 어려워 오히려 마음이 많이 짓눌릴 때가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어느 것을 택하든지 주님 안에서 평안케 하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이여, 우리가 최선을 다해 지혜를 발휘하여 판단하지만 그러나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 특별히 혈액암으로 고생하고 계신 어머님이 어떤 치료를 받으시든지 호전되게 하시고 어떤 치료를 받으시든지 견뎌낼 수 있는 영역도 체력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아버님의 이 폐암도 주님께서 치료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그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주님께서는 제단에 핀 숯불을 통하여 이사야를 깨끗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아버님, 어머님의 영혼을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깨끗케 하실 수 있는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1: 아멘.
0: 하나님, 우리가 일평생 의지해왔고 믿어왔던 이 모든 우상들이 하나님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의 영혼의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을 땐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주님, 지금 깨닫게 하소서. 지금 알려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정에 넘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을 위한 이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0923번님이네요. 피디님, 목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슴으로 낳은 사랑스러운 딸 황보혜 24살이고요. 하나님 잘 믿다가 예수님과 멀어져 있는데요. 불쌍히 보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딸의 손을 잡아주시옵고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좋은 직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가슴으로 낳은 사랑스러운 딸을 위한 기도네요.
0: 네, 우리 가슴으로 낳았다는 이제 표현을 이제
1: 네.
0: 해주셨는데
1: 네네.
0: 뭐 다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 이제 사랑과 애착이 느껴집니다.
1: 네.
0: 네, 뭐 돌보시던 이전에 보면 그 교회 제자들도 가슴으로 낳은 딸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었고 어떤 관계인지 정확히는 또 모르겠습니다만
1: 네.
0: 애정이 느껴집니다.
1: 맞습니다.
0: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1: 맞아요.
0: 느껴지는데요. 우리 가장 좋으신 주님께서 이 가정을 그리고 우리 보혜자매를
1: 네.
0: 만지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자, 우리 3923번님의 기도 제목을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황보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3923번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귀한 딸입니다. 하나님이여, 특별히 간구하기는 이 세상에 참 좋은 것들 많고 반짝반짝 빛나 보이는 건 많지만 그러나 이 세상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보혜자매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사랑을 간구하며 갈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랑들은 서로 대가를 바랍니다. 기브 앤 테이크를 요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만큼

0: 주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주님만큼은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드릴 것 없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삼아주셨고 뿐만 아니라 탕자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 황보혜 자매가 바로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그 탕자. 그러나 이전에 그 지위를 자녀의 지위를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오매불망 기다리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와 같이 주님도 그 마음으로 우리 보혜자매를 위한 선한 계획을 이끌어 가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923번님 정말 이 마음과 이 사랑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기도가 길어지며 때로는 지칠 때가 있기도 하겠지만 하나님 새 힘 주소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소서. 주께서 이루실 줄 믿고 주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고 우리 보혜자매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이 가정을 만져주셔서 정말로 이 가정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눈에 보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가정이 더 단단해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들로 이 가정과 보혜자매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또한 청년의 고민이 여전히 계속됩니다. 주님께서 좋은 직장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우리 사랑하는 황보혜 자매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0610번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 교회 수련회가 있는데 토요일 근무가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확정된 근무도 취소되어 수련회 참석할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처음 참석하는 수련회인데 갑작스런 근무가 있어서 무척 속상하네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올려주셨어요.
0: 네. 네. 네. 참 간절한 기도 좀 같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귀여운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1: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0: 네. 처음으로 네. 수련회에 참석하신다고 이제 하는 거 보니까
1: 네,
0: 아니면 그동안 여러 사정이 있으셨던지 아니면 좀 신앙의 경력이 혹시 조금 짧지는 않으신가 하는 또 그런 생각도 좀 짐작이 되는데요. 기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하나님 예, 은혜를
0: 기대하는 만큼 네, 예, 주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우리 0610번님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여름에는 수련회로 그리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하여 또 좋은 사람들과 기회를 통하여 우리를 일깨워주시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0610번님 수련회를 위하여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어린 시절 학생이라면 방학하고 가면 되는데 이게 참 우리가 점점 성인이 되어서는 이렇게 시간 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대하는 수련회에 또 근무가 확정되었고 참으로 이 근무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간구하기로는 수련회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여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회사에 직장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일이 순조롭게 하소서. 혹시 우리의 믿음을 이유로 다른 이들을 괴롭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말 모든 일들이 순조로운 가운데 회사도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모든 것이 최고의 여건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수련회에 관하여서 좋은 기억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밀린 숙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했던 시간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리고 일평생 메마른 가슴일 줄 알았지만 수련회 때 기도하며 나에게도 아직 눈물이 남아있음을 생각하며 감동했던 그런 순간들 하나님 우리 0610번님이 기대하는 이 수련회에서도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뿐만 아니라 수련회 이후가 더 중요할 줄로 압니다.
1: 아멘.
0: 수련회에도 은혜 주시되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는 깊은 교제 있도록 0610번님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1: 네.
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은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중보 기도의 힘을 믿는 분들께서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중보 기도 사연 많이 나눠주세요. 은혜로운 찬양 한 곡 올려드릴게요.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사랑에 들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매일 아침 뜰한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의 뜰안에서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최상훈 목사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과 목회 가운데 베풀어주신 기도의 응답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인데요. 저자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한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0: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해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의 뜰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56국의 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1: 매일 아침 뜰한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의 뜰 안에서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입니다.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저자인 최상훈 목사님께서 함께 하시며 은혜를 전해주실 예정인데요. 특별히 선착순 50명에게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를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기대됩니다. 꼭 함께 하셔야겠죠?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단문 50원에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고요.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사랑의 뜰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목사님의 기도 부탁드릴게요.
2: 네, 우리 오프닝에서 우리 사모님께서 이제 빌립보서 말씀 우리 주셨었는데요.
1: 맞아요.
2: 저희 교회가 요즘 빌립보서 강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1장에서 제가 눈여겨본 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가택 연금 중인 사도 바울이
1: 네.
2: 여러 가지 상황이 제한되지만 네. 빌립보 교회 성도를 위해 기도하거든요. 거기서 주님이 제게 주셨던 지혜, 성도들과 나눴던 게 뭐냐면
1: 네.
2: 기도는 막히지 않는다요.
1: 맞습니다.
2: 네. 우리의 상황과 여러 형편들 속에 때로는 우리가 기도가 안 나와요 하는 순간은 물론 왜 없겠습니까?
1: 맞아요.
2: 그러나 근본적으로 기도는 네. 막히지 않습니다.
1: 아멘.
2: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는 가장 좋은 선물이 사도 바울이 준 선물이 기도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서 항상 기도도 하시고
1: 네.
2: 우리 소망의 기도도 또 극동방송 모든 프로그램도 아껴주시되
1: 네.
2: 또 이런 귀한 세미나에 참여하셔서 또 좋은 배움들을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네.
2: 네, 우리 한번 같이 세미나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교제하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 아멘.
2: 하나님, 일방적으로 내어놓는 기도를 넘어서
1: 네.
2: 정말 주님의 말씀과 뜻을 들을 수 있는 기도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1: 아멘.
2: 하나님이여, 정말 기도하면서도 평안이 없는 그런 믿음을 뛰어넘어 기도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생활이 우리에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사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 하늘에 쌓이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은혜인지요.
1: 아멘.
2: 하나님, 그것을 신뢰하는 자마다 기도할 것이며 그것을 신뢰하는 자마다 낙심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2: 하나님이여, 우리는 더 성장하며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숙하게 하소서. 배워나가며 더 자라가게 하소서. 이번 모든 세미나를 통하여서 우리 말씀 전하시는 최성원 목사님뿐만 아니라 이끄시는 우리 극동방송 모든 가족들, 참여하시는 모든 분에게 동일한 마음의 교제들이 또 소통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만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지를 내어 시간을 내어 많은 분들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 아멘. 포항극동방송에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요.

0: 256-3000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주세요. 지금 이 시간 큰숲교회 김창성 목사님께서 기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마음 모아 우리 기도할게요. 3459번님입니다. 안강입니다. 방학 중인 남편, 이 집사님을 위해 지속적인 기도 부탁드려요. 라고 네. 올려주셨어요.
1: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네. 기도 제목 주셨는데 맞아요. 이게 방학 중이라고 하신 거 보니까 네, 잠시 또 신앙생활에 좀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다른 모든 또 이런 가족들 때문에 예, 마음이 어려우신 또 성도님들 계실 텐데요. 이 시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네. 원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을 부르짖던 때도 있었고
0: 아버지.
1: 또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했던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일평생 주님을 섬기겠노라고 다짐했던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0: 주님.
1: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미련하여 자꾸 주님을 놓칩니다. 우리가 미련하여 자꾸 주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3459번님의 남편 되시는 우리 이 집사님을 위하여 이 시간 간구하옵나니 주님 다시 믿음을 부릴 듯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0: 아멘.
1: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 이 집사님이 감사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 집사라는 이 직분을 받았을 정도로 그래도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을 위해 헌신을 다짐했던 순간도 있었겠지만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공장과도 같아서 하나님 여기저기 기웃대다가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놓쳐버린 우리 이 집사님,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참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누구의 질서로 운행되어져 가는지, 이 세상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이여 모든 순간마다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이여 성숙한 것 같다가도 다시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우리 이 집사님 되게 하셔서 말씀의 젖으로 다시 한번 양육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자라나게 하소서. 지금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온전히 회복된 믿음과 성숙함으로 나중에는 다른 이들을 인도하고 돕는 우리 이 집사님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0: 아멘.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0: 아멘. 사랑하는 우리 이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2820번님입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손녀가 수련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손녀의 삶에 주님을 만난 추억을 잊지 않고 기쁘고 감사하며 의지하는 매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루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라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보내주셨어요.
1: 네. 네. 할머니이신 것 같기도 하고 네네. 할아버지이신 것 같기도 하고 네, 하트도 보내주셔서 예, 역시 귀여운 어르신이십니다. 우리 같이 손녀를 위해서 모든 자녀들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0: 네.
1: 하나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0: 아멘.
1: 주님이 기도에 응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참으로 우리 자녀들이 자라가면서 어린 시절에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 감사했고 그러나 때로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수많은 의문들이 그리고 꾀가 생기는 때도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2820번님의 사랑하는 손녀가 수련회에 참석하였고 그 속에서 형제와 자매의 믿음의 교제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귀한 교제가 있었다고 하니 그것으로 인하여 더욱 감사드립니다.
0: 아멘.
1: 하나님, 이번 겪었던 이번에 나누었던 그 수련회가 정말 좋은 추억이 되겠지만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매일매일 인도하시고 만지시는 주님과의 추억이 더 깊어지게 하소서. 좋은 추억은 우리로 하여금 힘을 내기도 하지만 그러나 계속적인 주님과의 교제가 있지 않으면 추억도 언젠가는 모래처럼 사라지게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손녀가 반석이외 자신의 인생의 집을 세워가는 지혜로운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0: 아멘. 주님 주신 은혜가 우리 손녀의 삶에도

0: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다 아뢰지 못한 기도까지도 주님께서 아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목사님께서 마무리 기도 부탁드릴게요.
1: 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삶의 여러 형편이 우리를 휘감을 찌라도 우리는 끝까지 담대하게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이 되는 길만 걸어가는 방송가족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2026년 8월 13일 목요일 오늘 소망의 기도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귀한 기도로 은혜로운 시간 함께해 주신 큰숲교회 김창성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0: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지지만 기도하면 단단해집니다. 오늘도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고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승리하세요. 지금까지 소망의 기도 제작의 홍서영 PD, 기도의 큰숲교회 김창성 목사님, 진행의 라이트하우스 포항교회 양지윤 사모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경주 중부교회에서 경주 청소년 연합집회가 8월 13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열립니다. 제자 광성교회 하이라이트 워십이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며 학원 복음화 인큐베이팅 대표이신 최세론 목사님께서 강사로 함께합니다. 경주 지역의 청소년 또 교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3740-237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노회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라이징업 찬양집회가 8월 22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 30분까지 포항 제1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이 찬양으로 함께하며 울산 신정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보성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십니다. 청소년, 청년, 교회학교 교사, 그리고 남선교회 회원 가족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휴대전화 010-2823-2378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지역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피아워십 초청 찬양 집회가 8월 29일 토요일 오후 6시에 경주 제1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힘찬 찬양으로 은혜를 전하는 피아워십과 함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742-0211번

영주 제1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중섬로교회 설립 40주년 기념 명사초청 강연회를 8월 23일 주일 오후 2시에 진행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창조신앙교육을

조란노 아버지학교 포항지부에서 아버지학교 58기에 함께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8월 22일부터 9월 19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포항양학교회 교육관 2층에서 진행됩니다. 선착순 50명을 모집 중이니 많은 아버지들의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2085-382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 사랑의 뜰 안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에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진행되며 갓피플 선정 2023 기독교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의 저자이신 서울 화양 감리교회 최상훈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십니다.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으며 현장 참여 선착순 50명에게는 저자 도서를 증정할 예정입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세미나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공개 세미나에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나누는 사랑의 뜰한 공개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포항 동부교회에서 제6기 포동포동 아기학교에 함께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축복해 아가야라는 주제로 엄마와 아기가 함께 활동하는 주간 교회학교 유아교육 프로그램으로 9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공휴일을 뺀 8주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됩니다. 사전 접수를 받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포항 동부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휴대전화 010-9600-912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가 포항극동방송에서 개최됩니다. 8월 10일 월요일부터 21일 금요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리고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며 주일은 휴관입니다.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포항극동방송의 가치와 사역을 담은 사진을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극동방송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센텀 장로교회 이효성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의 크신 긍휼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공의로운 마음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화와 정의를 이루어가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분열되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 나라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주님의 손으로 분단된 조국을 통일시켜 주시고,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2026년 8월 13일 목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일터를 복음 전도의 현장으로 세우기 위한 제52차 CBMC 한국대회가 대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장한솔 PD가 전합니다.
1: 한국기독실업인회 한국CBMC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대구 엑스코에서 제52차 CBMC 한국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일터에서 복음을 전파하자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지의 CBMC 회원과 해외 한인 회원 2,300여 명이 참석해 열기가 뜨겁습니다. 개회 예배에서는 순복음대구교회 이건호 목사가 하나됨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배우 진태현, 박시은 부부의 토크 콘서트, 보나콘 공동체 강동진 목사의 특강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습니다. 또 CBMC 회원들의 간증, 엠마오 교회 한창수 목사의 집회 등 주요 순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1951년 한국 CBMC가 시작된 대구에서 개최돼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또 회원 간 교류를 넘어 그리스도인이 일터에서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내고 전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

0: 가운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국대회 장세호 대회장입니다.
1: 시대적인 조직이다. 또 거룩한 조직이다. 왜냐하면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미 거룩했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시대에 전도에 힘쓰는, 선교에 힘쓰는, 그래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뛰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한국 CBMC 한국대회는 매년 CBMC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일터와 삶에서의 성경적 가치를 재정립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의 비전을 새롭게 하는 자리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FEBC 교계 뉴스 장한솔입니다.
2: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서총회가 차기 총회장에 이승수 양문교회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백석총회는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백석총회 회관에서 제48-3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현 부총회장인 이승수 목사를 차기 총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제1부총회장 임석순 목사와 제2부총회장 이정기 목사, 장로부총회장 신맹석 장로도 만장일치 기립박수로 함께 추대됐습니다. 이번 임원 선출은 지난 2월 교단 통합과 안정을 위해 5년 연장을 결의한 선거특례법이 처음 적용된 결과입니다. 금권 선거와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에 따라 후보 전원이 경선 없이 정책자문단 지명으로 임원에 올랐습니다. 장종현 대표 총회장은 돈을 멀리하고 인품을 갖춘 이들이 총회를 이끌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차기 회장단은 다음 달 14일부터 4월 동안 충남 천안 백석대학교회에서 열리는 제49회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거쳐 공식 취임합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이주민 선교위원회 신설 안건과 함께 총회 공직자와 노회 임원의 자격요건으로 개혁주의 생명신앙 목회자 연수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다뤄질 예정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의 과천 종교시설 용도 변경을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항소심법원이 과천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수원 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어제 신천지 측이 과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 용도 변경 관련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천지 측이 신청한 건축물 변경이 관련법의 취지에 비춰 사실상 용도 변경 허가 대상에 해당한다며 결국 과천시가 허가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만큼 1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정 다툼은 지난 2023년 시작됐습니다. 신천지는 경기도 과천 별양동의 한 상가 건물 9층을 종교시설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과천시는 교통과 안전 문제, 주민 민원, 지역사회 갈등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대법원이 고양시의 신천지 건물에 대해서도 종교시설로의 용도 변경을 최종 불허한 바 있습니다. 고신대학교 보금병원이 국내 단일 대학병원으로는 최대 규모인 9명의 의료봉사단을 아프리카에 파견했습니다. 고신대 보금병원은 지난 4일부터 오는 16일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에스와티니 두 나라를 돌며 현지 주민들을 진료할 계획이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에스와티니에서는 병원 접근이 어려운 환자들을 대상으로 외과 수술을 집도하고 남아공 지역병원에서는 자궁경부암 스크리닝 실증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주민을 위한 보건교육도 함께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고신대 의과대학은 또 에스와티니 기독의과대학과 학술, 문화교류협약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순 병원장은 장기려 박사의 설립 이념을 잊지 않고 전 세계 곳곳에 궁유를 베푸는 사명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전했습니다. 한편 고신대 보금병원의 아프리카 사역은 지난 2000년 남아공에서 시작해 26년째 이어지고 있고 전 세계로 파송한 의료 선교사는 올해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아시아태평양 YMCA 연맹 신임 사무총장에 말레이시아 출신의 창뱅생 씨가 취임했습니다. 올해 64세인 창뱅생 사무총장은 지난 11일 취임했으며 2년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됩니다. 찬 사무총장은 지난 1988년 장로회 신학대학교 대학원에서 신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세계 기독학생연맹 실행위원과

0: 아시아 기독교 협의회 청년 담당 국장 등을 역임하며 오랜 기간 에큐메니컬 운동에 몸담아왔습니다. 찬 사무총장은 취임 인사에서 전임 사무총장들이 오랜 세월 쌓아온 발자취를 이어가야 한다는 점에서 자리의 무게가 크다며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 자리에 선 만큼 앞으로의 여정에 많은 지지와 격려를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포항 현재 기온 29도로 경북 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 동안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평양 28도입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 김보석입니다. FEBC.
1: 죽도시장, 송도해수욕장, 그리고 포항극동방송 앞을 매일 오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 버스에는 복음이 흐릅니다. 전파선교사이신 버스기사 유문근 장로님입니다.
2: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이런 말씀 중에 하더라고요. 왜 포항 버스에서는 이렇게 안전좌석 뒤쪽에 보면은 왜 그래 이단들의 광고들을 그렇게 많이 쓰느냐, 보살들의 광고를 많이 쓰느냐, 점쟁이들의 광고를 많이 쓰느냐 하면서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저 머리에서 한 대 맞은 것 자체가 띵 맞더라고요. 내가 버스 운전을 하는 상황에서 그런 것이 있었구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아 방송을 들자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극동방송이 개국을 함으로 인해서 그 극동방송을 처음부터 계속 듣기를 시작했습니다. 버스 이제 마치는 시간쯤 돼갖고 이제 아 승객이 아무도 없다 생각했을 때 볼륨을 최대한 높여갖고 꽝짝대고 내면서 조금 위로를 받자 찬양을 위로를 받자 하는 식으로 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종점까지 다 가는데 뒤에서 기사님 감사합니다 찬양 잘 들었습니다 이 소리가 엄청나게 놀랐어요. 그런 위로의 말씀이 너무나 기뻐서요.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힘이 났어요. 방송을 청취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방송인데 그저 훔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훔치는 생각이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작은 헌금이라도 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전부 선교사 헌금도 하고 오히려 그래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가 더 형편이 더 나아지고 오히려 더 덕이 된 것 같아요. 꼭 추천하고 싶어요. 전파 선교사 한 분 가입해보라고. 아마 가입함으로 인해서 포도와 알송이가 있잖아요. 한알 한알 연결하듯이 그렇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기쁨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 전파 선교사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의 형편도 엄청나게 나아지고요. 나 아무래도 이 방송으로 인해서 복받은 사람은 제일 것 같아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나는 매일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를 그저 훔치는 것 같았다는 장로님의 고백. 그 마음은 헌신의 시작이 됐습니다. 상업 광고 없이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24시간 제작되는 포항극동방송. 여러분의 헌신이 복음을 이어갑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됩니다. 054-256-3000번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은혜를 전합니다.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 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아입니다. 삶은 언제나 은총의 돌층계에 어디쯤이다. 사랑도 매양 섭리의 자갈밭에 어디쯤이다. 기독교 문인인 김남조 시인의 설일이라는 시 가운데 세 번째 예언을 소개해드렸어요. 이 시를 읽으면서 저는 크리스찬은 언제나 삶을 긍정하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몰라 혼란스러운 시간 종종 있죠. 그런데 나의 삶은 은총의 돌계단의 어디쯤을 오르고 있을 것이고 그 돌층계를 오르다 보면 무릎이 아파 주저앉는 순간에도 여전히 은총의 돌층계에서 쉬고 있다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기가 힘들고 때로 좌절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사랑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자갈밭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요, 무의미하고 열매 없는 길 위에 있지 않겠죠.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 안에 있는 우리의 삶,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릴 것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오늘도 감사로 찬양 드리며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전국의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요. 핸드폰을 꺼내시고 문자 우물정 1069 샵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나누고 싶은 소소한 일상이야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로 이 시간 더 풍성해집니다. 찬양 이어드릴게요. 주.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반석과 산성이시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자신의 대적들과 절망스러운 상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특히 내가 주께 피하오니 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미 피난처와 같은 분으로 나타나시고 행하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가 하나님을 거창한 교리 지식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알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자신이 확신하는 하나님의 모습과 속성을 피난처와 반석, 산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광야에서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에게 절실히 필요한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피난처입니다. 반석과 산성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그에게 너무나도 생생하고 실제적인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피난처이심을 믿습니까? 또 나의 존재와 삶이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흔들리고 더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쳤을 때도 하나님이 나의 힘과 반석이심을 믿습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삶이 막막할 때도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심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내가 실제로 아는 분으로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그 어떤 힘든 일을 만나도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귀한 삶 오늘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8월 13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5만 명의 청년이 또다시 다른 나라의 전쟁터로 보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수만 명의 군인을 보내기 위해서 또다시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온 건데요. 5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 가운데는 누군가의 아들이 있고 또 남편이 있고 아버지가 있겠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차에 몸을 싣고 전쟁터로 보내지는 현실입니다. 이제는 이 사실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는 소문이 났어요. 군대나 외화를 벌러 해외에 가는 걸 꺼려하기 시작했다고 하죠.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며 힘써 찬양하기에도 1분 1초가 아까운 이 청년의 때에 주님의 군사로 거듭날 수 있는 북한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이런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 해피데이 오늘도 출발해 볼 텐데요.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을 향한 소망의 이야기도 좋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출석 인사 기다릴게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오늘도 이 방송을 어디서 함께하고 계신지, 어디서 그 소망과 기도로 함께하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이 계신 지역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찬송 함께하면서 여러분의 문자 출석 체크 그리고 신청 찬양도 함께 기다릴게요. 샬롬 노래 선교단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어플리케이션으로 세종에서 문자 주셨어요. 점점 더 악화되는 세상에서 더 빈곤하고 힘든 북한의 젊은이들이 목숨값 때문에 가는 현실에 기도하게 됩니다. 아, 맞아요. 이렇게 파병을 보내게 되면 북한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구조가 되잖아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북한의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에 한 줄 한 줄로 출석 인사도 기다리고요. 어디서 방송 듣고 계신지도 함께 나눠주세요.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OAP데이 오늘도 출첵 완료입니다. 5852님 반갑습니다. OAP데이 하나님의 딸 우리 PD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하셨던 1370님은 형제님이실까요? 자매님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의 딸 혹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1370님도 반갑습니다. 오늘도 복음 통일을 위해서 마음 모아 기도하면서 수원인데요. 지금 나라사랑 축제 가려고 출발했어요. 가는 길에 복음 통일을 위해서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와, 수원에서 가시려면은 거리가 꽤 될 텐데 OAP데이가 끝나고도 쭉 계속 쭉 가셔야 될 텐데 가시는 길도 이렇게 극동방송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남북한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0541님, 아멘. 우리 이렇게 나눠주시는 기도의 한 줄 한 줄도 너무 귀하고요. 그리고 이 기도를 같이 듣고 마음으로 입술로 아멘 선포해주시는 청취자분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8865님, 부천에서도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서울 중랑구에서도 1032님 와주셨어요. 강릉은 지금 비가 오나 봐요. 강릉은 비가 오는 날씨인데 가뭄이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북한 땅의 모든 백성들 그 메마른 마음에도 단비를 내려주세요. 기도합니다. 하트를 5개나 보내주셨어요. 5276님, 와, 이렇게 단비를 위한 오늘의 이 기도에 선물을 또 안 보내드릴 수가 없겠죠? 5276님도 선물 하나 보내드리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출석 인사 나눠주신 분들 가운데에도 오늘의 단비와도 같은 선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

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 기다립니다. 계속해서 찬양 또 올려드리고요. 매일같이 만나보는 시간, 오늘의 통일 배우기. 북한과 또 복음 통일에 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알아가는 시간, 찬양 후에 바로 이어집니다.

오늘도 북한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 통일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통일과 북한에 대한 상식 퀴즈로 함께하는 시간, 오늘의 통일 배우기. 그 첫 번째 문제를 만나보실 텐데요. 우리 군 입대를 한 아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부모님도 방송 듣고 계실 거고요. 군대를 막 전역한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입대를 앞둔 분들도 더러 문자를 주시더라고요. 보통 여러분은 언제 또 군을 다녀오셨을까요? 그리고 몇 살 때 보내셨을까요? 오늘의 첫 번째 문제가, 북한에서의 그 청년들은 북한에서는 군 입대를 몇 살에 할지가 문제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만 19세가 되면 이 검사 통지를 받고 또 이후에 입영 시기가 정해지면서 통지서를 받는 구조로 돼 있죠. 근데 북한은 이 시작점이 출발점이 조금 더 이릅니다. 만 14세부터 군 대상자로 이름이 올라가고요. 군 입대를 위한 신체 검사를 받은 뒤에 입대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우리가 판문점에서도 볼 수 있는, 그리고 인근 접경 지역에 가면 볼 수 있는 이 북한의 군인들, 그리고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전쟁터로 보내지는 군인들은 보통 몇 살에 입대를 할지가 오늘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주관식으로 하면 어려운 문제니까요. 1번 만 15세, 2번 만 17세, 3번 만 23세. 우물정 1069번으로 오늘의 정답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에서는 몇 살

때 보통 군대를 갈까요? 만을 생략하고 보기를 다시 한번 내드릴게요. 1번 15세, 2번 17세, 3번 23세. 북한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0584님도 아무것도 모르고 파병되는 북녘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셨는데, 우리가 누군가 이렇게 중보하는 전도 대상자나 기도 대상자의 이름을 불러가며도 기도하잖아요. 북한의 청년들, 북한의 군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이런 하나하나의 정보를 더 구체적으로 알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정답이 뭘까요? 15세 때, 15살 때 군대 보통 들어갈까요? 17살 때 들어갈까요? 23살 때 들어갈까요? 샵 1069번으로 정답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기다리면서요. 또 오늘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 통해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함께 해주세요. 너무 이른 나이인 것 같아요. 저는 15세 같은데 이게 정답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던 2463님. 그쵸, 오늘 보기, 이 보기가 대부분 이른 나이기도 하죠. 15세일지, 17세일지, 23세일지. 여기서는 중학교, 고등학교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좀 그 명칭이 달라요. 북한에서는 고급 중학교를 졸업하는 이 나이 때 보통 군인에 갑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진학하기 전에 군인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샵 1069번 정답 보내주세요.

작곡자가 군병드라 피아워십이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을 기다리면서 찬양을 올려드렸는데요. 북한의 청년들은 보통 몇 살에 군인이 될지, 군대 입대를 할지가 오늘의 문제였어요. 15살에 갈까요? 17살에 갈까요? 아니면 23살에 갈까요? 보통 우리나라는 19세가 되면 이제 통지를 받고 나서 이후 차차 진행을 하는데, 북한에서도 14살 때 통지가 군 대상자 이름으로 올라가고요. 이후에 신체 검사를 받고 나서 고급 중학교를 졸업하고 거의 바로 입대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살일까요? 우물정 1069번으로 조금 더 정답을 기다려 볼 텐데요. 아직도 응석풀이는 저희 집 둘째를 보니 아직도 아기 같은데, 이렇게 국방의 의무를 일찍 짊어져야 하는 북한의 학생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0886님, 그쵸. 거의 뭐 10대 때부터 간다고 하면 정말 어리잖아요. 여기는 선택하고 미루고 할수 있는 우리와는 참 다른 분위기죠. 북한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린 나이에 고생하는 모든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음이 전해지길 기도합니다. 1577님도 남겨주셨는데, 3번이라고 도전을 해주셨네요. 정답은 잠시 후에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이렇게 군대에 가서 저는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이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던 분도 계신데, 4915님. 군대에 다녀온 지 2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힘든 군대 생활 중에 종교활동 때 예배드린 감동이 갑자기 생각납니다. 북한에서도 저와 같은 감동이 오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4915님. 근데 북한에서도 통신병으로 군대에 가신 분들은 통신병 중에서도 뭐 잠수함의 라디오, 잠수함에 서로 전파를 타고 소통하는 이 라디오를 점검하는 그분들은 대부분 라디오를 접한다라고 통신병 출신의 어떤 북에서 온 분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왜냐면 라디오 주파수를 자유롭게 이 헤드셋을 끼고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계속해서 샵 1069번으로 정답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 북한에서는 보통 몇 살에 군대에 갈지, 몇 살에 군인이 될지, 1번 15살, 2번 17살, 3번 23살.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와 주세요.

주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영어 찬송으로 올려드리면서 정답을 기다려 봤습니다. 오늘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북한에서는 보통 몇 살에 군대에 들어가는지가 문제였는데, 정답은 2번 17살입니다. 고급 중학교를 졸업하는 17살 전후부터 군대에 입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모든 이 17살의 10대의 청소년들이 입대를 하는 건 아니고요. 보통은 건강상의 이 복무가 어렵다고 판정된 경우, 그리고 대학이나 전문학교에 진학하도록 추천받은 일부 학생들, 그리고 또 공식적인 면제 제도는 아니지만 북한은 뇌물이 활성화돼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뇌물로 군 복무를 빼는 경우도 증언이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오늘 17살이 정답이었고요. 우리 둘째 손자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이때 군대 보낸다고 하니 참 안타깝습니다 하시면서 7517님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어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땅 가운데 공포 대신 평안과 자유가 그 삶에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시면서 2161님도 정답을 잘 맞춰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북한의 청소년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3037님 15세라고도 해주셨는데 15세 때안 가는 건 아니지만 왜냐면 만 14세부터 이름이 올라가고 이 검사를 받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가면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은 대부분은 17살 때 간다고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의 한줄한 줄과 함께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이고,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하시면서 2535님, 지금 우리가 알고 기억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창 공부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릴 어린 나이에 군대 간다고 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하셨던 1193님, 이 마음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겠죠? 이 마음으로 계속 중보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첫 번째 문제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1577님, 그리고 그 어떤 한 줄도 없이 북한은 17살에 갈 거라고 봅니다 라고 하셨던 7427님, 0886님과 아까 20년이 훌쩍 지난 예전에 군대를 다녀오셨다고 하시면서 남겨주셨던 4915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오늘 첫 번째 선물을 못 받아보신 분들은 두 번째 문제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우리 바로 함께 해볼까요?

6878님이 북한군 입대는 만 17살이고 복무기간은 10년입니다라고 해주셨는데요. 북한에서도 이 복무기간이 조금씩 변화가 매해마다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자료에 따르면 그리고 지금 통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군 복무기간이 남성이 10년 그리고 여성은 조금 다른데요. 최근에 조금 늘어났다고 하는 이 여성의 군 복무 기간은 몇 년일까요? 저도 남성과 여성의 복무 기간이 좀 거의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차이가 꽤 있더라고요. 남성의 경우가 10년이고요. 북한에서 여성의 복무 기간은 1번 3년, 2번 5년, 3번 7년. 우물정 1069번 샵 1069번으로 정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와, 아니 도전해주신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분이 나란히 1번, 2번, 3번을 외쳐주셨어요.

10년일지 5년일지 7년일지 일단 남성은 10년이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몇 년일지 이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게 지금 나누는 거는 지금 현 시점으로 가장 최근에 알려진 횟수예요. 근데 2년 전까지만 해도 남녀가 조금은 줄었다고 해요. 그래서 남자가 8년이었고요. 여자가 5년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에는 다시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 남자는 10년으로 늘어났네요. 2463님은 7년으로 도전을 해주시면서 와 이거 엄청 긴 기간이네요. 그쵸? 1732님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1년 넘는 기간 근데 북한에서는 10년이라니요 하셨어요. 1번 3년인가요? 3번 7년인가요? 하신 분도 계시고요. 오늘 다양하게 또 나올 것 같아요. 우물정 1069번 샵 1069번으로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함께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로 오신 새싹회원분도 계시고요. 감사합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또 선정통에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북한에서도 인구가 감소하면서 다시 이렇게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2158님 원래 알고 계셨던 보셨던 뉴스일까요? 진짜 젊을 때 많이 배우고 누릴 시기에 너무나 긴 시간을 북한을 위해 참 속상합니다. 북한의 청소년과 청년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하셨어요. 아멘. 이게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뭐 발표를 하거나 공유를 하거나 이런 정보들이 아니기 때문에 증언이나 아니면 통일부에서 이야기하는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남성은 10년, 여성은 몇 년을 복무를 할지 북한에서 이게 오늘의 두 번째 문제인데요. 1번이 3년, 2번이 5년, 3년이 7년입니다. 정답 샵 1069번으로 조금 더 기다리면서 OAP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문자로 퀴즈 정답 출석 체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엔팜에서 제주청 차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설마 3번 7년일까요? 꽃다운 청춘을 군에서 보낸다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시면서 8781님도 도전을 해주셨고, 북녘 땅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지만 어제부터 기도원에 와서 북한 땅을 위해서 또 더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은 지금 철원에 계시는데 또 군대 훈련하는 소리를 들으시면서 기도하신다고 해요. 아, 또 생생한 기도로 6947님 함께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도전 샵 1069번으로 계속 기다릴게요. 조금 짧은 7년 아닐까요? 이렇게 답만 보내면 안 되더라고요. 5337님 그럴 리가요. 답만 보내셔도 오늘 꼭 선정해 드릴게요.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찬양 함께하면서 정답을 2분만 더 기다릴까요? 북한에서는 여성들이 몇 년 군 복무를 할지 남성

저보다 훨씬 오래 근무하네요. 어플리케이션으로 주셨어요. 0091님. 3번 7년입니다 하셨는데 정답 7년이 맞습니다. 7년. 5년 아닌가요? 될 때까지 보내봅니다. 3775님. 우리 다음 주에 한 번 더 도전해주세요. 정답은 3번 7년입니다. 제주입니다. 날씨가 좀 선선해지니 살 것 같아요. 5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네요. 5995님도 남자가 10년으로 늘었다고 하니까 여자는 3년으로 줄인 것 아닐까요? 저도 여군으로 6년 반 근무하고 퇴역한 지 벌써 30년이 넘었어요. 북에서 오신 분이실까요? 아니면 여기서 장교로 근무를 하신 분이실까요? 정답은 틀리셨지만 우리 너무나 고생하신 이 지난 사연을 남겨주시니 어찌 제가 안 드릴 수가. 5995님 선물 보내드리고요. 북한 땅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까지 함께 기도합니다. 3번 7년이요 라고도 보내주신 6925님 정답입니다. 오늘은 짧게 짧게 보내도 제가 많이 많이 선정한다고 했죠. 3324님 3번 보내셨는데 저희 새싹현이세요. 선물 보내드리고요. 아, 5년에서 7년으로 바꿉니다 하셨던 7254님도 선물 같이 보내드리고요. 북한의 여성들이 오랜 시간 또 고생한다고 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577님 아멘. 우리가 이렇게 상식 퀴즈 통일 배우기 시간에 나누는 이런 하나하나를 우리가 평생 동안 기억하기는 어렵겠지만 오늘 내일의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7년 동안 군대에서 복무하는 그리고 10년 동안 복무하는 북한의 청년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군대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은, 극동방송을 들은 증언들도 참 많거든요. 그런 간증들도 참 많거든요. 군대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날 수 있는 승리의 7년과 승리의 10년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무엇보다 복음 통일되어서 우리 꿈을 꾸는 나이에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세요. 결혼은 언제 하나요? 라고 문자 주신 분도 계신데, 보통은 군대를 나와서 다 복무를 하고 나와서 20대 중반, 20대 후반대 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가장 문제는 이 군인들을 어디로 간다고 알려주지도 않은 채 전쟁터로 보낸다는 거죠. 10대, 20대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어쩌면 아빠와 엄마일 수 있는 이 군인들을 전장에 보내는 이 북녘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일상이 정말 그들에게도 일상이 될수 있는 복음 통일의 그날을 꿈꾸면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으면서요. 오늘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서 제가 더 선정해서 따로 답장을 보내드릴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링크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이십니다.

북한 땅이 복음 통일되는 그날까지 함께 기도합니다라는 6925님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면서 생방송 OMP데이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과 면도날을 공유하는 것으로도 에이즈에 걸릴 수 있느냐는 질문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건당국은 이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면도날의 공유로도 HIV, 즉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2003년 9월 우리나라 국립보건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호주 자매의 사례를 공개했는데요.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언니가 사용하던 면도날을 통해 동생도 에이즈에 감염된 사례였습니다. 자매 중 언니가 러시아형 HIV에 감염되었고 이 사실을 모르는 동생이 다리에 털을 깎는 면도날을 함께 사용해 두 자매 모두 호주에서 발견된 적이 없는 러시아형 HIV에 감염되었다고 국립보건원은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는 극히 특이한 경우에 해당되며 우리나라 경우 남성 간 성접촉이 에이즈의 주된 전파 경로라고 보건복지부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학문은 붕대고 발전했지만 교회는 영적으로 퇴부했습니다. 신학자들이 영성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설교는 자기 아는 지식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말씀하시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가슴에 신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 신학자들이 영혼이 메말리니까 신학생들한테 지식으로만 전달했지 학문을 더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예수 생명이 흘러야 하는 거예요.
1: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 백석대학교는 백석총회와 함께하는 대학입니다.
2: 현대인들의 필수품 중 하나인 전기. 전자제품 사용량이 더욱 많아짐으로 인해 생활안전사고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에서는 가스전기 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냄새를 맡아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점화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되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먼저 코크와 중간 밸브, 용기 밸브를 잠그고 창문과 출입문 등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기를 사용할 시에는 전기기기와 배선에 절연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노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는 땅이나 수도관과 전선으로 연결해야 하며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과 화재 등의 사고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의 스위치 조작은 아무나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며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를 만지지 않아야 합니다. 수동개폐기의 표주로 동선이나 철사를 사용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전격 표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동개폐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테스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불량 제품이나 부분적으로 고장이 나 있는 제품을 무리하게 사용하지 마시고 배송형 전선은 중간에 연결 접속하여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스전기사고 예방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안전한 가스전기 사용으로 우리는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0: with me.
1: 어떤 노래가 나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 듣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당시는 저도 믿지 않았으니까요. 그게 찬양이었더라고요. 찬양이 끝나고 나서 저기 목사님이 몰랐죠. 그 당시에 어느 분이 DJ라고 저는 생각했죠. DJ가 나오셔갖고 무슨 영접 뭐 기도를 해준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듣는데 극동방송이었습니다. 거기서 영접 기도를 목사님이 하시는 걸 듣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펑펑 울면서 그때 영접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2: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은 극동방송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준석 성도입니다.
1: 저는 서울의 경희대 뒤쪽에 있는 그 동안교회라고 거기를 섬기고 있고 컨설팅 회사에 이제 컨설팅을 하고 있는 이준석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위험성 평가라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을 강사를 하고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어떤 코칭 같은 것들 안전에 대해서 이제 그러한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요새 이제 비대면이죠. 그 비대면 교육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는데 라디오 방송 같다고나 할까요? 그런 어떤 안전에 대해서 라디오 방송을 한다라고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 안전에 대한 라디오 방송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이준석 성도님은 극동방송을 듣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1: 2015년 12월에 차 안에서 그때 사고가 났어요. 그 전에 사고가 나서 병원에서 집으로 올 때 라디오를 틀었었습니다. 되게 어떤 노래가 나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듣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당시는 저도 믿지 않았으니까요. 그게 찬양이었더라고요. 찬양이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몰랐죠. 그 당시에 어느 분이 DJ라고 저는 생각했죠. DJ가 나오셔갖고 무슨 영접 뭐 기도를 해준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듣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영접 기도를 청취자한테 해주는 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게 극동방송이었습니다. 거기서 영접 기도를 목사님이 하시는 걸 듣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펑펑 울면서 그때 영접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2: 병원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극동방송을 들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이준석 성도. 집에 돌아가 본인의 신앙을 고백하고

0: 하나님의 말씀을 꿀보다 더 달게 받아 먹습니다.
1: 그날 어쨌든 강하게 저를 붙드시려고 그러셨는지 하여튼 지금 생각해도 정말 희한하게 펑펑 울었는데 정말로 마음속에 있는 게 모든 게 씻겨내려가는 느낌을 받아서 너무 좋았는데 하여튼 그게 임재를 해주신 거라고 이렇게 다른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믿게 됐는데 좀 저희 집안에서 하여튼 저 혼자 처음입니다. 첫 세대입니다. 제가 많은 좀 어려움이 있었죠. 집에 가서 와이프하고 애들한테 있을 때 야 내가 오늘 희한한 경험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 믿기로 했어 라고 하니까 와이프가 되게 이상한 사람 쳐다보더라고. 왜냐면 15년 동안 믿지도 않고 전혀 뭐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핍박이나 아닌 핍박을 했던 사람이었죠.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하니까 좀 저 사람이 왜 그러지? 좀 그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성경책을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처남한테 좀 요청을 해서 성경책을 한 달인가 두 달 동안 제가 다 봤어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정말로 저는 소설책 읽듯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읽고 나서 생각이 들었던 거는 그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0: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말씀을 비춰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준석 성도가 가는 곳마다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로 동역하게 하십니다.
1: 예, 그런 전파 선교사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 당시에. 근데 저 듣다가 보면은 전파 선교사라는 게 있다라는 거를 거기서 이제 방송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런 게 있구나. 그래 내가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니 그게 좋은 것 같아서 이제 부산을 하고 또 부산에서 하다가 울산, 이제 울산도 왔다 갔다 했거든요. 울산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남 동부가 처음 개원을 제가 하는 걸로 제가 들었어요. 또 전남 동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쭉 하다가 이렇게 하시라고 하니까 하게 됐습니다. 그냥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냥.

0: 주희야, 많이 힘들고 나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좀 속상한 것도 많이 있었다라고 믿어. 근데 요새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나서 사랑이라는 게 뭔지 조금씩 알아가면서 내가 참으로 많이 이야기도 못하고 그러한 사랑이라는 말을 해주지 못한 게 좀 미안하지만 방송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정말 사랑하고 우리 동현이 주현이 잘 키워줘서 고마워.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끝까지 같이 살아내고 아이들한테 정말로 진짜 하나님이 정말로 멋지신 분이라는 것을 끝까지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의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모가 됐으면 좋겠어. 아무튼 너무 고맙고 내 옆에 지켜줘서 고맙고 조용히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고마워. 많이 많이 사랑해. 고마워.
1: 사랑하는 아내를 향한 감사의 마음, 고마움을 전달한 이준석 성도님의 기도 제목이 이어집니다.
0: 제가 이 날 끝날 때까지 저희 그 친가족들, 부모님, 엄마, 그다음에 형, 누나, 형수님, 매형, 그리고 조카 6명과 또 조카 사위 10여 명 정도에 대한 분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정말로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 이준석 성도의 가족 구원을 위해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소리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역번호 054-256-3000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거나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한꿈교회 류현철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여호수아 강의 11번째 남부 가나안 연합과의 기브온 전투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유산이 아닌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유업도 유산과 마찬가지로 물려받는 것입니다. 유업이 유산과 다른 점은 유산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받지만 유업은 차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기로 약속하셨지만 그곳이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그 땅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웬 낯선 사람들이 와서 이게 원래 우리 땅이라며 비껴달라고 한들 순순히 비껴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밟았을 때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두 손 들고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대대로 살아왔던 땅을 한 평도 내어줄 수 없다는 결사항전의 자세를 가졌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정복 전쟁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었던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첫 번째 전투가 중요했습니다. 여리고성이 평지에 세워지긴 했지만 가히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리고성을 넘지 못하면 더 이상 진군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정탐을 통하여 여리고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알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더라도 성문을 걸어 잠그고 버티기에 들어가면 정복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별 어려움도 없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성은 정복했는데 가나안 첫 성을 온전히 바치지 못한 불씨를 남겼습니다. 아간이 탐심으로 저지른 범죄로 어렵지 않게 정복할 줄 알았던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하고 패배하여 34명이 죽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는 한동안 정신줄을 놓고 있다가 저녁이 돼서야 겨우 기도줄을 붙잡을 수 있었고 그런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붙들어주셨으며 아이 사람들에게 패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범죄한 아간과 그의 소유를 쳐서 아골 골짜기에 돌무더기를 쌓은 후 하나님의 양동 작전을 잘 수행하여 결국 아이성을 정복해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가나안 여섯 족속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성 모델이 아닌 아이성 모델을 취했습니다. 성 안에서 버티는 작전이 아닌 성 밖으로 나와 일종의 맞짱을 뜨는 작전입니다. 아이성이 끝내 점령되긴 했지만 아이 사람들과 이스라엘 군대가 1대1로 싸운 결과이니만큼 가나안 여섯 족속이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상대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 동맹에 그만큼이 가고 말았습니다. 히위 족속에 속한 기브온 주민이 동맹을 탈퇴한 후 여호수아를 속여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딱 봐도 의심의 눈초리로 봤지만 여호수아는 두 가지 질문을 한 후 그들의 거짓 대답을 듣고는 맺어서는 안 될 언약을 또 조약을 맺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묻지 않은 치명적인 실책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숨길 수 없어 사흘 후에 기브온 주민들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던 기브온 사람들은 사실대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이상 조약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회중은 기브온 주민들을 치지 못하자 여호수아와 족장들을 원망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회중들에게 원망을 듣고도 기브온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여호와께 묻지 않고 기브온 주민들과 화친 조약을 맺은 건 엄연히 잘못이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맹세를 지킨 점은 잘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주민들의 목숨은 살려주되 대대로 하나님의 집을 위해 나무를 패며 물을 긷는 자가 되게 했습니다. 노예이긴 하지만 성전에서 봉사하는 계층이 되게 해준 겁니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 아도니 세덱에게도 들어갔습니다. 1, 2절 읽으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이었던 아도니 세덱은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가 그렇게까지 두려워하며 겁에 질린 것은 일단 기브온이 예루살렘과 매우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한 까닭에 이스라엘이 쉽게 예루살렘 근처까지 도달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다음 대상이 예루살렘일 수밖에 없었기에 아도니 세덱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더구나 기브온이 작은 성이 아닙니다. 왕도와 같은 큰 성입니다. 아이성보다 더 큰 성입니다. 그 주민들은 모두 용맹한 전사들이었습니다. 그런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은 겁니다. 사실상 이스라엘에 손들고 백기투항을 한 겁니다. 기브온은 중요한 거점 도시입니다. 여리고와 아이, 기브온은 가나안 중심부에 속합니다. 기브온이 무너짐으로 가나안 남부 방어선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가나안의 남부 도시들 중 예루살렘이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에게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내용입니다. 아도니 세덱은 남부 가나안 지역 다른 도시의 왕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서로 힘을 합쳐서 배신자 기브온 주민을 치자고 했습니다. 그가 당장 급해서 다른 왕들에게 연락을 취했을 수도 있지만 학자들은 대체로 그가 남부 연합의 주도자로 봅니다. 예루살렘이 남부 가나안의 중심 도시였을 것으로 봅니다. 당연히 아도니 세덱이 가장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왕에게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하여 남부 가나안 동맹을 맺을 수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동맹을 맺은 다섯 왕은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길갈의 진을 치고 있습니다.

길갈에서 기부원까지의 거리는 3, 40km 가량입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에서 기부원까지의 거리는 12km 가량입니다. 기부원이 이스라엘의 지원을 요청해도 이스라엘이 도착하려고 하면 하루길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원군이 도착하기 전에 얼마든지 기부원을 정복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배신자 기부원을 처단하고 제2의 제3의 기부원이 나오는 것을 막겠다는 심산입니다. 그리고 기부원을 빨리 무너뜨려서 이스라엘을 고립시키고자 한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들의 계획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지혜자를 통해 주신 말씀대로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입니다. 기부원 사람들이 전략적 판단을 했습니다. 6절 읽으시겠습니다. 기부원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그들이 기발한 꾀를 부려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사흘 후에 들통이 나서 대대로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를 베고 물을 깃게 되었지만 그 정도는 충분히 감수할 만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남부 가나안 다섯 왕으로부터 보복 공격을 당하게 된 겁니다. 기본 사람들은 생사의 위기에서 얼마 전 화친 조약을 맺은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는 기부원 편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가나안 족속이 기부원 주민들을 배신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부원 주민들은 살기 위한 선택을 한 건데 이스라엘 편에 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나안 땅에서는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철저히 왕따가 되고 만 겁니다. 우리는 세상과 일부러 불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화평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서 할 수 있거든은 내가 평화를 원해도 상대방이 거부할 수 있음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다만 평화를 추구하고 평화를 위해 노력하라는 권고인 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란 이유만으로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에게 따돌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과 함께 하려고 예수님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그들에게 왕따를 자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당하는 왕따라면 차라리 왕따로 사는 게 낫습니다. 대신 거룩한 왕따여야 합니다. 왕따를 당한 기부원 주민들은 여호수아한테 긴급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기부원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모든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으니 그 누구에게도 손벌릴 곳이 없습니다. 혹 그동안 가깝게 지냈던 이웃 주민들도 기부원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랬다간 자기들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볼 수 있었습니다. 기부원 주민들로부터 다급한 SOS를 받고 여호수아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들을 돕기 위해 바로 출전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때문에 속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걸고 맹세했으니 그들을 죽일 수도 없었고 화친 조약을 유효화시켰습니다. 그로 인해 회중들로부터 원망을 받았고 리더십의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전쟁에 참전해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여호수아는 누구보다 곤란해졌습니다. 그때 빠른 판단이 요구됩니다. 조금만 지체했다가는 기브온이 아도니 세덱이 주도하는 남부 가나안 연합군에게 넘어갑니다. 그럼 기브온 주민들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화친 조약이 아주 우스꽝스럽게 되고 맙니다. 그럼 하나님의 명예에 심각한 손상이 가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주민들의 구조 요청을 받고는 신속하게 출전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속았어도 약속은 지킨다는 언약 신앙을 보여준 겁니다. 기브온 주민들의 사기 행위는 나쁘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은 자신들의 책임도 있기에 그들의 생존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기로 한 겁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주민들을 위해 밤새 30km를 행군을 합니다. 길갈이 해발 약 마이너스 250m이고 기브온이 해발 약 750에서 800m입니다. 그러면 꽤 고단한 행군이었을 겁니다. 예상에 없던 갑작스러운 출전에 군인들도 당황했을 겁니다. 지도부의 잘못된 결정에 하지 않아도 될 괜한 고생을 하게 된 것이니 말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의 구조를 위해서 긴급 출동을 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그 승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8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기브온 주민들을 구하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려주신 겁니다. 실수로 맺은 조약이었지만 그 조약을 지키기 위해 여호수아가 출전할 때 하나님이 지지해 주셨고 승리를 보장해 주신 겁니다.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이 약속을 받고 행한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한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이기는 전쟁입니다. 야간에 군사를 일으키는 것은 상당한 위험 부담이 따르지만 여호수아에게는 두려움 같은 걸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당연히 여호수아를 따르는 군인들도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까지도 구원의 역사에 이용하셨습니다. 실수로 맺은 조약 때문에 한꺼번에 큰 위기가 왔지만 그걸 더 큰 승리의 기회로 바꿔주신 겁니다. 이 전쟁을 통해 가나안 남부 다섯 왕이 한 번에 무너졌습니다. 이후 남부 가나안 정복이 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지와 승리 보장을 받고는 여호수아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9, 10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길갈은 해발보다 낮은 요단 계곡 지역이고 기브온은 산지 지역입니다. 길갈에서 기브온으로 이동하는 길은 고도가 1000m가량 차이가 나는 오르막 산길입니다. 그리고 이동 거리도 30km가량인데 이는 주간이 아닌 야간에 많은 병력을 이동하기에는 쉽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조금 무리하다 싶은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여호수아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날만 새기를 기다리고 있던 남부 가나안 연합군도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했을 겁니다. 하지만

군대를 이끌고 야간에 30km를 그렇게 빨리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걸 예상하고 있었다면 그렇게 맥없이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방심이

에는 나뭇잎에 스치는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크게 들립니다. 그런데 대규모의 군대를 이동하면 멀리서도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군대 규모가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소규모의 특수부대가 아닙니다. 7절에 의하면 모든 군사와 용사입니다. 학자들은 3만에서 5만 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야간에 부지런히 가도 30km가 쉽지 않은데 정숙 행군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가까이 접근하여 갑자기 그들을 공격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의 기습 작전도 좋았지만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그렇다고 그럼 여호수아가 가만히 있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그들을 죽이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는 연합군을 계속 추격하였습니다. 그런데 도망치는 연합군, 남부연합군의 숫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야간에 먼 길을 이동하여 기습작전을 펼쳐 대승을 거두었지만 여호수아의 군대에게 체력적 부담도 따랐습니다. 그래서 추격하는데 힘이 부쳤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하나님이 우박으로 남부 가나안 연합군들을 심판하신 겁니다. 우박이 이스라엘 군대가 있는 곳을 피하여 그들에게만 내린 것이죠.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적으로 심판하신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라는 말을 바로가 듣지 않자 열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때 네 번째 재앙부터는 애굽 전역이 아닌 애굽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만 내리게 하셨습니다. 네 번째인 파리 재앙도 그랬고 일곱 번째 재앙인 우박도 당연히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굳이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8장 26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자, 우박이 어느 정도 크기일 때 사람이 우박에 맞아 죽을 수 있을까요? 최소 야구공 크기만큼은 돼야 됩니다. 야구공 직경이 제 서재에도 야구공이 있는데 7cm 정도 되는데 그 정도 크기면 위에서 낙하하는 속도가 16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실제로 근래에 야구공만한 우박이 내린 적이 있을까요? 2010년 7월 미국 사우스 다코타 비비안에 내린 우박은 공식 측정된 게 지름이 약 20cm, 무게가 약 0.88kg으로 야구공이 아니라 작은 수박만한 크기였습니다. 1986년 4월 방글라데시 고팔 간지에 역사상 가장 무거운 우박이 내렸는데 약 1.02kg였다 그래요. 그로 인해서 92명이 사망했습니다. 남부 가나안 연합군은 이스라엘 그 군의 추격은 따돌릴 수 있었지만 하늘에서 쏟아지는 주먹만한 우박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박을 피하지 못한 그들은
비탈길에서

0: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의 숫자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출발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힘에 부쳐 그들을 미쳐 추격하지 못하자 하나님이 직접 나서신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에 책임져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 10장 결론은 이래요. 42절 43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뒤따름으로 남부 가나안의 주요 성읍을 정복하게 된 겁니다. 앞서가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 이게 신앙의 핵심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고 진실하고 절실하게 믿고 따르면 우리는 최후 승리하는 인생이 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을 돕기 위해 출전했는데 결과는 남부 가나안 지역을 정복함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 기간을 상당히 당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비록 속아서 조약을 맺었는데도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조약이 유효하기에 기브온을 위해 전쟁까지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목숨처럼 붙드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다섯 왕을 처단한 후에 시체를 밤새 나무에 두지 않고 신명기 율법대로 해지기 전에 내렸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과 함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승리, 진정한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포항 한꿈교회 류현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70-4007-1324번 포항 한꿈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8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광복절이죠. 올해 광복 81주년입니다. 이렇게 광복절을 맞이할 때 극동방송은요, 매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을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를 개최합니다. 바로 나라사랑축제인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이 나라사랑축제가 열리는데 오늘 저녁 7시 30분에 전남의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또 내일은 같은 시간입니다. 7시 30분 전북의 익산실내체육관에서 개최가 됩니다. 특별히 무대 주인공은 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이에요. 전국의 13개 지사의 어린이 합창단이 모이면 700여 명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아이들이 웅장한 합창과 화려한 율동 등을 선보입니다. 작년에는 인천에서 진행이 됐는데 그 어린이 합창단원의 아이 아빠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요. 창원에 사시는 분이 인천까지 가셔서 그 축제를 보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가야겠다 결심을 하시고 지금 열심히 잘 다니고 계십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이 큰 축제를 기뻐하시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과 내일 나라사랑축제에서는 또 어떤 천국잔치가 펼쳐질지 궁금하네요. 이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로 내가 매일 기쁘게.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내가 매일 기쁘게 첫 곡 전해드렸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깨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습니다.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이 뜨거운 여름 이제 선선한 바람이 살살 불고 있지만 뜨거운 여름에 몇 개월 동안 정말 구슬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찬양과 율동 준비했던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오늘과 내일 나라사랑축제를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또 여수와 익산으로 모여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천국잔치 보내면 좋을 것 같고 전도 대상자들도 분명히 가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영혼구원의 열매가 있겠죠.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방학 동안 극동방송 본방사수 중입니다. 1732번 초등학교 6학년이 여름방학 동안 극동방송 본방사수라. 야 이거 우리 1732번 이 선물 줘야겠네. 선물 줘야겠어. 어느 지역에 우리 초등학교 6학년인가요? 야 우리 이름하고 주소 한번 남겨주면은 좋은 선물 보낼게요. 어떻게 초등학교가 초등학생이 극동방송 라디오를 방학 동안 본방사수라. 야 자 포항에서 여수로 가고 있다고요? 9072번님 우리 딸 예나 마지막 나라사랑 축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감동을 경험하길 응원 기도한다고. 예. 자 여수로 여수로 오늘은 여수 내일은 익산 나라사랑 축제가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아산에서 함께 하시면서 어린이 합창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523번님 어린이 합창단 화이팅 이렇게 또 양평에서도 네, 이렇게 듣고 계십니다. 자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찬송가 우리 함께 나눴는데 복음성가도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이 부르는 내게 강 같은 평화 우리 권사님도 장로님도 좋아하는 자 여러분의 신청곡도 제가 받을게요. 신청곡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신청곡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이 3시 시간대 지금 3시 7분인데요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이 시간 어느 지역에서든지 샵 1069번으로 문자를 보내시고 휴대폰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 어플로 듣고 계시잖아요. 그 앱 거기서 앱 메시지를 무료로 보낼 수가 있겠습니다. 회원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우리 극동방송 어린 합창단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아, 예, 9982번님, 뭐 어린이 시간은 아니고요. 예, 어린이 시간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의 신청곡, 내가 이때 참, 이 여름에 이런 찬양으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런 여러분의 인생 찬양이 있으세요? 아, 여러분의 은혜를 또 나눠주시면서 그 곡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와, 8472번님, 1년 방학하고 이제 지금 교회 잘 다니고 헌금도 잘 하고 계신다고. 와, 그래요. 교회 방학 맞죠? 교회 방학 1년 하고 8472번님 잘 오셨습니다. 잘 복귀, 잘 개학하셨어요. 우리 8472번님도 성함, 주소 한번 남겨주시면 좋은 선물 드릴게요. 혹시 이번 주에 저에게 안 알려주신 분 계신가요? 교회 개학하신 분, 방학했다가 개학하신 분 계시면 한번 알려주십시오. 지난주에도 저하고 통화했던 분들이 있고, 지지난주에도 통화한 분들이 있잖아요. 자, 어떤 분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셨는지 기대가 됩니다. 자, 어떤 열매를 맺었을지 기대가 되거든요. 전주에서 운전하면서 5189번님 듣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송 늘 감사하다고 8580번님도 이렇게 오셨습니다. 자, 혹시 광야에 계시는 분들 그 광야를 잘 통과하셔서요. 하나님께로 꼭 다시 돌아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9723번님의 신청곡 보내드립니다. 광야를 지나며.

출장 가는 중에 5853번님을 새싹으로 처음 오셨네요.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 늘 감사하다고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출장 가운데서 또 들으시고 또 문자 주셨어요. 0258번님 부산에서 강변도로를 달리면서 우리 병원에 입원 중인 이모가 빨리 낫길 기도하시면서 이 곡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담대하라는 곡인데요. 우리 4096번님 전도사 퇴직하고 남편과 건설 일을 하면서 세 달 동안 지금 쉬고 계신다고요. 자, 이 곡 우리 4096번님께도 보냅니다. 담대하라.

홍성선 담대하라. 힘있는 찬양 감사합니다. 함께 나눴습니다. 3시 20분 극동방송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천국에서 53세 짧은 삶을 살고 간 새언니 보고 싶다고요. 우체국 들러 우편물 발송하고 회사 복귀 중에 완주 상관우체국 6090번님 전북이시네요. 완주. 네, 이렇게 또 언니를 생각하면서 방송을 듣고 이렇게 또 문자를 주셨어요. 제가 용기를 갖고 다시 건강해져서 교회 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4419번님 그래요. 꼭 건강한 몸으로 다시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8714번님 15년 동안 방학했다가 작년부터 다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요. 잘하셨습니다. 우리 8714번님도 축하 선물 드릴게요. 저하고 이제 통화된 건 아니죠? 8714번님도 그렇고 아까 보니까 누구였죠? 8472번님도 저하고 통화된 분은 아닌 것 같은데 계약하신 거 아무튼 축하드리고 자 성함 주소 8714번님도 남겨주시면 좋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0113번님 청년 때 집회에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인생의 모든 가치관이 바뀌었대요. 바로 왕이신 하나님인 이 곡 저도 참 좋아하는 곡인데 0113번님 보니까 이번 주말에도 보니까 청년, 청소년 집회, 수련회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그 집회에서 이 곡을 부르면서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사실 주인이 바뀌는 것 신앙에서 주인을 바꾸는 거잖아요. 내 인생에서 내가 주인이었는데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바꿔나가는 신앙입니다. 주인 바로 왕이시죠. 왕이신 하나님 박희봉의 목소리로 우리 왕 되신 하나님 높여드리시죠.

0: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박희봉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어요. 자 보니까는 제가 이제 나라사랑 축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시간에 나라사랑 축제 오늘은 여수고 내일은 이제 익산이잖아요. 여수로 가시면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512번님은 대구에서 남편과 함께 여수로 지금 달려가고 있다고요. 약 3시간 걸리네요. 작년에 인천에서 할 땐 가고 싶었지만 너무 멀어서 못 갔거든요. 새끼라 제일 좋아하신다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의 사연을 듣거나 영접기도 할 때 어찌나 눈물 나던지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곤 합니다. 전화로 전도하기 쉽지 않을 텐데 그들의 마음을 읽으며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강하게 푸시하며 마침내 영접으로 이끌어내는 분 예 진행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그래요. 저도 태신자 품고 있는 친구와 전화 연결 한번 시도해보고 싶다고요. 언제든 환영입니다. 우리 5일 2번님 여수의 나라사랑 축제 잘 다녀오시고요. 우리 손녀 중국으로 떠난 지 9일째 됐어요. 손녀들이 믿음 생활 열심히 했는데 사위가 주재원으로 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서도 학교와 교회에서 좋은 사람들 만나고 만남 축복 있기를 기도 부탁하신다고.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우리 손녀들 잘 지켜주시고 성장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또 사연 주셨습니다. 자, 사연 가운데서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약한 분이 계시네요. 계약한 분이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 제가 그래서 우리 0092번님 제가 한번 전화 한번 드려야겠는데요. 자, 우리 0092번님 기쁜 계약의 소식을 알려주셔서
1: 자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유재학 집사님?
1: 아, 예, 안녕하십니까?
0: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1: 아, 예, 안녕하세요.
0: 지금 방송 듣고 계셨죠?
1: 예. 스마트폰으로 제가 이어폰으로 직장에서
0: 네.
1: 아, 직장 근무하는데 오늘은 제가 귀 수술로 좀 휴가를 내서 이번 주는 쉬고 있습니다.
0: 아, 집에 계십니까?
1: 네. 네, 라디오 듣고 있었습니다.
0: 방송 듣고 있었죠?
1: 네.
0: 문자 장문에 네. 문자를 보내셨길래 제가 여기 읽어 드리는 네. 것보다 통화를 네. 하면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이 사연을 나눠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1: 예. 네.
0: 저하고 통화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1: 통화는 직접 못 했고 그때 마감 시간이어서.
0: 아, 방송 끝나고 네. 저하고 통화했죠.
1: 예, 네, 끝나고 통화했던 거예요. 아니면 그때 다음에 전화 드리겠다고 하면서 그때
0: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1: 예.
0: 자, 근데 보니까는 6년의 방학을 끝내고 컴백하셨다. 응? 그렇죠? 예.
1: 네.
0: 지금
1: 네, 맞습니다.
0: 보니까 한 두세 번 정도 교회를 나가셨네요?
1: 네, 세 번째 나갔죠.
0: 네. 네. 경기도 평택 신흥교회 나가셨어요.
1: 예, 평택시 고도 그 신도시라고 있는 부분에
0: 네.
1: 신흥교회라고 있습니다. 전통이 오래된
0: 예.
1: 통합측교회입니다.
0: 네. 원래 나갔던 교회를 나가신 거죠?
1: 네, 네.
0: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또 환영해 주셨다고 반가워해 주시고
1: 이제 아시는 분들이 기존에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환영하던지
0: 네.
1: 저보다도 저희 집사람이 교회

0: 위해서 봉사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1: 네네.
0: 더 많은 사람을 알고 있어서 더 환영받았습니다.
1: 아내분도 교회 네. 방학이었죠?
0: 같이 방학했었습니다.
1: 같이 방학했는데 같이 교회를 가셨죠?
0: 나갔습니다.
1: 네. 할렐루야네. 와. 그때 통화는 제가 이제 우리 집사님하고만 했던 것 같고 남편 집사님 그렇죠?
0: 네.
1: 예. 아내분도 같이 가게 되니까 정말 어우 얼마나 좋아요 가족이.
0: 아 예.
1: 첫 예배가 어떠셨어요? 6년 만에 그 첫 예배.
0: 너무 감개무량했고요.
1: 예.
0: 뭐 사실 뭐 이렇게 나가기 전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느꼈는데 나가고 보니까
1: 네.
0: 되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 어떤 뭐랄까 좀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은
1: 네.
0: 아무 차이가 없는 건데 제가 나가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1: 그러니까요. 그 첫 발대기가 어렵잖아요.
0: 예예예. 예, 예.
1: 나갈 계기가 필요하거든요, 사실.
0: 네, 방학하신 분들이 거의 제 마음하고 같지 않을까
1: 예.
0: 생각이 듭니다.
1: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막 선물 드리면서 제가 조금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0: 네.
1: 그 첫 발대기가 힘드니까 등 떠밀려 가지고라도 네. 이렇게 가시라고.
0: 네.
1: 가시면 이렇게 첫 예배 때 눈물 콧물 흘리면서
0: 네.
1: 집사님 얘기처럼 아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6년 네. 동안이나 고민했을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0: 네, 아무리 그 혼자서 기도하고 한다고 해도
1: 네네.
0: 성전에 나가서 예배 드린다는 건 엄청난 의미가
1: 그럼요.
0: 있고 그 의미를 기념한 거기 때문에
1: 그렇습니다.
0: 다르다고 보거든요.
1: 예.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는 정말 차이가 많아요.
0: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협계자의 김인수 PD님 사실 이름을 잘 기억 못했는데 김치 보내면서 김인수 PD님이라고 써있는 거 보고
1: 김치 받으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까?
0: 예.
1: 선물 김치 받으셨구나.
0: 정말 예. 선물도 고급 선물이었고 너무 잘 받았습니다.
1: 아 그래요? 아, 예.
0: 네.
1: 그때 아내분 선물까지 해가지고 김치하고 소곱창
0: 예.
1: 그렇죠?
0: 보내는 잘 받았습니다.
1: 참, 네, 네. 감사하네요. 감사해요. 혹시 아내분은 옆에 계십니까?
0: 아닙니다. 지금 직장에 나가 있습니다.
1: 그래요.
0: 네.
1: 아,
0: 네.
1: 그래요. 자, 아내
0: 꼭 들어보라고 했긴 했는데.
1: 그래요.
0: 듣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 듣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0: 요양보호사 일을 하기 때문에.
1: 아, 그래요. 예. 네. 네. 자, 아마 아내도 듣고 계신다면 아내도 네. 한 목소리로 기도할 텐데요. 같이 네. 저랑 한번 감사의 기도 드리실까요?
0: 그리고도 중염으로 이번 주 지난 며칠 전에 기술을 어렵게 하고 나서 쉬고 있는데 목사님 기도도 큰 위로가 되었고
1: 네네. 네,
0: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1: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0: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1: 잘하셨습니다. 예. 자, 우리 네. 집사님 가정에 이제 네. 방학을 끝내고 개학하셨으니까 축하의 네. 꽃바구니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아내하고 다시 한번 축하하시고 지금 네. 아내 지금 방송 듣고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0: 네.
1: 우리 아내에게 사랑의 메시지 한번. 예, 뭐라고 부르시나요? 평소에?
0: 자기야라고 부릅니다.
1: 자기야. 네. 자, 큐.
0: 병원에 와서 간병하느라고 고생했고 지난 세월 너무나 저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구원의 축복의 그 기쁨으로 다 채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아내에게 자기야 네. 하면서
0: 사랑해 네. 마무리 할게요.
1: 끝났어요?
0: 예예. 예.
1: 자 그래요. 예.
0: 네.
1: 우리 아내하고 다시 또 꽃바구니 받으면서 또 축하하시고.
0: 네.
1: 교회에서 정말 귀한 또 일꾼. 일꾼이셨다면서요. 네. 또 아내분이 두 분 다 또 일꾼으로 네. 그렇게 잘 교회

0: 섬기시는 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유 집사님이 가장
1: 감사합니다.
0: 좋아하시는 인생 찬양 혹시 있을까요?
1: 예수는 나의 힘이요.
0: 예수는 나의 힘이요.
1: 네.
0: 왜 이 찬양을 좋아하세요?
1: 항상 제 아버님께서도 그 찬송을 즐겨 하셨고,
0: 네네. 네.
1: 또 제 할아버지, 제가 좀 사실 오랫동안 가족이 믿어온 신앙이거든요.
0: 네네.
1: 유산입니다, 사실 신앙이.
0: 그렇군요.
1: 그걸 제가 6년 동안 어겨서 제가 교회 갔더니 상자 돌아왔다고 이렇게 농담도 드렸는데, 예, 굉장히 많은 힘이 됐습니다.
0: 그래요. 이번에
1: 네.
0: 6년 쉬고 나서 다시 예배, 다시 신앙생활은 그전과 달리 더 이제 단단해지실 겁니다. 단단해지고 이제 주위에도 이제 혹시 기회 되면 이제 전도도 하는 그런 가정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1: 아멘.
0: 자, 오늘 귀한 소식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양 보내드릴게요.
1: 네.

쉐키나 찬양단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항상 은혜 받고 있고요. 아들이 5년 방학인데 이번 주에 꼭 교회 나오길 기도하고 계시네요. 약속했다고 1401번님 그 약속 꼭 지켜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한번 또 사연 주세요. 대전에 거주하는 요양병원 3373번님 저번에 기도 그리고 그렇죠. 기도했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아, 마지막 임종 전에 우리 영접기도 하고 찬송가 우리 같이 부르고 말씀은 못하시지만 제 목소리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하늘나라 가셨다고요? 그렇군요. 하늘나라에서 또 열심히 우리 극동방송 응원하시겠어요? 고맙습니다. 30년 방학 후에 개학해서 6개월째 다시 교회 다니는 중. 와, 예전처럼 열정적이지는 못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렵니다. 야, 5078번님 성함 주소 보내주십시오. 개학 선물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려요. 30년 방학을 끝내셨네. 자, 새 깨라 들으면서 퇴근길 너무 행복합니다. 5452번님 고맙습니다. 9335번님 오늘 축복받은 개학생 누구일까? 아까 평택의 유재학 집사님이셨습니다. 오늘 내일 나라사랑 축제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실시간 방송 볼수 있나요? 물어보셨는데요. 자, 오늘 내일 나라사랑 축제 7시 30분 라디오로도 생중계가 되고요. 유튜브로도 생중계가 됩니다. 혹시 못 오시는 분들은 유튜브나 라디오를 통해서 보고 들으실 수 있으니까 극동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또 나라사랑 축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580번님, 20년 방학 끝내고 PD님과 약속한 지 1년 반 후에 대흥교회 등록한 지 5주차 매일 새벽 예배로 충만한 생활 이어가고 계신다고요. 아내도 함께 신앙생활 시작했어요. 크, 너무 고맙습니다. 어우, 우리 8580번님도 제가 연락 한번 드려봐야겠네요. 일단은 자 7230번님 듣고 계신가요? 응? 이 찬송 나오면 딸이 엄마가 좋아하는 찬송입니다라고 이렇게 자 나의 사랑하는 채.

위러브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영접 기도를 들어도 눈물이 나네요. 늘 은혜로 듣고 계신다고 4096번님. 그러게요. 제가 이렇게 우리 청취자분들 만날 기회 있으면 늘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짧은 그 기도문이지만 나는 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늘 같이 나도 기도하고 눈물이 난다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고맙습니다. 꼭 교회를 나가야만이 구원받나요? 6348번님.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꼭 교회를 나가지만 예수님을 안 믿을 수도 있거든요. 나의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모시고 영접하고 믿어야 됩니다. 예.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긴장 많이 되겠어요. 제가 응원을 전합니다. 하고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친구가 야 이렇게 또 보냈습니다. 운전 중에 제 메이트 극동방송 아까 대구에서 여수 향하신다는 극동방송 가족분 울컥 제 인생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고 6643번님 이렇게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곡 제가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끝곡으로 작년에 광복절 축제 바로 나라사랑 축제 언니랑 갔다 왔다고요. 너무 큰 감동 받고 오신 2061번님. 그렇군요. 인천에서 했던 나라사랑 축제를 갔다 오셨나 봐요. 6593번님 새싹으로 오늘 처음 오셨는데요. 날라리로 이 교회 저 교회 총동원 주일에만 초대로 다닌 제가 작년부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 지금은 목자로 섬깁니다. 저를 사용하시는 주님 감사하면서 오늘 내일 휴가 중에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필사 중에 있으면서 문자를 보내셨네요. 필사노트 글씨도 잘 쓰시네요. 오늘 새싹으로 6593번님. 날라리 해방. 날라리 끝내셨네요. 필사까지 하실 정도면요. 미지근했던 제 신앙, 예전에 뜨거웠던 신앙으로 리셋하겠습니다. 9826번님. 그래요. 또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련에 다시 주님을 찾아 기뻐요라고. 9763번님. 오늘 처음 오셨는데 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 다시 주님을 찾게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상황보다 마음이 너무 중요하죠. 자 오늘 끝곡 아까 신청곡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저 조연출 김인수는 물러갑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7시까지 열립니다. 제자 광성교회 하이라이트 워십이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며 학원 복음화 인큐베이팅 대표이신 최세론 목사님께서 강사로 함께합니다. 경주 지역의 청소년 또 교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3740-237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노회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라이징업 찬양집회가 8월 22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 30분까지 포항 제1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이 찬양으로 함께하며 울산 신정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보성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십니다. 청소년, 청년, 교회학교 교사, 그리고 남선교회 회원 가족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휴대전화 010-2823-2378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지역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피아 워십 초청 찬양 집회가 8월 29일 토요일 오후 6시에 경주 제1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힘찬 찬양으로 은혜를 전하는 피아 워십과 함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 사항은 054-742-0211번 경주 제1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중섬로교회 설립 40주년 기념 명사초청 강연회를 8월 23일 주일 오후 2시에 진행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창조신앙교육을 주제로 예스티칭 연구소 대표이자 동성교회 사모님이신 노희성 소장님이 함께하며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2807-93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두란노 아버지학교 포항지부에서 아버지학교 58기에 함께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8월 22일부터 9월 19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포항양학교회 교육관 2층에서 진행됩니다. 선착순 50명을 모집 중이니 많은 아버지들의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2085-382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 사랑의 뜰 안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에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진행되며 갓피플 선정 2023 기독교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의 저자이신 서울화양감리교회 최상훈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십니다.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으며 현장 참여 선착순 50명에게는 저자 도서를 증정할 예정입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세미나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공개 세미나에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나누는 사랑의 뜰한 공개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포항 동부교회에서 제6기 포동포동 아기학교에 함께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축복해 아가야라는 주제로 엄마와 아기가 함께 활동하는 주간 교회학교 유아교육 프로그램으로 9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공휴일을 뺀 8주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됩니다. 사전 접수를 받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포항 동부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휴대전화 010-9600-912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가 포항극동방송에서 개최됩니다. 8월 10일 월요일부터 21일 금요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리고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며 주일은 휴관입니다.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포항극동방송의 가치와 사역을 담은 사진을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극동방송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인간은 누구도 미래를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사람의 마음속 불안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은 미래는 단지 시간의 연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믿고 어디에 서 있는가의 결과입니다. 그렇기에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 변치 않는 진리를 붙드는 자만이 진정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숨결에서 비롯되었고 그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리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사랑의 울타리를 제한으로 오해하며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 불신이 죄와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믿음이라는 새로운 길을 주셨습니다. 믿음은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 다시 빛을 향해 걸어가는 방향의 회복입니다. 미래가 오늘의 믿음으로 결정되듯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미래는 지옥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무언가 일이 잘 되기 시작할 때, 불안해서 무언가를 더 붙들고 싶을 때, 나의 생각이 옳다고 확신이 시작될 때, 우리 마음의 왕자는 조금씩 다른 주인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왕좌를 둘러싼 싸움은 오래전 성경 속의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서 누가 진정한 왕인가를 두고 같은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공인가 성숙인가, 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나의 통치인가 하나님의 통치인가는 우리 마음속의 왕좌에 누구를 모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나의 그 왕좌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신 곡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인천시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비발디의 작품 가운데 비올라 다모레와 루트를 위한 협주곡 D마이너 RV 540번 가운데 3악장 알렉으로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이 작품에서 비올라 다모레와 루트로 이루어진 콘체르토 그라소인데요. 비올라 다모레는 일반 비올라와는 다른 악기로 연주용 현과 공명현이 함께 있는 그런 현악기 중에 하나입니다. 주로 바로크 시대에 많이 활용된 그런 악기인데요. 비발디는 이 악기에 상당히 관심이 있었다라고 전해져 오고 있죠. 또 1717년도에는 이 비올라 다모레를 직접 연주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아, 맑고 신비한 음색인 루트와 함께 기존의 비올라보다 울림이 풍부한 비올라 다모레와의 조합은 바로 그 시대의 느낌을 더 배가시켜주는 그런 악기의 조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비발디의 비올라 다모레와 루트를 위한 협주곡 D마이너 RV 540번 가운데 3악장 알렉으로 오늘 이 작품은 레이첼 버터파인의 비올라 다모레 홉킨스 스마스의 루트,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비발디의 비올라 다모레와 루트를 위한 협주곡 D마이너 RV 540번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모차르트의 바이올린과 비올라 오케스트라를 위한 심포니아 콘체르탄테 E플랫 메이저 작품으로 36번 가운데 3악장 프레스토 준비.

있습니다. 여기서 콘체르탄테란 두 개의 악기가 서로 대화하거나 경쟁하듯이 이루어진 그런 형태를 이야기하는데요. 모차르트는 이 작품에서 바이올린과 비올라가 이러한 콘체르탄테의 관계를 통해서 작품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조금 특이한 점이 있다면 비올라가 기존의 비올라보다 조금 더 음정을 높게 조율해서 바이올린과 더욱더 그 밀착된 그런 음색과 음량을 만들어내는 것이 또한 이 작품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차르트의 바이올린과 비올라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심포니아 콘체르탄테 E 플랫 메이저 작품으로 36번의 3악장 프레스토. 오늘 이 작품을 안네 소피 무토의 바이올린 연주, 브라노 주리나의 비올라 연주,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더필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모차르트의 바이올린과 비올라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심포니아 콘체르탄테 3악장 프레스토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슈베르트의 가곡 가운데 필링스 글라우브의 봄의 신앙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작품 영국 출신의 테너 이안 보스리치의 음성 줄리어스 드레이크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영화 로빈훗의 오버추어, 작곡가인 마이클 케이먼이 직접 지휘하는 시애틀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를 함께 하셨고요. 앞서 함께 하신 슈베르트의 예술가곡 봄의 신앙, 영국 출신의 테너 이안 보스리치, 줄리어 스트레이크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윤지원의 오보의 연주로 신상우 작곡의 하나님의 은혜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함께 하시며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동부교회 김영걸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빈들의 기적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중에 이제 가을이 들어섰다는 입추가 있었는데

아직도 여름은 계속되고 이렇게 더운 입추는 처음 경험한 것 같습니다. 하늘은 그래도 가을 냄새가 조금 나는데 조금만 참으면 좋은 계절이 오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뉴욕 맨하탄에 미 연방 우체국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얘기하는데 긴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멋진 건물이죠. 1914년도에 세워진 건물인데 우체국 건물입니다. 미 연방 우체국. 미국은 역사가 짧은데 저렇게 유럽식의 큰 건물을 짓습니다. 그래서 으리으리하게 이태리에 있는 아주 오래된 건물 또는 스페인이나 영국에 있는 아주 오래된 역사 있는 건물인 것처럼 엄청난 건물을 짓는데 역사가 짧은 나라에 아마 그 역사에 대한 열등감이 건축물로 표현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옛날에는 이제 우체국과 기차역이 제일 중요했어요. 그래서 산업시대에는 기차가 산업혁명의 상징적인 기간이었고 기차가 모든 교통의 엄청난 중요한 수단이어서 기차역이 아주 중요했고 또 하나는 우체국, 그죠? 통신이 발달되기 전이었으니까 우체국이 아주 중요했고 그리고 미국은 특별히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이제 주고받을 수 있는 전쟁에 나가 있는 아들과 주고받을 수 있는 소식이 우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편이 오기만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또 전쟁터에 나간 군사들도 고향에서 이제 편지가 오기를 목타게 기다리고 그래서 이 우편물이 아주 생명줄과 같은 그래서 우체국이 참 중요한 시대에 아주 귀하게 쓰여졌는데 저 연방우체국의 으리으리한 그 오래된 건물 지금도 사용되고 있어요. 저 건물이 그 건물 맨 꼭대기에 건물 외곽을 쫙 둘러서 가지고 멋진 글이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우리는 약속을 지킨다 라는 문구가 딱 쓰여져 있는데 저것이 우체국의 정신적인 어떤 기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오더라도 비가 오더라도 바람이 불더라도 우리들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서 정해진 이 우편물을 상대방에게 전달해 준다. 이것이 우편의 정신인데 미 연방 우체국 건물 꼭대기에 저 글씨가 딱 새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선거 때마다 주요하게 등장하는 슬로건이 있죠. 바로 경제 문제. 그래서 경제를 살린다, 또 경제를 망쳤다 등등 하면서 경제가 선거에 가장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우리는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그 다음부터 정책이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정책적인 슬로건이 지금도 경제 문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이 본문 바로 앞에 있는 것이 지난주 말씀드린 오병이어의 사건.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과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사건이 예수님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기적이 쌍둥이처럼 붙어있는 본문이 그렇게 마태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인 이러한 기술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판에서 자그만치 5천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여주시니 먹고 사는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으니 예수님의 지지도가 얼마나 급격히 상승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자발적으로 나온 사람인데 예수님께 나오니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 예수님에 대한 지지도와 결집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아마 엄청난 지지를 예수님께서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지도가 상승했을 때 보통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 있죠. 단체를 만들고 조직을 하고 당을 만들고 그래서 예수님을 대표로 해서 이 5천명이 중심이 되어서 뭔가 조직을 만들었다면 이후에 파급도 있었을 것이고 엄청난 세상적 힘을 발휘하는 단체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가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의 길은 세상의 길과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즉시 제자들을 제초

가서 자기를 보내는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이게 제자들을 재촉해서 무리를 보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즉시 금방 주저하지 않고 그리고 재촉했다는 것은 강하게 다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다그쳐서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모은 것이 아니라 무리를 해체시켰어요. 그래서 그 벳세다 들판에 모인 수많은 무리들을 예수님은 아깝게도 다 고향으로 돌려보내시고 흩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이제 동시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예수님은 분리시켜서 이 제자들과 무리들이 또 붙어 있으면 뭔가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분리시켜서 예수님이 직접 무리들도 흩으시고 제자들도 보내시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오르셨어요. 산에 오르신 이유는 오늘 말씀해 보니 기도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홀로 남아 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이 무슨 기도하셨는가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추측컨대 예수님이 이런 기도하셨을 거예요. 첫째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5천명을 먹이고 나니 지지도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세속적인 힘을 예수님도 인성이 있으셔서 받지 않았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약해질까 봐 즉시 보내면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이 세속적인 힘으로부터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유혹을 이기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았을까. 기도로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유혹은요 기도의 자리에서 이기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유혹을 이기고 유혹이 왔을 때 즉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요 자신의 사명을 붙잡는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 속에 묻혀있다 보면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예수님도 혹시 약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홀로 기도하시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지 본질을 붙잡는 기도의 시간이었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아주 설득력 있는 이 기도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한 것이 분명해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고 나서 예수님이 무관심했을까요? 이제 바다를 헤쳐나갈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산 위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은 산에서 홀로 기도하셨다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요 홀로 있을 때가 진짜예요. 홀로 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홀로 있을 때 유혹을 이기는 것이고 홀로 있을 때 본질을 붙잡는 것이고 그리고 홀로 있을 때 기도해 주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고 홀로 기도할 때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홀로 기도할 때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홀로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야 돼요.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홀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데 건너편은 도대체 어디였을까? 오늘 건너편이라는 곳 지명이 나오지 않아요. 건너편이라고만 나오지.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건너편을 몰랐을까? 아마 마태는 건너편의 지명을 정확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기적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건너편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그곳의 지명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이 속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건너편이라는 지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이 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는 이 길은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가는 이 길은요 따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받고 제자들이 가는 사명의 길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은혜 받았잖아요. 오늘 우리도 예수 믿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길은요 무리들이 가는 것이 아니죠. 무리들은 흩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이 있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맡겨진 임무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은 예수님이 항상 동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시고 그 길을 가는 건 나 혼자예요. 어차피 인생 길은 혼자 가는 것, 믿음의 길은 나 혼자 가는 것.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와 분리된 것은 아니죠. 주님은 우리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야기 말씀 오늘 진행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할 때 찾아와 주시고,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나 혼자 가는 길, 이 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무리를 보내고 제자들은 이제 배 타고 떠나고 예수님 홀로 산에서 기도하시는 이런 장면 가운데 제자들이 떠나는 장면도 오늘 본문에 보니 제자들이 떠나는 장면이 길게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라 하니까 그대로 순종해요. 제자들이 주저하는 장면도 없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어디로 갑니까? 라고 묻는 장면도 없어요. 가라 하니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일까? 가는 것이 당연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떠날 때 바다를 건너가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또 제자들 마음속에 은혜 받고 나니 자신감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제 바다를 건너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노저어 가다가 바다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해도 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바람이 밀어주는 바람이 아니라 역풍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역풍 때문에 물결이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고난을 겪게 되고, 바다 한복판에서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는 앞으로 나가지 않고 파도가 일어나면서 배가 흔들리고 배가 물속에 빠질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가까운 육지가 보인다면 얼른 배를 돌려서 육지로 가죠. 그러나 바다 한복판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어둠 속에서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가 밤 사경이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칠흑같이 어두울 때에 밤바다에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바람과 파도를 맞서 싸우는 엄청난 위기가 그들 속에 밀려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무리 뱃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능력이 통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능력으로는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없었어요. 오늘 제자들의 상황이 여러 가지 그림으로도 표현되어 있는데 한번 그림을 보도록 하겠어요. 제가 그림을 좀 찾아봤는데 저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은 탄탄대로가 아니에요. 바람도 만나고 파도도 만나고 어둠도 만나고 바다 항법한가도 같은 거예요. 역풍을 만나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파도와 싸우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만 될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정신이 없었어요. 너무나 무서워서 예수님 찾지도 못하고 예수님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바람과 파도와만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싸우고 있는 바람과 싸우고 있는 제자들을 불쌍히 보신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던 예수님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풍랑과 바람을 뚫고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오신 길이 바람도 그치고 풍랑도 그친 다음에 온 것이 아니에요. 바람이 불고 풍랑이 있는 어두운 밤바다를 예수님이 헤치고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나와요.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두 가지 대답을 해요. 이 대답을 보면서 나는

베드로다라는 마음으로 나도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세 가지를 살펴보니 첫째는 이렇게 말씀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야단친 게 아니죠.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안심하라는 것은 용기를 내라. 그리고 힘을 내라. 그리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바람과 풍랑 때문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훈련시켰는데 이것밖에 안 되냐 말하지 아니하시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맨 처음에 왔을 때 예수님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제자들이라면 예수님 뒷모습만 봐도 예수님이구나, 예수님 그림자만 봐도 예수님이구나 알아봐야 되는데 아무리 어두운 밤바다라 할지라도 유령인 줄 알고 소리 지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왜 그랬을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어요. 두려우면 예수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신 줄로 믿고 모든 두려움을 믿음으로 물리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늘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믿고 믿음으로 우리는 탁 붙잡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오라 짧은 한마디 해주셨죠. 베드로에게 해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오라는 이곳이 어디입니까? 풍랑이 있는 바다 한복판입니까? 아니, 아닙니까? 여러분, 바다로 갈 수가 있습니까? 파도가 있고 바람이 있는 어두운 밤바다를 어떻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바다는 우리가 걸어가는 세상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세상의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고난도 겪고 시련도 겪고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을 예수님은 당당하게 걸어오실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다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걸어가라는 주님의 부르심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고난을 피한다고 고난이 사라집니까? 배 안에 숨어 있다고 안전합니까? 파도 보고 바람만 쳐다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아무리 바람과 파도가 드세게 불어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하게 뚫고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파도가 컸다, 바람이 컸다, 문제가 컸다 이런 말 안 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믿음이 작은 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우리는 환경을 보고 시련의 크기를 보지만은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는 이유가 있죠. 의심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의심은 우리의 믿음을 작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이 능력 없게 만드는 것이 의심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물어봤던 거예요. 이런 의심을 다 떨쳐버리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심막이 물리치고 내 능력, 믿음이 능력이 없는 이유는 의심 때문이다. 주님을 믿는 것은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해주신 말씀이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주님 말씀대로 아멘 순종해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오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람과 파도를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바라보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대답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베드로의 대답은 첫 번째로는 주님, 만일 주님

0: 불안했을까? 그런데 베드로는 바람이 크게 일어나고 파도가 크게 일어나도 그거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만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만 딱 붙잡은 거예요. 주님, 나를 오라 하소서. 여러분, 이러한 담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사람이 될 때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베드로가 주여 나를 오라 하소서, 이것이 주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두 번째 대답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베드로도 무리를 상당 부분 걸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도 인간인지라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는 순간 다시 물속에 빠져들어가요. 그때 베드로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는 아무 능력이 없었어요. 베드로가 배웠던 수영 실력 통하지 않았어요. 이때 베드로가 한 것이 있었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이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셨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주님을 향해서 손을 내뻗으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내 손을 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오라, 이 음성이 나를 향한 음성인 줄로 믿고 우리는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했던 두 가지 음성이 있었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담대한 베드로의 고백. 그리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속에 빠져들어가면서도 주님을 찾으셨던 베드로의 간절한 이 외침. 그러자 주님이 그 손을 잡아 주셨던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는 물속에서 구원을 받고 바람은 그치고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걸어가야 될 길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주신 임무가 있어요. 그 사명과 임무를 감당하는 길에 파도도 만나고 바람도 만나고 때로는 위기적 상황에 봉착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들이 가는 길을 중단하거나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때일수록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주님 나를 오라 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베드로의 외침이 나의 외침이 되어서 위기를 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쓰임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제자로 삼아주시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밤바다를 항해하는 제자들과도 같습니다. 바람을 만나고 파도를 만나고 어두운 밤바다에서 빠져 들어가는 배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위기적 상황 속에서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찾아오고 계시다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주님 나를 오라 명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맡겨주신 사명과 임무를 끝까지 달려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생명수강가에서 지금까지 포항동부교회 김영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83-4411번, 054-283-4411번 포항동부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강가에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사랑의 드란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매일 아침 드란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의 드란에서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최상훈 목사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과 목회 가운데 베풀어주신 기도의 응답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인데요. 저자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한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성 버튼에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해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의 드란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56국의 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모든 길이 결국 하나님께 이르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기쁘게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과 바쁨, 익숙한 습관의 길을 걷지만 정작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서는 멀어져 갑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부르시며 그 길 끝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주일 예배 한 시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선택 속에서 누구의 음성을 순종하는가로 드러납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품고 바쁜 일정 가운데 기도의 시간을 지키며 작은 일에도 정직함을 선택하는 것이 곧 주님의 길을 걷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기쁜 만남을 소망한다면 그날을 기다리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오늘 한 걸음이라도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첫 곡, 오 놀라운 구세주 Back to the Bible 뮤지션의 찬양과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이계영의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0: 특강방송 썸머스페셜
1: 부더위를 날려버릴 썸머스페셜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황예숙의 찬양과 거룩 거룩 거룩 박종호의 찬양으로 은혜의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결대학교 콘서트 콰이어의 이 몸의 소망 부인과 찬송 함께합니다.

우리는 매일 결단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결단하지 않는다면 그냥 세상 속에 묻어가듯 살아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체성을 가지고 날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길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은혜 동사. 은혜 동사인 이 시간에는 포항 영일만 교회 김용준 목사님께서 신명기 5장 1절로 3절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가만히 둘러보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운전하고 가보면 예전에 지냈던 곳인데도 가면 길을 못 찾을 정도로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가치관이 범람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성공한다, 지금은 이런 방식이 맞다, 예전과 바뀌었다, 투자는 여기 해야 된다, 저기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저마다의 많은 정보와 기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중심을 잘 잡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의 말과 세상 풍조라는 그 거친 파도에 쉽게 휩쓸려 떠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리저리 헤매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항구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배들은 어떻습니까? 닻을 깊이 내리고 서로 꽝꽝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태풍이 몰려와도 그들은 다 견디는 거예요. 근데 닻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배는 어떻습니까? 조그만 파도가 세도 쉽게 흔들리고 바다 한가운데로 떠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분명한 기준이 없는 인생은 조그만 시련이나 세상의 유혹에도 똑같이 쉽게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외치는 얘기, 뉴스들, 분위기, 소식들, 그런 정보들, 그게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말씀은 광야 40년의 길고 긴 세월을 거쳐서 마침내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고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전한 가슴 절절한 설교의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비슷합니다. 우상 숭배와 도덕적 부패가 가득하고 또 자본과 힘이 지배하던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과 같은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그 영적 원리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영적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 44절에는 짧지만 분명한 선언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선포했다라는 것은 모세가 자기 개인적인 생각이나 자신의 삶의 방식을 전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삶의 기준은 지도자의 경험이나 대중의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선포한 율법, 토라라고도 하는데 이 원래의 뜻은 가르침, 교훈, 그리고 길을 가르치는 손가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방황하는 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제시해 주시는 생명의 길이자 또 삶의 지도인 것입니다. 우리를 이끌고 가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다시 선포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애굽 땅을 나올 때 이미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미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흘러간 지금 가나안을 앞두고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들에게 왜 다시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함께 하시며 인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광야의 생활이 참 힘들고 고달프지만 사실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됐어요.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멈추면 됐고 가면 따라가면 됐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광야 생활이 고달파도 잘 견디면 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정착하게 될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광야와는 다릅니다. 수많은 유혹과 우상 숭배와 그리고 타락한 문화가 도처에 깔려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을 붙들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과 우상 숭배에 순식간에 물들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불보듯 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앞에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요시야 왕 때 오랜 세월 동안 성전에 방치되어 있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요시야는 자기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며 통곡했습니다. 왜 통곡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는 모르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순간 내가 너무나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죄악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구나.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시야는 그 즉시 백성들을 모으고 말씀의 은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기준이 되니 이스라엘 역사의 손꼽히는 부흥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니 비로소 나라 전체가 방향을 다시 되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계십니까? 매일 눈을 뜨고 잠자리에 들 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뉴스와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정보를 가지고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때로는 이쪽으로 갔다가 때로는 저쪽으로 갔다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가치관이 물밑들 밀려오는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 안에서 이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우상에 바쳐졌던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인정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고 그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강대국이라고 그 풍습을 쫓아가고 있을 때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정체성의 기준으로 삼고 가고 있었어요. 그 결과 다니엘은 이방 땅에서도 그곳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세상 사람조차도 인정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광야를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물도 필요하고 또 음식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이 네 가지만 있으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돈, 건강만 있으면 다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방향입니다. 배가 바다에서 표류하는 이유는 파도가 거세서 표류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잃었기 때문에 표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물질이 부족해서 표류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기준이 흐려질 때에 무너질 때에 우리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 매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아침에 눈 뜨면 말씀 보십니까? 그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십니까? 아니면 눈 뜨자마자 뉴스 보고 분위기 보고 상황 보고 주식은 어떻고 비트코인은 어떻고 금값은 어떻고 그것이 나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리저리 정신없이 흔들리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덕스러운 세상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영혼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깊은 혼란과 허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니까 잘 되든가요? 가정이 행복하시든가요? 평탄하시든가요? 여러분,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 하십니까? 영원히 설이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고 흔들릴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처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가정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말씀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표류하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의 풍조에 떠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내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시고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흔들리는 이 세대 속에서도 주님

주님과 함께 분명한 길을 걷게 되는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새겨야 할 두 번째 영적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영적 기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4장 45절 이하에 보면 신명기 4장 45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이 율법을 선포한 역사적 배경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갑자기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 시온과 옥을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강한 군대도 아니었고 완성된 국가 체계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그저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나약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갈 곳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땅을 향해서 40년 동안 걸어온 연약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시고 붙드셔서 그들에게 기름진 땅을 주셨고 기업을 얻게 하신 거예요. 오합지졸과 같았던 이스라엘이 강력한 군대와 거인과 같았던 그 왕을 무너뜨리고 땅을 얻을 수 있었던 그 비결,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들이 환경과 처지를 바라보며 지레 겁먹고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여 담대히 순종의 길로 나아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순종하고 가니 홍해가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니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진 겁니다. 홍해를 보고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저앉았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18세기 영국의 위대한 목회자였던 존 차스 라일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앙이란 환경의 거대한 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벽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신앙은 내 앞에 있는 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벽을 무너뜨리고 넘어서는 크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외부에 있는 거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넘지 못할 것 같은 그 문제가 아니라 진짜 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게 하는 내 마음속의 영적 위축감이라는 거예요. 나를 막고 있는 것은 아무리 커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문제가 뭐냐? 그것을 바라볼 때에 영적 위축감에 주저앉는 게 진짜 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보면 12명의 가나안 정탐꾼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거대한 적들의 체구를 바라보고 견고한 성읍을 바라보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들은 장대하고 거대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 땅은 기름져서 우리가 도저히 차지할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매장하려고 데리고 왔는지 억울할 뿐입니다. 무서울 뿐입니다. 두려울 뿐입니다. 그들은 주저앉았어요. 시작하기도 전에 낙심했던 겁니다. 여러분, 환경만 바라보면 우리는 메뚜기가 됩니다. 그러나 그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환경이 우리의 밥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우리의 영적 기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막고 있는 것 그것을 넘었을 때에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7장의 기드온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미디안과 전쟁을 치를 때에 그 미디안 군대가
정말 개미 때.

군대처럼 몰려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를 모았더니 3만입니다. 3만 많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과 대적하면 정말 얼마 안 되는 숫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 3만의 숫자도 많다고 몇 명으로 줄이라고 하세요? 3천도 아니고 300명으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때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들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내 신앙의 양심을 걸고 내 기질을 봤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는 나는 못 싸웁니다. 말이 되는 얘기를 하세요. 저 그만둘 겁니다. 저 안 합니다. 혹시 내 기질이, 내 성격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보기는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기는 틀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못 받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정말 어리석은 장면이에요. 그런데 기도원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원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300명을 데리고 나아갑니다. 300명으로 줄입니다. 그리고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거대한 미디안 진영을 무너뜨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병력의 숫자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위축하게 만드는 바산의 왕, 옥과 같은 거대한 환경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내 앞에 놓여있는 그 현실의 무게와 그 현실의 크기가 너무나 커서 먼저 압도당해서 기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겠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도와도 안 되겠구나. 먼저 내가 주저앉아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압도하는 내 앞에 문제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크고 더 힘있고 더 위대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그 환경을 이길 수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능히 그 장벽을 무너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은 패배의 땅이 아니라 약속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현실의 벽 앞에서 낙심하여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말씀의 칼을 빼어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된 하나님의 영적 축복과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 삶 가운데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할 영적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먼 과거에 일어났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여기 살아있는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직접 건네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이라는 겁니다. 나를 향한 음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신명기 5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백성들은 40년 전에 출애굽에서 시내산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직접 언약을 맺었던 1세대 백성들이 아닙니다. 지금 그 1세대들은 광야 40년을 걸어오는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해서 그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모세 앞에 서 있는 백성들은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다음 세대인 겁니다. 은밀히 말하면 십계명과 하나님의 언약을 직접 받았던 부모 세대는 이미 다 죽고 없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백성들은 당시에 너무 어렸거나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던 자녀 세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 자녀 세대들, 이 세대들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이 언약은 너희 조상들과

히브리어로 오늘이란 단어는 하요미라는 단어인데 신명기 전체에서 반복되며 강조되고 있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에게 있어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 화려했던 옛 유물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를 단지 2000년 전, 3000년 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었던 말씀,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옛날 이야기로만 바라보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3자처럼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다더라.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셨다더라. 다윗을 들어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다더라. 옛날에 그러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 그것이 오늘 살아가는 나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고 남의 일처럼 건성으로 듣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베드로가 잡은 153마리의 물고기의 기적이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큰 변화는 언제 일어납니까? 말씀을 많이 들을 때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이야기가 될 때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 많이 들으시죠? 아멘 하시죠? 근데 그렇게 끝나서는 100편을 들었든 1000편을 들었든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이야기가 될 때 은혜가 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성경의 문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이 나를 향한 말씀이 될 때에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는 말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 속의 문장이 아니라 지금 내 문제 앞에서 내 시련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구나.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길 때에 용기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 그냥 남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내가 돌이켜야 산다. 나를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때에 새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의학서적이 서재에 가득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처방을 따라 약을 먹지 않으면 내 병이 낫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과거 부모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의 하나님으로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 이 말씀이 오늘 고민하고 방황하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군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군요. 그렇게 내 심령에 온전히 받아들일 때에 오늘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죄를 이기게 하며 현재의 고단한 현실을 바르게 살아갈 영적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일 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이번 한 주 또 마주하게 될 한 주간의 삶 역시 녹록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유혹과 거짓의 가치관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거대한 현실의 장벽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고 확실한 승리의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풍랑이 아무리 거세도 말씀을 붙들라는 겁니다. 말씀의 닻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눈앞의 현실이 거인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힘들어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이 2000년 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승리의 은혜가

0: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믿음의 결단을 하길 원합니다.
1: 지금까지 포항 영일만 교회 김용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84국에 5013번, 284에 5013 포항 영일만 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의 홍서영 PD입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의 사명이 더욱 뚜렷해집니다. 전도.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나 사랑하셔서 죄에서 건지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사실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알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가끔 전도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거창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용기가 있어야 되고 말을 잘해야 되고 특별한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물론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지로 나아가고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모든 전도의 모습은 귀하고 소중해요. 하지만 그 모든 걸음에도 반드시 먼저 시작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한 영혼을 품는 마음이에요. 누군가의 이름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 어쩌면 그게 전도의 첫걸음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게 하시는 한 사람이 있으실까요?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보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전도의 시작이 됩니다. 언제나 담대함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찬송으로 문을 열게요.

극동방송 2026 썸머 스페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올여름 극동방송이 준비한 특별한 시간이죠. 찬양 하나 또 하나 은혜가 점점 쌓여가는데요. 영혼을 울리는 곡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여름 이 찬양 도저히 막을 수가 없군요. 쏘아 올립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넘어 하늘이 열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이 여름의 주파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복된 목요일입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첫 찬양 브라운워십에 복음 들고 올려드렸는데요. 혹시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나는 나의 태신자가 있으실까요? 오늘은 그 태신자를 위해 이름 한 번 더 부르면서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전도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기도를 가끔 잊기도 하고 내 기도가 먼저 앞설 때도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가장 좋아하시고 또 천국의 상급을 받는 일은 바로 전도죠.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앞장서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네, 오늘 목요일인데요. 다음 주 목요일은요, 여러분. 드디어 그 코너가 다시 돌아옵니다. 바로 전도를 부탁해 코너예요. 우리 여러 교회 전도팀들이 나와서 각 교회 전도 방법도 공유하고 꿀팁도 공유하고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도 들어볼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기억하시죠? 네, 기대하시면서 다음 주 정규 방송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오늘은 또 목요일에 마지막 서머 스페셜 올려드려야죠. 풍성한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네, 계속해서 서머 스페셜 올려드리면서요. 다음 곡 신청곡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7201번님 길 바랍니다. 홍PD님 하셨네요. 저희 찬양 중에 길이 들어가는 찬양이 참 많은데 길 딱 한 글자 보내셨습니다. 홀리원의 길이 아닐까 싶어요. 찬양 올려드립니다.

0: 네, 찬송가에 길이 들어가는 찬양들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언어인팅의 목소리였고요. 홀리 임팩트의 목소리였어요.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두 곡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다음 찬양 신청곡으로 올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신청하셨습니다. 907번님께서요. 올리셨어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1: 1, 2, 3, 4.

여러분은 지금 FM 90.3MHz 포항극동방송 울릉 FM 96.7MHz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 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릴게요. 예스 CCM 앨범 중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입니다.

사랑에 대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매일 아침 사랑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의 뜰안에서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최상훈 목사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과 목회 가운데 베풀어주신 기도의 응답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인데요. 저자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한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성 버튼에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해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 중앙 침례

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의 드랑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56국의 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포항극동방송의 오전 9시 방송 정인숙 PD님의 사랑의 뜰 안에서 공개 세미나가 열립니다. 방금 들으셨다시피 기도의 유익을 알려주시고 또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우리 최성은 목사님께서 함께 오셔서 알려주시는데요. 저자십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 책이 갓피플 선정 2023년 기독교 서적 1위 베스트셀러에 선정됐습니다. 오셔서 책의 내용도 세미나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책이 더잘 읽히겠죠. 그리고 또이 자리에 참석하시는 50분 선착순으로 50명에게는 무료로 도서를 드린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한달 살기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저한테도 있는데요. 짧은 큐티 묵상 같은 느낌입니다. 읽어보시면 부담도 없고 술술 잘 넘어가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청 기다리는데요. 샵 90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세미나라고 세 글자 보내시면 됩니다.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8월 26일 오후 2시 수요일에 열리는 행사입니다.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릴게요. 송정미 씨의 목소리입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리고 참 아름다워라. 두 곡의 찬양입니다.

0: 시원하게 서머 스페셜.
1: 네,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렸는데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 어린이의 목소리였죠.

이 찬양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불렀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여름에 찬양을 듣다 보니까 이 찬양이 생각나네요. 마가복음 12장 31절 말씀이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큰 계명이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한 영혼을 살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네, 이어지는 찬양은요, 피어워십의 목소리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0: 주시옵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세상 풍파 지난 후,
1: 세상 풍파 지난 후,
0: 영화로운 나라와
1: 영화로운 나라와
0: 눈물 없는 곳으로

에베소서 2장 8절 그리고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서머 스페셜 기간이라서요. 찬양을 많이 올려드리고 있죠. 내일이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은요. 전도를 부탁해 정규 방송으로 다시 돌아오니까요. 여러분 채널 계속해서 고정해 주세요. 네, 남은 저녁도 주님과 교제하는 행복한 시간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마마스 브런치에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찬양 올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하루도 주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세요.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제작 진행의 홍서영 PD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의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2026년 나라사랑축제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2026 여수 세계선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념하는 나라사랑축제가 잠시 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열리는데요.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은혜의 시간, 700여 명의 어린이합 창단원이 찬양하는 감동의 무대를 지금 바로 생중계로 함께 만나보시죠.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아나운서 문명선입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그리고 광복 81주년을 맞이해 펼쳐지는 뜨거운 감동의 축제 201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그 화려하고 감동적인 현장을 오늘 극동방송 라디오와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로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다음 세대의 복음과 평화의 소망을 전하는 이번 나라사랑축제는 오늘과 내일 여수와

익산에서 진행되는데요. 이 시간에는 호국과 충절, 사랑과 용서의 복음 정신이 살아 숨쉬는 해양 관광도시 여수에서 펼쳐지는 나라사랑축제와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직접 현장에 함께하지는 못하시더라도요, 라디오와 유튜브 극동방송 채널을 통해 함께하시면서 은혜롭고 감동적인 시간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찬양과 안무 그리고 다양한 퍼포먼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700여 명의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원들을 위한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되는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의 마음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모든 순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축제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임재와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며 기쁨과 감사 가득한 우리 어린이 합창단원들의 찬양 전해드립니다.

이는 2016 나라사랑축제 생중계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잠시 후에 현장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자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2734번님, 오늘 은혜로운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기대됩니다. 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3108번님, 나라를 사랑하게 되는 복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에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방송, 라디오 방송뿐만 아니라요, 유튜브 중계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1069번으로 영상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유튜브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121님, 귀한 시간 함께하니 너무 은혜되네요. 기도하며 듣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며 들어주세요. 네, 2545님,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오호라 축제로구나, 얼씨구라고 하셨습니다. 네, 정말 나라 사랑 축제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면서요. 현장에 가신 분들은 정말 복 있는 분들이시죠. 가지 못하신 분들은 방송 함께 하시면서 조금이라도 위로 받으시며 또 은혜 충만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4833번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2026 나라 사랑 축제를 현장에 가지 못해도 라디오와 유튜브로 함께하니 감사합니다. 이번 나라 사랑 축제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여기는 경남 진주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상도에서도 듣고 계시네요. 이 방송 전국으로 생

중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도 함께 나눠주세요.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1069번으로 함께해 주세요.

네, 너는 축복의 씨앗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9575번님 유튜브 링크 보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영상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자동으로 저희가 링크 걸어놨습니다. 답장으로 갈 거예요. 네, 영상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상으로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네, 잠시 후에 현장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께는요, 추첨을 통해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순수한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을 듣다 보면요, 정말 주님의 평화가 넘칩니다. 9850님, 여기는 원주입니다. 감동이에요. 미래가 보입니다.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4822번님, 부산에서도 함께하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원들과 또 진행하는 모든 준비위원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한다고 4901번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나라사랑축제 영상으로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용료 샵 1069번으로 영상이라고 보내주시면 유튜브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나라사랑축제 실황 함께하시면서 또 청취 시청 소감을 남겨주신 분들 중에요, 추첨을 통해 정성껏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많은 분들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또 곧 있으면 또 현장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자 샵 1069번 열어놓습니다.

0: 네, 자 그럼 2026 나라사랑축제가 펼쳐지고 있는 여수 현장을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수 현장에 나가 있는 양현민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1: 네, 저는 지금 2026 나라사랑축제가 열리는 여수 진남체육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수 현장은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신 성도님들과 여수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름다운 다도해와 365개 섬을 품은 이곳 여수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이 고스란히 서려있고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의 용서와 사랑이 남아있는 뜻깊은 도시인데요. 오는 9월 2026 여수 세계 섬 박람회라는 뜻깊은 대형 국제행사가 예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13개 극동방송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원들이 펼치는 웅장하고 찬란한 찬양의 대장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감동의 무대, 방송으로 함께 하시며 은혜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0: 네, 멋진 무대를 보여준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아, 대한민국 메들리로 힘차게 시작한 나라사랑 축제. 우리 어린이들의 힘찬 함성에 벌써부터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0: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향한, 그리고 이 땅을 지키시고 복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외침이 이미 가득한 이곳 2026 나라사랑축제 Welcome to the 2026 FABC Korea Children's Choir Patriotic Concert here in 여수. 여수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아나운서 이건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서연입니다.
0: 네, 정말로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현재 이 시간 가장 뜨거운 곳이 바로 이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이 아닌가
1: 맞습니다.
0: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기대를 한가득 안고 오셨습니까? 정말이신가요? 자, 이곳의 현장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극동방송 라디오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곳의 열기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이 함께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성과 박수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을 기대하는 만큼 크게 외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모이신 여러분들 함성과 박수! 네, 대단한 열기를
1: 대단하네요.
0: 우리가 확인할 수 네. 있었습니다. 자, 올해는 대한민국 광복 81주년, 특별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는 아주 특별한 해죠.
1: 맞습니다. 인천의 한

0: 작은 방송국에서 시작된 복음의 전파가 70년이 흐른 지금 이곳 여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What a journey it has been. What began as a small radio station in Incheon 70 years ago now shares the gospel across the world.
1: 오늘 이 무대는요, 전국 13개 지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이 함께하는 무대입니다. 놀라우시죠? 마음껏 놀라셔도 됩니다. 네. 자, 우리 어린이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의 목소리로 대한민국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밤, 여러분들 뜨겁게 함께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Nearly 700 children from all 13 FEBC stations have gathered tonight. Together, they'll celebrate Korea and praise their love for God as one choir.
1: 네, 이제 그 첫 걸음을 떼봐야겠죠?
0: 네, 행복합니다. 네, 아주 그렇습니다. 즐겨지는데요.
1: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금수강산, 우리나라 조선, 그 찬란했던 빛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무대에서 펼쳐지고 있는 우아하면서도 화려한 부채의 움직임과 아름다운 춤사위, 오색 한복이 어우러져 한 폭의 동양화를 연상시키는 장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라는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이 땅과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창조주의 섭리와 은혜를 함께 찬양하는 감동의 무대입니다.

무대에서는 꼬마 신랑 갑돌이와 신부 갑순이의 전통 혼례가 정겹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아름다운 혼례와 신명나는 풍물, 춤이 어우러져 우리 민족의 따뜻한

다음으로는 새마치 장단의 조선 후기 신민요 도라지와 자진모리 장단의 전라도 지방 신민요 꽃타령을 엮어 흥겹고 경쾌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너슬부채를 활용한 도라지춤의 유려한 춤사위와 윷놀이 등 민속놀이를 즐기는 조선시대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도 펼쳐질 텐데요. 현장의 모습, 극동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세계적인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국악 오나라 선율과 어우러져 궁중음식 퍼포먼스, 상무놀이, 그리고 왕과 왕비의 웅장한 행차로 이어지는 조선 궁궐의 아름다움과 한국 문화의 품격이 새롭게 만나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으로 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놓였을 때 이곳 여수 전라 좌수영에서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영웅이 있었습니다. 바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입니다. 왜군의 침략으로 국토가 유린되고 백성들의 삶이 무너지던 그때 왕과 장수는 물론 이름 없는 백성들까지 모두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절망적인 전세 속에서도 조선 수군을 이끈 이순신 장군은 흔들리지 않는 신념과 뛰어난 전략으로 희망의 불씨를 지켜냅니다. 그는 혁신적인 전투선 거북선을 앞세워 사천해전과 한산도 대첩, 명량해전, 노량해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해전을 승리로 이끌며 끝내 조선의 바다를 지켜냅니다. 이번 무대에서는 치열했던 사천해전, 한산도 대첩, 명량해전의 순간들이 어린이 합창단의 힘찬 목소리와 군무로 재현됩니다.

0: 네, 이 나라를 지켜낸 호국의 정신, 기계가 느껴진 무대였습니다.
1: 네, what a powerful reminder of the courage and sacrifice those who made, who gave up so much to defend our nation. It's a legacy we should never forget.
0: 서현 씨,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라고 하면 이순신 장군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 거북선을 만드시고 그리고 나라를 지킬 전략을 수립한 곳이 바로 이곳 여수 아니겠습니까?
1: 네, 맞습니다.
0: 그래서일까요? 무슨 냄새 안 나세요?
1: 안 나는데요.
0: 코에 새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나라 사랑 냄새입니다.
1: 아, 그렇군요.
0: 호국의 냄새.
1: 네. 네.
0: 2026 나라 사랑 축제, 호국과 충절의 도시 여수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1: This is where Admiral Lee Sun-shin prepared his turtle ship and planned a strategy to defend our nation. That makes tonight even more special.
0: 네, 다음 무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의 아픔을 이겨낸 조선. 하지만 세월이 흘러 다시 한번 조국을 잃는 시련을 맞게 되는데요.
1: 나라를 빼앗긴 시대, 그러나 그 어둠 속에도 결코 꺼지지 않던 함성이 있었습니다. 그 외침을 절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Moving on to our third theme, Long Live Korean Independence, A Cry for Freedom.
0: 세 번째 테마, 대한 독립 만세, 자유를 향한 함성 만나봅니다.

1930년대 일제강점기 동요 엄마야 누나야의 맑고 순수한 선율은 잃어버린 평화로운 고향과 일상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떠올리게 합니다. 무대 위에는 빨래하는 아낙네와 냇가에서 뛰노는 아이들, 물고기를 잡는 소년들의 정겨운 모습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알 수 없었던 시대의 불안과 공포가 그 평화로운 풍경과 대비되며 나라 잃은 민족의 슬픔을 더욱 애틋하게 전합니다.

이어지는 합창 무궁화는 척박한 환경에서도 꽃꽃이 뿌리내리고 다시 꽃을 피워내는 우리 민족의 강인한 생명력과 희망을 노래합니다. 일제의 혹독한 탄압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았던 민족의 의지는 아름다운 합창과 안무를 통해 힘있게 표현됩니다.

일제강점기 억압된 현실 속에서도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연합 무대입니다. 호남 지역의 학생들과 독립운동가들은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각지에서 만세운동을 이끌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 수많은 애국지사들의 용기와 희생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대한민국의 소중한 밑거름이 됐습니다. 민족의 아픔 속에서도 불의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와 자유를 소망했던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 고백은 독립을 향한 굳은 결의와 함께 힘차게 울려 퍼집니다.

이번 무대는 여수의 최연소 독립운동가 주재년 열사, 남도의 유관순으로 불리는 윤형숙 열사를 비롯해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수많은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광복의 기쁨과 감격을 함께 나누며 선열들이 목숨으로 지켜낸 자유와 대한민국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으로 꾸며지고 있습니다.

0: 네, 힘찬 무대를 보여준 우리 어린이 합창단에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제강점기 시대의 아픔부터 광복의 기쁨까지 마치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무대에 함께했습니다. 자유를 향해 외쳤던 우리 선조들의 함성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1: How incredible was that performance? We just witnessed our nation rise from a colonial rule to reclaim its freedom.
2: 아까 아이들이 태극기를 휘날리며 애국가를 부르는데 저도 당장이라도 동참하고 싶었습니다.
0: 네, 뛰쳐나가시려는 거 제가 겨우 붙잡았습니다. 네. 오늘 이곳에서 흔들렸던 태극기 해외 곳곳에서 흩날리고 있습니다. 수년간의 노력을 인정받아서 실력을 인정받아서 2016년 카네기홀에서 그리고 재작년 2024년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서 성황리에 공연을 마쳤습니다. 대한민국의 문화사절단 그리고 하늘나라의 복음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어린이 합창단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FEBC Children's Choir has performed at Carnegie Hall and the Kennedy Center. But what makes them truly special is their faith and their heart for praising God.
0: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나라 사랑 축제 이제 1부의 마지막 무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With grateful hearts, we celebrate God's faithfulness to our nation. Now let's bring part 1 to a close with the Hope and Joy Medley.
2: 2026 나라사랑축제 1부의 끝곡입니다. 소망, 기쁨, 메들리.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광복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무대였습니다. 찬란한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1부를 마무리하고 지휘자 중창단의 특별 공연으로 무대에 이어갑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열리고 있는 2026 나라사랑축제 전국 생중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광복의 기쁨을 지나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2부의 문을 여는 연합 오프닝 무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올해 나라사랑축제가 열리는 아름다운 해양도시 여수의 매력을 담은 무대, 극동방송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0: 네, 힘찬 무대를 보여준 우리 어린이 합창단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와 여수시가 후원하는 2026 나라사랑축제 2부의 막이 올랐습니다. 푸른 바다와 365개의 섬, 무대 하나로 여수를 한번 다 둘러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1: 네. What a wonderful way to open part 2. It really felt like we just took a tour of Yeosu. 또 마지막에는 이번 무대에는 굉장히 이 지역의 다양한 캐릭터들이 등장했는데요. 너무 귀여워서 그런지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더라고요.
0: 아이들뿐만 아니겠습니까? 아, 제가 백스테이지에서 객석을 바라봤는데 저쪽 줌에 계신 우리 어르신께서 어깨춤을 이렇게 추고 계시더라고요. 많이 자제하시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즐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캐릭터를 꼭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저기 끝쪽에 있던 캐릭터였는데 이순신 어린이가 예 있더라고요. 너무 귀여워서 예
1: 정말 사랑스럽죠.
0: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1: 저는 꼭 또 한번 언급하고 싶은 캐릭터는 네. 양 사이드에 파란색 동글동글한 캐릭터들이 있더라고요.
0: 네, 보셨습니다.
1: 네.
0: 아, 방금 보셨던 그 파란 캐릭터가 여수 세계섬 박람회의 공식 마스코트인 다섬이라고 합니다. 여수 세계섬 박람회가 9월 5일부터 두 달 동안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런데 권수 씨, 사실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사회를 보는 게 좀 감회가 새롭지 않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죠?
0: 아, 요거를 또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자, 여러분 그 놀라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두 사람이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출신입니다. 우리 서현 씨가 대구 그 어린이 합창단
1: 그렇죠,
0: 일기.
1: 그렇죠. 대구 일기입니다.
0: 일기시고요. 네. 제가 창원 어린이 합창단 일기입니다. 예. 그 몇 년도 오시죠?
1: 저는 2011년도 개국공신.
0: 아,
1: 네,
0: 예.
1: 그때 조인했습니다.
0: 개국공신이라는 말을
1: 예, 예. 예,
0: 넣어주시네요. 예. 저는 1996년에
1: 아, 네.
0: 예, 탄식 소리가 나오는데요.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대 위에서 찬양을 하던 우리 어린이들이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무대 위에 사회자로 서서 우리 후배님들의 무대를 소개한다라는 것 너무나도 감회가 새로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1: 네. What makes tonight especially special for us is that we were both members of FEBC Children's Choir when we were young. 그리고 또 혹시 모르잖아요. 10년 뒤쯤
0: 예.
1: 이 자리에서 사회를 보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0: 아.
1: 그리고 극동방송의 동역자로 사역을 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0: 그렇군요.
1: 네, 소망해봅니다.
0: 예, 제가 쓱 둘러보니까 어린이들이 많이 오셨어요.
1: 네.
0: 아, 그리고 어머님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아, 입단 문의는 아, 대표번호 023200114로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담 아닙니다. 예. 태양 위에서 다시 일어선 나라,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 그 찬란한 오늘을 노래하는 무대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소절만 들어도 흥얼거리실 텐데 미리 말씀드립니다. 참지 마십시오. 그게 더 어렵습니다. 참지 마시고 여러분들 마음껏 즐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From the ruins of war, Korea rose again and has come so far. Now let's celebrate the Korea of today with our fourth theme, The Brilliant Present of Korea.
0: 2026 나라사랑축제 네 번째 테마, 대한민국의 찬란한 오늘, 큰 박수로 맞아보겠습니다.

수혁입니다.

0: 지금 2026 나라사랑축제가 열리고 있는 이곳 여수에서는 오는 9월 또 하나의 뜻깊은 대형 국제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바로 2026 여수 세계섬 박람회인데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오는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61일간 펼쳐집니다. 오늘 선열들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뜨거운 열기가 오는 9월 전 세계로 뻗어나갈 여수의 푸른 비전으로 이어지길 함께 응원합니다.
1: 너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이번 무대는 사랑의 원자 탄 손양원 목사의 삶과 신앙을 함께 조명합니다. 손양원 목사는 여수 애양원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가족처럼 섬기며 복음을 전했고, 여순 사건으로 두 아들을 잃는 비극 속에서도 원수를 용서하고 양아들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몸소 실천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무대에서는 손양원 목사의 삶을 담은 영상과 어린이들의 연기, 퍼포먼스가 어우러져 사랑과 용서, 헌신의 여정을 한 편의 드라마처럼 펼쳐냅니다. 이 찬양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믿음의 결단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0: 네, 정말 즐겁고도 또 감동적인 무대였습니다. 자, 이 무대 하나만으로도 호남성 여행을 제대로 한 것 같은 느낌이 네. 듭니다. 자, 이렇게 흥겹게 달려온 여정의 마무리,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한 분의 이야기를 만나봤는데요. 바로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었죠.
1: It was such a moving performance. Pastor Yang Won-sun devoted his life here in Yeosu serving others. He didn't just speak about the love and forgiveness of God, but he lived them out. May we do the same with our lives.
0: 네, 한국교회의 자랑이자 우리의 멋진 신앙의 선배님이셨던 우리 손양원 목사님. 목사님께서 주 사역지가 바로 이곳 여수였습니다. 화해와 그리스도의 사랑의 도시 여수에서 함께하고 있는 2026 나라사랑축제 여러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무대를 만나보기에 앞서서 우리 이 자리 가운데에 모두가 귀한 분이시지만 내빈을 좀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극동방송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우리 전 국회의원이신 김회재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네, 박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극동방송 재단 이사이신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곳에 전국 13개 지사 우리 극동방송의 운영위원분들께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그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무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슴 아픈 역사지만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역사가 있죠. 바로 6.25 전쟁입니다.
1: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무너지는 가장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밝은 빛을 예비하셨습니다. 바로 극동방송의 시작입니다. Even in one of the darkest times in our history, God was preparing a light of hope. That light would become FEBC Korea.
0: 절망의 한복판에서 생명을 살리는 전파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극동방송은 하나님의 역설적인 사랑의 표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1: In the midst of despair, God used airwaves to create life and hope. I believe FEBC's radio missionary reflects that his light still shines even in the most difficult times.
0: 전쟁 중에 피어난 꽃 극동방송 다섯 번째 테마 만나보겠습니다.

0: 이어지는 무대에서는 극동방송의 설립 이야기가 뮤지컬 배우들의 생생한 연기로 70년 전 극동방송의 시작, 그 역사적 순간을 되살립니다. 지금 극동방송 유튜브에서도 이 무대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1: 오늘 채플 간증 잘 들었습니다. 저에게도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강태국 목사라고 합니다.
2: 강 목사님, 네. 한국에서 오셨다고요?
1: 네.
2: 그곳은 지금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마음이 많이 무거우시겠습니다.
1: 예,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매일 조국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2: 저 역시 한국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아, 제 아내 캐서린입니다.
3: 탐, 우리 이제 가야 하지 않을까요?
2: 아, 잠시만. 목사님.
1: 네?
2: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대집회가 있는데 저희 부부와 함께 가시죠.
1: 제가 아는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말씀이십니까?
2: 맞습니다.
1: 아, 정말입니까? 아, 네, 너무 좋습니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2: 그럼 제가 차로 오시겠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2: 이동하시죠.
1: 네.

0: 미스터 왓슨? 응? 아까 간증 중에 방송에 관계된 일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실례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1: 아, 저는 플로리다에서 상업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0: 방송국이요?
1: 네.
0: 미스터 왓슨, 우리나라에는 아직 복음 방송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조심스럽게 여쭙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오셔서 복음 방송을 시작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0: 그치?
1: 어? 그치?
2: 미스터 왓슨? 아니,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1: 강 목사님. 우리 1년 만입니다.
2: 아, 네. 근데 어쩐 일로 여기 오셨습니까?
1: 목사님. 엄청 목사님이 1년 전 차 안에서 저한테 한국에 가서 복음 방송국을 세워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2: 아, 예, 그랬죠.
1: 저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주 뒤 수양회에서 울부짖으며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밤새 울었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꼭 한국으로 가서 복음 방송국을 세우겠다고요. 그 준비를 위해서 제가 갖고 있던 방송사 다 팔고 팀 선교회에서 지금까지 선교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2: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스 왓슨.
1: 자, 저는 지금 일본으로 가서 가족들을 두고 저는 바로 한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 동 왓슨,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꼭 만납시다.

미셸 KX 어둠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1957년 선교사들은 인천 하객동 방송국의 머릿돌에 이 말씀을 새기며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회복시키겠다는 소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 기도는 전파를 타고 국경을 넘어 수많은 영혼에게 생명의 빛이 됐고 이 한 문장은 7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극동방송의 변함없는 사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무대에서는 처음으로 세워졌던 송신탑과 머릿돌의 모습을 재현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국 땅에 찾아온 방송 선교사들의 믿음과 헌신을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0: 다시 한번 멋진 무대를 보여준, 감동적인 무대를 보여준 우리 어린이 합창단에게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립박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도 감동적인 무대에 함께 만나봤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극동방송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만나 뵙게 되는데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던지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또 극동방송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얼마나 사용하길 원하시기에 이렇게 70년 동안 이어오셨는지,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외에서 온 한 명의 선교사로 시작된 극동방송의 복음 전파 사명, 이 사명은 우리 모두가, 온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질 줄 믿습니다.
1: For 70 years, the gospel has been shared through FEBC Korea. Now that mission continues with the next generation until all the world hears the good news.
0: 네, 극동방송의 복음 전파 사명, 비단 우리 직원들만의 사명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그리고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양옆.

0: 앞에 계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극동방송은 우리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22개 국가에서 지금도 지금 이 시간에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손님을 한번 또 모시고 싶은데요. 우리 전 세계 극동방송 사역을 이끌고 계시는 우리 미국 FEBC 에드 캐년 사장님이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Let's welcome Mr. Ed Cannon, the president and CEO of FEBC USA. Mr. Cannon, thank you so much for being with us tonight.
0: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Now, 이제 오늘의 마지막 테마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파는 다하지만 아직 우리가 가지 못한 그곳 북한. 복음 통일을 향한 우리의 염원을 담아 함께 노래하기 원합니다.
1: Our broadcasts and prayers continue to reach towards North Korea. We look forward to the day when an FEBC station will stand there as well, and Korea will be united through the gospel. Now let's welcome our final theme.
0: 외쳐라 통일 대한민국.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2: 화면에 한 역사의 전경이 펼쳐집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철도로 서울과 인천을 잇던 경인선. 이 선로가 여수와 한반도를 가로지르고 평양과 개성을 넘어 유라시아 대륙으로 뻗어나가길 소망하며 오랜 세월 멈춰섰던 통일열차가 새로운 미래를 향한 힘찬 고동을 다시 시작합니다.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의 시그니처 무대, 전국에서 선발된 어린이 합창단 치어리딩 퍼포먼스와 700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한 목소리로 전하는 힘찬 합창은 분단의 아픔을 넘어 화해와 평화, 통일의 소망을 노래합니다. 역동적인 치어리딩과 가슴 벅찬 희망의 찬가, 방송으로 함께하시는 여러분도 통일열차의 마음을 싣고 함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0: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나라사랑축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라디오와 유튜브를 통해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특별히 후원해 주신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와 여수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어느덧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아쉬워하긴 이릅니다. 2026 나라사랑축제, 이 뜨거운 감동은 내일 저녁 익산에서 다시 이어집니다. The celebration continues tomorrow evening in 익산.
0: 자, 더불어서 극동방송 창사

0: 70주년의 기쁨도 계속 이어집니다. 오는 10월 17일 토요일 한양대학교에서 극동방송 홈커밍데이가 진행이 됩니다. 온종일 열리는 축제니까요. 많은 분들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모든 순서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시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이신 세광교회 박종성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고 끝으로 전국 13개 지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앵콜 무대로 오늘 모든 순서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1: Thank you for joining us tonight and may God bless you all.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2026 나라사랑 축제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서현
0: 이건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축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0: 네,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 무대, 2026 나라사랑축제의 감동적인 무대를 이곳 여수 진남체육관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서울 연주소 나와주세요.
1: 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여수 현장 생중계로 함께하셨습니다. 맑고 밝은 어린이 합창단의 영혼을 울리는 찬양, 정말 그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또 유튜브로 함께하신 분들은 다채롭고 화려한 퍼포먼스와 웅장한 무대에 감탄하셨을 텐데요. 오늘 함께하신 여러분의 청취와 시청 소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소감과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5269번님, 나라사랑축제 유튜브로 어린아이들의 찬양과 율동을 보면서 광복의 그날에 서 있는 것처럼 감격스러워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조들의 피로 지켜낸 이 나라의 평화 통일을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8933번님, 하나님 나라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종합 예술의 진수를 보여주는 어린이 합창단이네요. 어른들 예술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고요. 도리어 더 뛰어넘는 복음을 담은 나라사랑축제 정말 대단합니다. 얼마나 땀을 흘리며 준비했을지 어린이 합창단 또 선생님들 안무 무대 음향 많으시겠죠? 감도 안 올 정도입니다. 복음을 담은 진정한 아티스트들 응원합니다. 네,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당첨되신 분들께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극동방송 나라사랑 생중계 여러분 함께 하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오늘 여수에서 진행된 2026 나라사랑축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시금 기억하고 복음과 평화의 소망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전국 생중계. 지금까지 편성 책임 이인성, 현장 아나운서 양현민, 기술 이범용, 김승현, 이경주, 그리고 스튜디오 진행의 저는 무명선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오직 복음으로 세상을 밝히는 극동방송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이 시간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도행전으로 모시는데 자, 우리 21장 우리 지난 시간 기억되세요?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내용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들어오게 됩니다. 성대한 환영을 받죠. 그러나 예루살렘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서 이 사람들은 아직도 유대 율법을 지키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소문인즉슨 사도 바울이 유대의 율법을 반대하고 막 이러는 사람이었다. 그래가서 염려하던 그 유대 장로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바울 선생님 그러시지 말고 여기 서원을 약속한 네 명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셔서 서원을 약속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반대할 만하거든요. 내가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느냐? 그러나 바울은 반대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시죠? 간단해요.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21장 29절 말씀을 봐보세요.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이 말씀이 이제 뭐냐면 그런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갔는데 그만 이방에 있던 예루살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왔다가 바울이 거기에 들어온 걸 보고 바울이 이전에 에베소에서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을 성전에 이렇게 같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보고 지금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좀 알게 되는데 유대인으로 유대인의 전통 속에서 성장한 바울은 그가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성전으로 가게 됩니다. 분명히 바울의 역사를 통해 회심한 회심자인 이방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는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을 때 성전에 가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성전에 있었던 어떤 의식에도 참여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것은 그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은혜 아래서 만일 그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당연하죠.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것이 은혜 아래 우리가 자유롭다 하는 뜻 아니겠어요? 물론 바울은 그가 한 서원은 그의 구원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유일하게 구원을 받지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서원은 아마 어떤 음식을 먹거나 금식하는 것도 포함한 것 같습니다. 그는 사실 그런 환상 가운데서 자라왔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자신은 관계없지만 그런 서원을 하게 됩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없습니다. 은혜 아래서 우리는 어떤 음식을 금식할 수도 또 먹을 수도 있습니다.

것은 아마 우리의 건강과 신체에 약간의 영향을 줄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이 진리를 잘 알고 깨달아야 될 것이에요. 30절로 32절을 보세요.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때온 예루살렘에 소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저가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저희가 천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니라. 치기를 그쳤다고 하는 것은 행위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던 것이죠. 돌을 던진 겁니다. 아마 바울이 많이 맞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바울에 대한 그들의 비정함과 미움을 보십시오. 그들은 바울이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모세율법을 지켜야 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를 미워하게 됩니다. 바울이 만일 그의 백성의 관습 중에 하나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따르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의 백성들을 얻으려고 노력을 했을 뿐입니다. 비록 그것이 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목적을 성취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성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복도들은 만일 천부장과 군사들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바울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당신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21절로 33절입니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누구며 무슨 일로 하였느냐 물으니 그랬습니다. 뭐 천부장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바울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했으니까요. 그는 오, 이분이 바로 바울이로구나. 그 위대한 이방의 사도로구나. 이렇게 알 수가 없었다고요. 그는 전혀 그를 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고, 실제로 이게 뭐 어떤 집회여, 뭔큰 잘못이 있는지 이런 것도 사실은 알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쇠사슬에 결박하도록 이렇게만 말을 하는 것이죠. 34절로 36절입니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 말로, 어떤 이는 저 말로 부르짖거늘 천부장이 소동을 인하여 그 실상을 알수 없어 그를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포행을 인하여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읍시 하고자 외쳐 따라감이라 그랬어요. 천부장은 복도들이 하는 소동으로 인해서 진상을 알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형벌을 주어야 할지 이게 뭐 도저히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바울을 성 안으로 데리고 가도록 명령을 합니다. 복도들은 바울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어느 것도 해결하지 않으려고 했었죠. 계속되는 37절입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문으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들로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뇨? 가로되 헬라말을 아느냐? 천부장이 깜짝 놀라는 거지요. 그는 바울을 그저 평범한 죄인으로 알았는데 아이 뭐 유창하게 헬라어를 구사를 하니까 천부장이 놀라가지고 외국의 밀사가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 간첩이 아닌가 38절로 가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전에 나를 일으켜 사천의 자객을 거느리고 광야를 갔던 애굽인이 아니냐 이거예요. 네? 네가 그전에 말이야 이렇게 이 바울을 또이 폭도로 보네요. 폭도들을 나라 밖으로 데리고 나가던 어떤 한 사람도 아니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39절에 바울이 가로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바울이 헬란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천부장에게 자기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립니다. 천부장은 바울의 신분을 어느 정도 알게 되죠. 자, 이제 알겠소?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었어. 이제 가서 그들에게 말하시오. 그런 결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바울은 사실 그것을 위해서 헬란말을 했던 거고 또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세움을 받았던 것이죠. 40절 봐보세요.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크게 종용한 후에 시브리 방언으로 말하여 가로되 그랬습니다. 바울은 천부장에게는 헬라말로 말했지만 유대의 그 폭도들에게 연설할 때는

모국어인 히브리어로 말을 하게 됩니다. 그가 그들에게 그들이 익히 잘 알고 쓰고 있는 언어인 히브리 말로 말하기 시작하자 그들은 그의 말을 듣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21장이 정리되고 22장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이 22장에서는 폭도들 앞에서 바울의 이제 그 간증이 시작이 돼요. 그는 그리스도의 만남과 그를 예루살렘으로 오게 했던 그 후의 경험들을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바울은 병사가 채찍질하려 하자 그가 로마의 시민이다 하면서 이 시민권을 딱 보여준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간증이 시작되는데 1절 볼게요.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자기를 지금 막 돌로 치려고 하는 그 민족입니다. 그 민족 앞에서 지금 자신 있게 말을 하는 거예요. 첫 마디가 뭡니까? 부형들아 형제들아 이런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들 모두는 다 바울의 가족과 형제와 심지어 부모와 자식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한 동포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형제들은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가 빈정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지금 그 자리는 아주 심각한 자리였습니다. 결코 농담할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부형들아, 이건 아무에게나 부를 수 있는 호칭은 아니라고요. 이것은 상대방을 아주 높이는 호칭입니다. 2절로 가보세요.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어 가로대. 근데 바울이 이제 이어서 말을 하는 거죠. 히브리 말을 하니까 또 유창하게 말을 하니까 또 바울이 또 학식 있는 사람이 얼마나 조리 있게 말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뭐 잔잔한 파도같이 호수같이 고요해지는 거죠. 그들은 그들과 같은 한 동포의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지난 과거의 배경이 시작이 되는데 3절을 봐보세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마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그랬어요. 바울은 유대의 지도자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었잖아요. 바울은 그들에게 자기도 그들 중 한 사람이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그들에 대해 그렇게 안타깝게 여기고 또 그들에 대해 그렇게 애정을 쏟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상태가 어떠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게 자기의 예전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모습 아니에요? 그러한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이야말로 바울 자신처럼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한다. 그렇게 되기를 사모한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간절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다소는 사실상 그 당시 헬라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중심지였어요. 바울 시대에 가장 훌륭한 헬라 대학은 전성기가 지난 아덴이나 고린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소에 있었습니다. 다소는 번화한 헬라 도시였으며 교육 중심이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 의심할 바 없이 바울은 다소의 그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자연스럽게 헬라의 배경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는 또한 예루살렘에서 가마리엘의 수하에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계속 그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 4절로 가보세요.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바울은 다시 이 도라고 부르는 것인데 그는 교회나 혹은 그리스도를 좇는 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는 그들이 이해하고 또 그가 이해하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 도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도란 말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 아마 좋은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좀 알아야 되겠죠? 바울이 말한 이 도 이게 뭡니까? 뭐죠 여러분? 그것은 길이며 진리며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그리 말씀하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여기서 길, 진리, 생명은 나는 바로 그 길이요, 나는 바로 그 진리요, 나는 바로 그 생명이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배경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이 도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도 그와 똑같은, 여러분들과 똑같은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4절로 가보실까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0: 내가 이 돌을 비박하여 하나님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그렇죠? 5절로 7절을 봐보세요. 이제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너희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로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 오정쯤 되어 홀연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에서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이 바울의 체험을 그대로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뭐 여기에 뭐더 다른 주석이 필요가 없죠. 이어지는 8절. 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마도 바울이 이 말을 듣는 순간 모든 청중들이 이 바울의 이 말이 이제 선포될 때 말이에요. 모든 청중들이 아마 쥐죽은 듯이 조용히 했지 않겠나 싶어요. 만일 핀이라도 그곳에 이렇게 떨어졌다면 그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가 아니었을까요? 다음 9절 말씀입니다. 나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잠시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고 봐요. 다소에서 바울의 회심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우선 사도행전 9장 7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이렇게 기록을 했잖아요. 반면에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사도행전 9장 7절과 여기 21장 9절에서 말하는 것이 약간 좀 모순처럼 들려요. 같은 사도행전인데 똑같은 사건을 그좀 기록하는데 좀 차이가 나지 않나 싶어요. 그러나 실제로 모순이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분명히 어떤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목소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 그것이 누구의 목소리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단지 어떤 소리를 들었을 뿐입니다. 10절로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들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겁니다. 그 후로도 그는 그가 아라비아 사막에 있을 때도 주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했고 또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압니다. 16절로 20절입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니요?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내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가 스데반을 돌로 칠때 그곳이 있었다는 그 사실, 사실상 그가 그 일을 명령했다는 것, 이걸 결코 잊지 못했다고요. 이 사건은 그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겼고, 그를 회개하도록 준비시켰던 것이죠. 이와 같은 역사가 이 바울에게 일어났고, 바울은 그런 것들을 쭉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자, 그 후의 사건, 우리가 기대함으로 다음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모실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어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성경 강해 시리즈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수행점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의 회심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홀연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큰 빛을 보고 땅에 엎드린 바울에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이것이라 라는 말씀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1번 나사렛 예수, 2번 제사장.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청취 소감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지난 시간 정답은 1번 예언이었습니다. 매기 성경 강의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사랑이들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매일 아침 뜰한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의 뜰안에서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최상우 목사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과 목회 가운데 베풀어주신 기도의 응답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인데요. 저자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한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해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의 뜰안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56국의 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DZ 극동 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 존경받는 존 웨슬리 목사님은 형식적인 신앙을 벗어나 성결과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그의 어머니 수산나의 가정교육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19명의 자녀를 두었던 수산나는 경건과 기도의 삶을 자녀들에게 가르쳤다고 하지요. 특히 자녀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가정교육을 달리했다고 하는데요. 어린 시절에는 절제를 가르쳤고 말을 시작하면 주기도문을 가르쳤고 5살이 되면 창세기 읽는 법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습관이 형성되기 전에 하나님 말씀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도 철저하게 익히겠다고 하는데요. 수산나는 늘 하나님 말씀으로 아이들을 훈육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송가 이어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여러분께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듣고 싶은 찬양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축하 사연 있으시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우물정 1069, 샵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하시면 정성스럽습니다.

지혜의 말씀 시편 90편 함께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지혜의 말씀 시편 90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갖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립보서 2장 2절과 3절 말씀이에요. 겸손한 마음을 늘 실천하는 시간들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 극동방송은 창사 70주년을 맞아 지난 70년 동안 한결같이 복음을 전해온 방송사역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역사사진 전시회를 실시합니다. 1956년부터 오늘까지 오직 복음만을 외쳐온 극동방송의 소중한 순간들을 사진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21일 금요일까지 포항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주일은 휴관입니다. 70년의 은혜, 사진으로 만나는 감동의 역사.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시편 73편 26절 말씀입니다. 시편을 쓴 사람은 자기 몸도 마음도 약해졌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애써 괜찮은 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친 고백 끝에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밤 우리의 약한 모습을 감추지 않고 그 반석 앞에 그대로 나아가길 바라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크리스 톰린과 케인이 함께한 Holy Forever 전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 거룩하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다는 말에는 구별되다, 다르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분, 감히 견줄 수 없는 크신 분이다라는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렇게 높고 거룩하셔서 우리가 감히 다가갈 수 없는 분이 우리를 향해 먼저 다가오셨다라는 겁니다. 멀리 계셔야 마땅한 분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 곁으로 오신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 낮아지심의 사랑 앞에 조용히 고개를 숙이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We Love의 당신의 날에, 어노인팅의 하늘 위에 주님밖에, 마커스 월십의 오직 예수뿐이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아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Gateway Worship의 The More I Seek You, 그리고 Essential Worship과 Brandon Lake가 함께한 House of Miracles, 그리고 Evier Jessica Hite가 함께한 Heart of Worship, 그리고 I Love You Lord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잘해내야 한다라는 그런 부담감을 안고 삽니다.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하기도 하고 인정받으려고 애쓰다 보면 하루가 다 지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 너머에 누가 계신가를 잊지 않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편을 쓴 사람이 자기 힘이 다 빠진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반석으로 붙들었던 것처럼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나를 붙들어주시는 분이 계셔서 오늘도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그런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옹기장이의 오래전, 소박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박종호의 하나님의 은혜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극동방송에서는 6주간 서머 스페셜로 함께했습니다. 오늘이 그 서머 스페셜의 마지막 날인데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에 대해서 나눴죠. 오늘 그 아홉 번째 열매인 절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81주년 광복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참 감사한 날인데요. 믿음의 선조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며 절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절제된 희생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믿음의 선조들을 우리가 본받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오늘도 한 걸음 에르지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히즈윌의 사랑 그 좁은 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6주간 함께했던 서머 스페셜 오늘이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요. 또 81주년 광복절 전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이 아홉 가지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기도하면서 선곡했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찬양과 찬송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원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고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다 함께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홉 번째 시간 절제, 자신의 욕망, 감정, 행동을 성령의 뜻대로 다스리고 통제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 문자 샵 1069로 말씀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받기 원하시는 분들 선고표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유료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81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주신 그 은혜와 해방, 자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절제란 지식과 덕을 통하여 인내를 쌓고요. 그 인내를 통하여 경건 생활을 유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쟁과 다툼 속에서는 항상 부족한 게 절제입니다. 결국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들은요. 각 가지와 열매마다 풍성함으로 기대하지만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느 한 곳에서라도 바르게 자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아홉 가지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의 마지막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아홉 번째 열매, 절제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로 절제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삶 속에서 이 절제의 열매를 맺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늘 생각하는 뭐 SNS를 절제하자, 뭐 먹는 거 다이어트 할 때 음식을 절제하자 말하지만 이게 마음처럼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욕망, 감정, 행동을 성령의 뜻대로 다스리고 통제하는 것, 절제인데요.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과 저희 삶 가운데 절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포근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댓감과 만능 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삶에서 풍성히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주간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로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어떤 열매는 맺었고 또 어떤 열매는 맺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우리 이 아홉 가지 열매를 맺으며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사랑과 성품을 주변 분들에게도 보여주고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광복절 휴일인데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베풀어주신 은혜와 자유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 또 평안히 잘 보내시고요. 복된 주일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광복절 대체 휴일에 여러분 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R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용환입니다. 세상에서는 엑스트라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인공인 사람, 반대로 세상에서는 주인공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름 없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가 잔치를 즐길 때 나사로는 그 대문 앞에서 구걸해야 했지만 그들이 죽은 후 둘의 형편이 달라졌죠.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지만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과 세상의 주인공의 결말이라 할 수 있겠죠. 모두가 세상의 주인공을 꿈꾸며 살아가지만 인생의 참된 주인공은 바로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리튼 주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로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조던 스미스의 How Great Thou Art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세라 하트 피어슨스의 Nothing But The Blood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한웅재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홀리원의 죄짓 맡은 우리 구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임바울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띄워드리고요. 예스 CC 와이넌스의 Come Fill My Heart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나영원의 그래도 사랑하시네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트루바이의 십자가 그늘 아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김현선의 예수 날 인도하시네 띄워드리고요. 여서 홍지승의 십자가를 질수 있나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For Him의 샘물과 같은 보혈은 디워드리고요. 여수 캠프 제이 월십의 예수가 보이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세상 속으로 다시 돌아간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니까 또 어떤 물질에 취해 있다 보니까 또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이런 것들이 또 쾌락들이 하나님을 멀게 만들죠. 그렇게 방황이라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 성경 안에서도 탕자의 비유를 비롯해서 다양한 곳에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되찾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 있더라도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주님 품을 떠나고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살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뿐이 없음을,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실하게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전해드렸는데요. 내가 방황한 삶을, 방탕한 삶을 살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따뜻하게 품어주십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즐거움을 쫓아 사느라 하나님을 잊고 있었어도 주님을 찾을 때 다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나를 언제나 보듬어 주시고 때론 잘못했을지라도 우리를 외면하는 게 아니라 다시 오

은길로 갈수 있도록 채찍질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기다리시고 또 이끄시고 받아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다시 돌아오세요. 다시 주님 품으로 오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이 한반도와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귀한 소식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겠습니다. 외부의 소식도 함께 전해드릴 텐데요. AM 1188kHz, 제주 극동방송의 AM 1566kHz뿐만 아니라 또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고 계실 겁니다. 오늘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에서는요, 탈북민 교회들, 전국의 교회들을 두 군데씩 또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의 시간 갖고 있죠. 탈북민 교회 살펴보기, 또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 또 남한의 자세한 날씨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동안에 여러분도 복음 통일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 한줄 기도 등 보내주십시오. 또이 시간에 나누고 싶은 은혜의 감동과 청취 소감도 좋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보내주십시오.

0: 탈북민 교회 살펴보기. 오늘도 두 교회의 사역들을 살펴보며 여러분과 기도 질문 나누도록 할 텐데요. 귀한 이야기 전해주실 분입니다. 전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으로 섬기셨던 서울 강서구 뉴코리아 교회를 섬기시는 정영신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오늘 탈북민 교회 먼저 첫 번째 교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소개할 교회는요, 이름이 참 예쁩니다.
0: 네.
1: 새 희망 나룻교회.
0: 오.
1: 네, 서울 양천구에 세워진 새 희망 나룻교회입니다.
0: 예.
1: 교회의 의미가 좀 특별한데요. 영원히 변하지 않고 늘 새로운 희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들어온 탈북민 이웃들과 북한에 전하겠다라는 의미에서
0: 예.
1: 교회 이름을 새 희망 나룻교회로 정했습니다.
0: 예.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정말 오래전부터 우리 또 탈북민 교회 사역하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1: 네, 맞습니다. 마요한 목사님이신데요.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2대 회장이시기도 합니다.
0: 예.
1: 그리고 이분이 북한에서 탈북하고 한 차례 북송이 되었다가 이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0: 예.
1: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하나님 저를 한국까지 보내주시면 이제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소원한 것이 지금의 목회자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0: 예. 야, 우리 새 희망 나룻교회에 세워진 목적과 하시는 사역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 마 목사님 사역을 보면 사람을 세우는 사역에 늘 가장 중요하게 이렇게 열중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1: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사실은 말씀 위에 성도를 세워가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매일 큐티, 그리고 매일 성경 통독, 그리고 매일 성경 필사하는 것에 집중하면서 사역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희망 나룻교회는 특별히 나중에 북한 땅의 문이 열렸을 때 이제 북한 땅에 어린이 센터를 세우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0: 예.
1: NGO 단체에서 나중에 북한이 문이 열렸을 때 북한의 어린이 센터를 세우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이제 교회들과 연합하고 있는데요.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새희망 나룻교회도 황해북도 사리원시에
0: 네.
1: 교회를 세우면서 동시에 어린이 센터를 세우기 위해서 매달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예. 새희망 나룻교회가 사역을 한 지도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1: 네, 2011년에
0: 그렇죠.
1: 교회가 개척이 돼서
0: 예.
1: 이제 벌써 햇수로 15년 차가 되죠.
0: 네. 참 이제는 중견교회로
1: 네.
0: 열심히 사역을 해나가시면서도 사역하는데 어려움이 분명 있으실 것 같아요.
1: 네네.
0: 어떤 이야기 하셨을까요?
1: 맞습니다. 사실은 한국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 개척을 하고 탈북민교회를 목회할 때 도움이 되는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
0: 네.
1: 목회적인 여러 방법들을 배울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교회 안에서 부서사역자로 오랫동안 있는 것과 개척해서 개척 목회를 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이잖아요.
0: 네.
1: 마 목사님이 한국교회 대형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고 이제 교회 개척을 해서 지금 10년 넘게 사역을 해오고 계시는데 최근에 이제 교회의 모양을 가정교회의 형태로
0: 네.
1: 이제 전환하기 위해서 교회 시스템과 체계들을 조금씩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사실은 기존 교회가 가정교회 형태로 이제 사역의 체제를 바꿔나갈 때 가장 필요한 게 사람이거든요.
0: 그렇죠.
1: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이제 성도들을 품고 기도해 나갈 사역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여느 탈북민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주일학교를 같이 세워나갈
0: 네.
1: 교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0: 새희망 나룻교회에 사역을 위해 함께 헌신할 사람들이 지금 꼭 필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움을 이야기 나누고 이제 잠시 후에 기도 제목을 나눌 텐데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부르시는 건가? 이런 감동을 받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새희망 나룻교회가 나눠주신 기도 제목 세 가지가 있네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1: 네,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자, 2025년에는

0: 가정교회를 세워가는 핵심인 목장들이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주님의 마음으로 목원들을 섬기고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는 목장 리더들이 훈련되고 준비되게 하옵소서. 2025년에는 모든 성도가 봄 학기와 가을 학기에 개강하는 생명의 삶 교육 과정을 수강하여 바른 신앙의 기초를 가지고 건강한 목장을 이루어 갈수 있고 또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2025년에는 매일 성경 통독, 큐티, 성경 필사, 그리고 해외 아울리치와 수련회 등의 신앙 훈련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 복음의 사명자로 준비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들으신 기도 제목 함께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탈북민 교회 살펴보기 오늘 첫 번째 교회로 새 희망 나루교회 이야기 나눠드렸는데요. 목사님 찬송 한곡 함께 하신 후에 계속해서 두 번째 교회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요한 목사님이 신청해 주신 찬송이지요?
0: 네, 우리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1: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탈북민 교회 살펴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두 교회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두 번째 교회는 생명창대교회네요.
1: 네, 맞습니다. 2018년에 서대문구에 세워진 생명창대교회입니다.
0: 네.
1: 이름만 들어도 창세기에 어떤 성경 구절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0: 그러네요.
1: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대하게 하신 것처럼 이 땅에 보내주신 탈북민들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창대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0: 네.
1: 생명창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0: 생명창대교회를 담임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1: 네, 우리 탈북 여성 목사님이시죠. 주은진 목사님입니다.
0: 네.
1: 이 목사님은 탈북하고 중국에 있을 때 한국 선교사님 부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0: 네.
1: 그리고 중국에서 상당 기간 계셨는데요. 그런데 그때 특별하게 중국에 있는 조선족 교회를 섬겼는데요.
0: 네.
1: 그 교회에 한국 선교사님들이 방문하실 때 중국어 통역하는 일을 섬겼다고 합니다.
0: 예.
1: 네, 그것이 인연이 돼서 자연스럽게 신학을 공부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0: 예. 우리 주은진 목사님께서 이제 한국에 오셔서 또 신학 공부하신 후에 이제 세운 교회일 것 같은데.
1: 네, 맞습니다.
0: 세워진 목적을 또 간단하게 나눠주실까요?
1: 주은진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일반 남한교회를 섬기면서 전도하는 데 열심히 특심이 있었습니다.
0: 네.
1: 이제 전도도 사명이고 달란트다 이런 얘기.

0: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전도하려고 노력해도 잘안 되는데 이 목사님은 거의 매달 한 명을 교회에 데리고 나갈 정도로 전도의 달란트를 받으신 것 같아요.
1: 네.
0: 이제 그러던 중에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가정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도 모임이 교회가 됐습니다.
1: 와.
0: 지금 탈북민 교회들 중에 가정에서 시작된 교회들이 몇몇 개가 있습니다.
1: 그렇죠.
0: 저희 교회도 사실은 2011년에 저희 가정에 모여서 시작을 했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렇게 살펴보면 가정에서 시작된 교회는 뭔가 모르게 좀 따뜻함들이 있습니다. 이제
1: 네.
0: 가정이 주는 그런
1: 그렇죠.
0: 은혜와 따뜻함들이 있잖아요. 아마도 우리 주은진 목사님 생명창대 교회 안에도 그런 따뜻함들이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1: 예. 자,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사역이 참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중국에 오래 계셨으면 관련된 사역을 좀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0: 그렇죠.
1: 네.
0: 지금도 중국에 우리 탈북 여성들이 정말로 많이 살고 있습니다.
1: 그쵸.
0: 뭐 최소 10만에서 최대 30만 가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1: 예.
0: 사실은 그 역사가 20년이 됐으니까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 숫자도 최소한 엄마 숫자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 예.
0: 그래서 생명창대교회는 중국에 있는 탈북 여성들, 그 자녀들을 섬기는 사역들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 사역자다 보니까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탈북 어르신들, 그리고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들을 향해서 교회가 계속해서 팔을 벌리고 또 끌어안는 사역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1: 예. 자, 생명창대교회도 참 중요한 사역들 펼치고 계신데 사역하시는데 어려운 점은 어떤 걸또 꼽으셨을까요?
0: 우리 생명창대교회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상가 예배당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1: 예.
0: 그런데 그 상가 예배당이 높은 건물들 사이에 막혀 있어요. 그래서 햇빛이 잘 들지 않고 사실 우리 탈북민 교회들이 노후된 상가에 대부분 있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1: 춥고,
0: 춥거든요. 근데
1: 네.
0: 마찬가지로 생명창대교회도 이제 그런 애로사항들이 좀 있어서 최근 들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게 그래도 바닥에 가스 난방을 조금 놓으면 좋겠다. 이제
1: 네.
0: 이것을 위해서 요즘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 아무래도 뭐 냉방이야 선풍기라도 틀면 되지만 난방은 겨울에 너무나 추우실 것
0: 맞습니다.
1: 같은데 예, 난방 시설을 바닥에 할수 있는 아주 좋은 연결과 길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네. 자, 우리 생명창대교회 주목자님이 나눠주신 기도 제목 세 가지거든요.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0: 네,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생명창대교회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1: 아멘.
0: 탈북민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다음 세대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들을 케어할 선생님과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헌신된 일꾼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1: 아멘.
0: 주십시오.
1: 자, 오늘 탈북민교회 살펴보기는 두 교회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새희망 나루교회, 그리고 서울 서대문구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생명창대교회였는데요. 두 교회 기도 제목 여러분 기억하시죠? 꼭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사역들, 또 교회들 소개해 주신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뉴코리아교회 정영신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동역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이란이 혁명수비대를 16년 동안 이끈 강경파 호우센 레자이를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에 임명하면서 이란 지도부 내 강경파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 주변에서 순찰과 군사활동을 강화하자 미국이 중국의 강압적인 영유권 주장에 반대하며 동맹인 필리핀과 함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아세안 사무총장이 한국 기업의 아세안 현지 생산과 공급망 확대를 제안하며 전력망과 소형 모듈 원자로 인공지능 등에서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일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와일드베리스의 물류시설을 집중 공격해 전체 창고 공간의 3분의 1이 피해를 입는 등 러시아의 경제 물류망으로 전쟁의 충격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롯데마트가 로봇 최대 1,000대가 하루 3만 3천 건의 주문을 처리할 수 있는 자동화 물류센터를 부산에 구축하고 온라인 장보기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보도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시금치 가격이 한 달 사이에 152% 오르는 등 농수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고온에 따른 물가 상승, 이른바 히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양강도 일부 농촌에서 식량난에 시달리는 농장원들이 가을에 두 배로 갚아야 하는 식량 빚을 감당하지 못해 호박을 빌려 죽으로 끼니를 때우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이 남녀평등권 법령 공포 80주년을 맞아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선전하고 있지만 일부 여성들 사이에서는 생계와 가사, 각종 국가 동원까지 떠하는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원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캐비어와 금박을 얹은 14만 원짜리 핫도그가 스포츠 경기장에서 매진되는 등 평범한 음식을 고급화한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이란이 최고 국가안보수장 자리에 혁명수비대를 오랫동안 이끈 대표적 강경파를 임명했습니다. 마수드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 측은 모우센 레자이 최고 지도자 군사 고문을 최고 국가안보회의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72살인 레자이는 1981년부터 97년까지 16년 동안 이슬람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을 지내며 혁명수비대의 기반을 다진 인물로 평가됩니다. 1994년 아르헨티나 유대인 센터 폭탄 테러의 배후로 지목돼 인터폴 적색 수배 대상에 올랐고 2020년에는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도 포함됐습니다. 최고 국가안보회의는 이란의 주요 안보 정책을 다루는 핵심 기구인 만큼 이번 인사가 향후 이란의 대미 정책과 안보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인사가 이란의 주요 의사결정에서 혁명수비대와 강경파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를 둘러싼 중국과 필리핀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의 강압적인 영유권 주장에 반대하며 동맹인 필리핀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중국이 자연보호구역을 내세워 필리핀 어부들의 전통적인 어장 접근을 제한하려 한다며 환경과 법률을 구실로 주변국을 압박해

영유권 주장을 관철하려는 일방적인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스카보러 암초 주변을 해경 등이 상시 순찰하도록 하는 관리 규정을 마련했으며 지난달에는 중국 해경이 이 일대에서 필리핀 선박을 물대포로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2016년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중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지지하며 필리핀과 함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고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들도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들을 방문하며 역내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까오끔 후은 아세안 사무총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한국과 아세안이 생산과 공급망 협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까오 사무총장은 제59회 아세안 데이를 맞아 한국 기자단과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만든 제품을 넘어 한국이 아세안에서 만드는 제품을 늘려갈 수 있다며 한국 기업의 아세안 현지 생산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특히 앞으로 협력이 필요한 분야로 에너지와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 등을 꼽았는데요. 아세안의 에너지 수요는 2045년까지 현재의 2.6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한국이 아세안 전력망 사업에 투자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베트남과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이 소형 모듈 원자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원자력 분야의 협력 가능성도 언급했는데요. 미국의 관세 정책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도 아세안은 특정 국가를 선택하기보다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하며 개방적인 다자무역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와일드베리스의 물류시설을 잇따라 공격하면서 전쟁의 충격이 러시아의 주요 유통망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이어진 공격으로 러시아 전역의 와일드베리스 시설 최소 23곳이 피해를 입었고 전체 창고 공간의 약 3분의 1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에 탄 상품 가치는 최대 59억 달러, 우리 돈 8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으며 직원 9명도 숨졌는데요. 고려인 출신 타티아나 김이 2004년에 창업한 와일드베리스는 러시아 소매 판매의 약 8.5%를 차지하고 전국에 9만 5천여 개의 상품 수령 지점을 운영하는 러시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일부 물류시설이 항법 장비와 드론 부품 등 러시아 군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반면 와일드베리스 측은 민간 기반시설과 일반 시민을 겨냥한 공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의 물자 공급망을 흔드는 동시에 러시아 사회의 경제적 부담을 키우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롯데마트가 최대 1,000대의 로봇이 상품 운반과 포장을 담당하는 대형 자동화 물류센터를 부산에 구축하고 온라인 장보기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약 2천억 원을 투자한 부산 제타 스마트 센터는 연면적 4만 제곱미터 규모로 영국 물류 자동화 기업 오카도의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고객이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무인 운반 로봇이 해당 상품이 담긴 재고 박스를 로봇 팔 앞으로 옮기고 로봇 팔이 필요한 상품을 골라 배송 박스에 담는 방식입니다. 최대 1,000대의 로봇을 가동하면 하루 3만 3천 건의 주문을 처리할 수 있고 완전 가동 시 연간 약 9,600억 원어치의 주문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롯데마트는 쿠팡과 컬리가 앞서 있는 온라인 장보기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국 6곳에 총 9,500억 원을 투자해 자동화 물류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같은 기술을 도입한 미국 유통업체 크로거가 수익성 문제로 일부 센터 운영을 중단한 사례도 있지만 롯데마트는 한국의 높은 인구 밀도와 아파트 중심의 주거 구조가 물류 효율을 높이는 데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경제신문 보도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농수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고온에 따른 물가 상승, 이른바 히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시금치 소매 가격은 100g에 1,978원으로 한 달 전보다 152.3% 올라 2.5배 수준으로 뛰었습니다. 같은 기간 오이는 54.8%, 애 호박은 46.6% 상승했는데요. 지난달 집중호우에 이어 극심한 폭염이 계속되면서 작물 생육이 부진해지고 출하량이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바닷물 온도까지 오르면서 수산물 가격도 상승해 갈치 평균 낙찰

주택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5%, 고등어는 47.3% 올랐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8%로 석달 만에 2%대로 내려왔지만 시장에서는 농수산물 가격 상승과 지난해 통신요금 할인에 따른 기저 효과 등이 겹치면서 8월 물가 상승률이 다시 3%대로 올라설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농축산물 수급 안정과 할인 행사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먼저 북한 양강도 일부 농촌 지역에서 식량이 떨어진 농장원들이 이웃에게 호박을 빌려 죽을 쏘아 먹으며 끼니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김영권 군의 한 지역에서는 두집 건너 한 집이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식량 사정이 어려우며 일부 가정은 하루 세 끼를 모두 호박죽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농장원들은 전년도 가을에 분배받은 식량이 이듬해 2, 3월이면 바닥나는 경우가 많아 봄이면 가을 수확 뒤 갚기로 하고 식량을 빌리는 이른바 가을 내기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봄에 쌀 1kg을 빌리면 가을에 두 배인 2kg을 현물로 갚는 방식이 일반적인데요. 하지만 빌린 쌀을 갚고 나면 남는 분배 몫이 줄어 다시 이듬해 봄 식량을 빌리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최근에는 빚이 더 늘어날 것을 우려해 쌀이나 감자를 추가로 빌리는 것조차 주저하고 상대적으로 갚을 부담이 작은 호박을 빌려 죽을 만들어 먹으며 버티는 가정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데일리 NK는 북한이 남녀 평등권 법령 공포 80주년을 맞아 여성들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일부 여성들 사이에서는 실제 생활과 동떨어진 이야기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청진시에서 여성 동맹원들을 대상으로 열린 강연회에서는 당과 수령의 은덕으로 모든 여성이 남성과 같은 권리를 누리고 있다는 내용이 강조됐습니다. 노동신문도 1946년 제정된 남녀평등권 법령을 조명하며 여성들이 남성들과 함께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떠밀고 있다고 선전했는데요. 하지만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국가 배급과 직장 임금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지면서 많은 여성들이 장마당 장사와 부업에 나서 실질적인 가계를 책임져 왔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여기에 가사와 자녀 양육뿐 아니라 인민반과 여맹을 통한 각종 동원과 과제까지 병행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최근에는 물가까지 크게 오르면서 생계 부담이 더 커졌고, 일부 여성들은 사회적 동원 부담부터 줄여야 한다는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뉴스원 보도인데요. 미국에서 값싼 간식의 상징이던 핫도그에 캐비어와 금박 등 고급 식재료를 더한 상품들이 등장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올해 마이애미 오픈 테니스 대회와 포뮬러 1 마이애미 그랑프리에서는 호주산 와규 소시지에 크렘 프레슈와 마스카르포네, 오세트라 캐비어 30g과 24K 식용 금박을 얹은 핫도그가 $100, 한화로 약 14만 2천 원에 판매됐습니다. 일반 핫도그와 비교하면 매우 비싼 가격이지만 두 대회에서 모두 매진이 됐는데요. 뉴욕 현대미술관에서는 캐비어를 올린 미니 핫도그를 판매하고 있고, 콜로라도주의 야구장에서는 길이 약 58cm의 초대형 핫도그가 등장하는 등 미국 곳곳에서 기존 핫도그에 고급 식재료나 독특한 크기를 결합한 상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을 넘어 여러 사람이 함께 즐기고 사진과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할 수 있는 경험을 중시하는 소비 문화가 확산하면서 평범한 핫도그도 고가의 경험 상품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8월 14일 금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금요일 우리나라는 중부지방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내겠고요.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지나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한낮에는 35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무더위가 이어지겠으니까요. 야외 활동하실 때 수분 자주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 기온 21도에서 26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 지방은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지만 함경도 지역은 가끔 구름 가득 지나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 기온 20도에서 24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과 강원도 하늘에 구름 많이 끼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 서울과 인천 25도, 강릉 24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4도, 인천 33도, 강릉 30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충청도와 전라도도 하늘에 구름 가득하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청주와 전주 24도, 광주 25도, 낮 최고 기온은 청주와 전주 33도, 광주 32도로 예상됩니다. 경상도와 제주도도 대체로 하늘 구름이 많이 지나가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 대구와 제주 26도, 부산 25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제주 34도, 대구 33도, 부산 32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맑고 화창한 하늘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평양 23도,

0: 신의주 개성 22도선으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 평양 30도, 신의주와 개성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경도 지역은 대체로 흐리거나 구름 가득 지나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함흥과 청진 22도 분포를 보이겠고요. 낮 최고기온은 함흥 28도, 청진 26도에 머물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 중부와 서해 남부 모두 구름 많이 끼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도 대체로 구름 많겠고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1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14일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끄신다는 거 저희가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사실은 주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 주님을 알게 돼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오시길 하는 그런 소망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대한민국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 또 저 북녘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있고 또 하나님을 떠나 살았었지만 주님의 자녀가 되는 큰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저 북녘의 탈북민 여러분들, 북한 출신 또 노동자 여러분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더 알길 원하시는 점이 있으시거나 탈북에 좀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를 나누길 원하신다면 편지나 엽서를 저희에게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새벽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특별히 또 다가오는 토요일은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식민지배에서 해방된 광복절이죠. 이 광복절은 남한과 북한이 또 함께 기억하는 그런 날인데요. 다시는 이런 억압에 있지 않도록, 또 북녘의 영혼들도 지금 저 독재 권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요. 의미 있게 기도함으로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예수 안에 소망이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매주 이 시간, 매주 금요일마다 시편 저자의 고백으로 함께 문을 열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30편의 말씀을 함께합니다. 시편 30편의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영히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시편 30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끝나지 않을 것처럼 기나긴 밤 가운데 걱정 때문에 잠들지 못하는 홀로 눈물 흘리는 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녁에 찾아온 울음 뒤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아침이 있다고 말이죠. 낙심치 않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아침의 새 선물을 기대하면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탄식을 춤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이 새벽의 문을 활짝 열어볼까요? 첫 찬송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첫 찬송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했고요.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시편 저자의 고백 시편 30편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이번에는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당신을 칭송하오니

이는 당신께서 나를 들어올려 나의 적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당신께 부르짖으며 도움을 구하였더니 당신께서 나를 고치셨습니다. 여호와여, 당신은 나의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올리셨으며 나를 무덤에 내려보내지 않고 살리셨습니다. 여호와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거룩하심을 기리며 찬송하라. 그의 분노는 잠시 동안이나 그의 은혜는 평생이라. 울며 밤을 지새울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온다. 내가 평안할 때 말하기를 내가 요동치 않으리라 하였으나 여호와여, 당신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든든하게 세우셨다가 당신이 얼굴을 감추시자 내가 당황하였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당신께 호소하며 내 주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가면 거기서 무슨 리득이 있습니까? 진토가 당신을 찬양하며 당신의 진실을 전하겠습니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이가 되소서 하였습니다. 이에 당신께서 나의 애곡을 춤으로 바꾸셨고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옷 입히셨으니 이는 내 영혼이 잠잠하지 않고 당신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당신께 영원토록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함께한 시편 30편의 고백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고백이 우리가 믿음으로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선 일하시며 주님께 도움을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선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평안 가운데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그 어떤 상황 중에도 주님을 찾으며 우리의 애곡을 춤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우리의 배옷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영원토록 주님만을 찬양하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송으로 그 주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노래할 텐데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 후에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연주 찬송 함께하고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주님의 말씀, 극동방송의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구원의 기쁨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왕이 영감으로 기록한 이 시편은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즐거워하라고 하는 표현의 말씀이죠.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재물복, 건강복, 배우자의 복, 자녀의 복, 친구의 복, 좋은 교회 만나는 복, 이거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복이에요. 구원의 복이 복 중의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가장 구원 모르는 이 방송 듣는 사람도 가장 축복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시편 21편 4절에 저가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랬어. 저가 생명을 구했다 그랬어. 누가? 내가 하나님 저에게 영생을 주세요. 내가 예수를 영접할게요. 예수님이 내게 영생을 주셨어.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어준다 그랬어. 왜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느냐?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구원을 완성하셔서 달리는 사람들에게 주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신다 그랬죠. 석가모니 성인이요, 훌륭한 사람이요, 양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덟 가지 도리는 가르쳐 주었지만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못 가르쳐 줬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당신의 피를 흘려가면서 예수님만 믿고 죄를 회개하면 구속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의 대가로서 내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영생을 주신다. 뭐로? 믿음 가지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

0: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그 위에 머무른다 그랬죠. 여러분들 어떠한 삶을 택하시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찬양에 이어서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박신화 콰이어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우리의 산성이신 우리의 생수의 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방송, 그 사랑을 노래하는 방송,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고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마다 만나보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를 올려드리는 오늘의 찬송.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시간 이어집니다. 오늘은 함경도에서 온 드보라 자매 선곡으로 만나보는 시간이에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주님께서 주신 소망 가운데 함께 고향 땅에 이 찬양이 울려 퍼지길 소망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실 줄을 믿으면서 찬양 후에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한복도에선 김두보라입니다. 어둠이 세계에서 방황하며 살던 저에게 잠빛 대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가나안 땅 기한성에 들어갈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어떤 말도 위로받지 못했던 내가 찬송가 나 가나안 땅 기한성에 이 찬송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0: 신청합니다. 저 생명신에 가해서 길이길이 살겠다는 마음들이 합쳐져 저 북한 땅에 전달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1: 주님의 생명신의가의 줄기가 한라부터 백두까지 북한 땅 가운데도 스며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경도에서 온 김드보라 자매의 선곡 나 가나안 땅 귀환성에 함께 찬양합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오늘도 생수의 강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북한에서 온 드보라 자매의 선곡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한번더 찬송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모두 벗어버리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북한 함경북도에서 온 김드보라 자매의 선곡이었죠.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함께 찬송했습니다.

우리의 찬송왕 되시는 주님 안에서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찬양까지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온 드보라 자매와 함께 찬양한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의 이 가사의 한줄한 줄처럼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그길 위에서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어주시는 생명이 되어주시는 말씀만을 붙들으며 오늘도 생명 시냇가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포항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방송입니다. 포항크톤 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크톤 방송은 포항시북구 용

포항교통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영보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포항교통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EBC FM 포항교통방송입니다. HLDG

0: H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47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오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요한복음 12장 47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누가 내 말을 듣고서 믿지 않는다 하여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구하면서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음을 확신하며 굳건한 믿음과 사랑과 은혜의 고백 가운데 오늘 이 새벽의 문을 복음의 메아리 2부의 문을 열어볼까요? 첫 찬송 함께 하면서 2부 순서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우리들의 이야기. 북녘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은혜의 여정을 북한이 고향인 김아영 자매의 목소리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다고 고백하는 승리와 믿음의 길을 걸어온 김보빈 집사님의 은혜의 여정 바로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함경북도 경원군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다섯 딸과 한 아들 가운데 넷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넉넉하지 않는 형편이었지만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함께 모여 살아가는 집이 저에게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어려운 살림이었어도 가족이 함께 있으면 웃을 일이 있었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힘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라던 시절에는 먹는 것조차 넉넉하지 않는 날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하루 세 끼를 걱정해야 하는 날도 있었고 겨울이면 추위를 견디는 것만으로도 힘겨웠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와 언니는 가난이 병이라 불리는 결핵에 걸렸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한 생활이 오래 이어지면서 몸이 많이 약해진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약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저희 집 형편으로는 약을 구하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어떻게든 어머니와 언니를 살려보려고 애썼습니다. 저도 계절마다 나는 곡식을 팔아 약을 마련하고 병원으로 가져다 드리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우리 어머니가 꼭 살아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람과는 달리 어머니는 48이라는 젊은 나이에 여섯 자녀를 두고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 제 나이는 18살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보내드리고 난 뒤 집안은 말할 수 없이 조용해졌습니다. 함께 밥을 먹던 자리도 비어 있었고 집안 곳곳에는 어머니의 손길이 남아 있었지만 다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동생들은 아직 학교를 마치지도 못한 어린 나이였습니다. 아버지 혼자 가족을 책임지고

0: 듣기에는 너무 힘겨운 형편이었습니다. 저 역시 슬퍼할 겨를도 없이 가족의 생계를 함께 책임져야 했습니다. 저는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마을에서 양파를 사서 청진에서 내다 팔고 남는 돈으로 옥수수를 사서 식량을 마련했습니다. 병원에 있는 언니에게 약을 사다 드리는 일도 계속했습니다. 몸은 고단했지만 가족이 굶지 않고 살아가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생활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걱정은 줄어들지 않았고 가족의 아픔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셋째 언니마저 밥 한 술 제대로 못 먹고 꽃다운 청춘에 세상을 떠나면서 남은 아빠와 두 동생과 함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살기 위해 장사를 하다가 친구의 숙모를 만났고 하루는 중국 가서 돈 버는 얘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 달만 벌고 오기로 하고 2003년 2월 19일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탈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시간이 훗날 하나님께서 저를 새로운 길로 이끄시는 과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1: 고난 속에서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그렇게 새로운 길을 찾아 두만강을 건넌 김보빈 집사님의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 함께 하셨는데요. 앞이 보이지 않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걸음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여정을 이어서 함께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김보빈 집사님의 은혜의 여정, 북한이 고향인 김아영 자매님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실 텐데요. 이 시간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다니엘 6장 19절부터 23절까지를 본문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은 다니엘서 6장을 본문으로 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절대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인간이 세운 왕국은 언제고 무너질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흥황하여서 인간의 모든 나라를 다 함락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나라는 그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라 하는 그러한 자만심을 갖고 있을 때 남유다 왕국을 586년에 무너뜨린 나라입니다. 이 난공불락을 이야기했던 바벨론 제국도 기원전 539년에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메대 파사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다음 메대 사람 다리오가 62세의 왕이 되어서 새로운 제국을 통치합니다. 다니엘은 남아공 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당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한 후에 왕의 신임을 받아서 모든 바벨론의 제국을 총괄하는 총독으로 그를 세우셨습니다. 다니엘서 2장 48절입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하나님의 사람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니엘은 왕국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보좌하면서 나라를 통치했는데 그의 손자인 벨사살 때 이르러서 나라가 무너집니다. 이 벨사살 왕은 아주 교만하고 또 무능했습니다. 술에 취한 그는 그저 예루살렘 성에서 뺏어온 그 금은 그릇들을 다 가져와라, 성전에서 귀하게 쓰는 그 금은 그릇을 가져오게 해서 거기 술을 따라 마시면서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찬양했습니다. 다니엘서 5장 4절입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벨사살 왕은 나라가 멸망하는 구성까지 저들은 흥청망청 술에 만취해 있다가 이 메데파사 페르시아군의 고브리아스 장군이 이끄는 군대에서 그 자리에서 벨사살 왕과 함께 거기는 모든 귀족들이 다 적군에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그 위대한 바벨론 제국이 역사 가운데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 제국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120명의 고관을 세우고 그들을 감독할 3명의 총리를 두었는데, 예를 들어보니까 바벨론 제국 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왕을 받들어 정치를 잘해서 나라가 안정됐다는 얘기를 듣고 그를 다시

높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왕국이 들어서는데도 끊임없이 존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시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하나님 앞에서 존경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존경하고 칭찬하고 그를 귀히 여기는 그런 자리에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정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예수님 사람들은 어둠에 빛나는 별처럼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발휘하고 사랑의 빛을 비추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나라가 망하고 새 왕국이 왔는데도 승승장구하니까 다니엘을 시기질투해서 공격하는 무리들이 생겨났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 나라의 고관들이 모여서 다니엘을 무너뜨릴 음모를 꾸며도 그 어떠한 답을 찾지 못하자 다니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신앙을 역이용해서 무너뜨릴 그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왕께 보고합니다. 다니엘서 6장 7절입니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자기를 위해서 법을 만들어갖고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을 섬기는 자를 다 사형시킨다고 하니까 역시 과인들이 충성되구나 하고 도장을 꽉 찍어줬습니다. 근데 그것이 가장 자기가 신임하고 의지하고 있던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법안인 것을 도장을 찍을 때 몰랐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법안에 도장이 찍은 것을 알고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가 평소에 한 대로 하루 세 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 다른 어떤 신에게 기도하거나 경배하면 상에 처한다고 하는 그 왕의 금령을 보고 나서도 그런 창문을 내놓고 하루 세 번씩 기도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더욱 놀라운 것은 기도의 사람 다니엘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을 신뢰했던 왕은 밤새 금식하면서 다니엘이 그날 밤에 무사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모든 오락을 끊고 금식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6장 18절 20절입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그때 다니엘이 왕께 대답합니다. 6장 2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아서 밤새 다니엘은 그 따뜻한 사자 카펫에서 잠을 잘 자고 머리털 하나 다시 하는 상태로 새벽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왕은 다니엘을 잡아놓은 그 사람들이 악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참소한 모든 사람들을 다 끌고 와라, 가족들까지 다 데리고 와라,

0: 사람들을 다 끌어오게 해가지고 같이 모두 다 사자굴에 던져버렸습니다. 6장 24절입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밤새 굶주렸던 사자들이 물어뜯어 그들의 밥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엄유하십니다. 하나님의 때, 심판의 때 악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6절을 말씀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곱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들의 편이십니다.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들의 편이십니다.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편이십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긍정적인 사람,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의인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당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이 붙들어주시고 주님이 궁극적으로 의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이끌어주심을 믿습니다. 한 평생 살아가는 동안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여 위대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다니엘 6장 19절부터 23절까지를 본문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그 감동을 붙들며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8월 14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재기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저녁까지는 함경도 곳곳에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평양과 서울, 부산, 광주, 여수, 목포, 제주가 24도, 신의주와 개성, 함흥, 강릉, 대전, 대구, 포항이 23도로 보이고요. 청진과 춘천이 22도, 광개가 20도, 해산이 18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대구와 광주가 34도, 서울과 대전이 33도, 평양과 목포, 포항이 32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춘천, 부산, 여수, 제주가 31도, 신의주가 29도, 강릉이 28도, 함흥과 해산이 27도, 광개가 26도, 청진이 25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대체로 하늘이 흐리겠는데요. 동해 북부에서는 계속해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동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2m 사이로 일겠는데요.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내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극동방송 음반가운데 찬송까지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기쁨의 사람, 감사의 사람, 은혜의 사람, 언제나 주님께 믿음을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복된 하루 보내세요. 오늘의 승리의 하루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제작 진행의 임지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전주 양정교회 박재신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온 통일이라고 일컫는 3만 4천여 명의 탈북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서 천신만고 끝에 한국 땅에 왔습니다. 어떤 이는 굶주림 때문에, 어떤 이는 자유를 찾아 정든 고향 땅을 떠나왔습니다. 주여, 그들이 탈북 과정에서 겪은 엄청난 고난과 고통으로 인하여 생긴 정신적 트라우마가 잘 치료되게 하시고, 그리운 가족들과 생이별하고 떠나온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한 아픔과 슬픔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북한과 전혀 다른 한국의 이질적인 문화와 생활 방식으로 대인 관계와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주변의 좋은 친구들과 친절한 이웃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삶이 안정되고 평안하게 하옵소서. 특히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신실한 믿음의 이웃들을 통해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음통일, 평화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지금까지 전주 양정교회 박재신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한창 막바지 더위에 방학을 맞은 자녀들과도 시간을 보내시느라 우리 젊은 부모님들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김현승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바쁜 사람들도 굳센 사람들도 바람과 같던 사람들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어린 것들을 위하여 난로에 불을 피우고 그네의 작은 못을 박는 아버지가 된다. 우리에게 하루를 주시고 일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부모가 되게 하신 것은 더욱 큰 감사입니다. 오늘도 기업으로 주신 우리 자녀들과 먼저 예배드리십시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8월 14일 금요일에 드리는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우리 함께 좋으신 하나님을 마음 깊이 경배하며 찬양 먼저 드립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9장 21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서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0: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9장 21절에서 29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대전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이 에스겔 38장 39장의 이제 결론이 되는 이제 말씀입니다. 우리 에스겔서의 이제 특별히 39장 17절부터 20절까지 이 종말에 있는 잔치, 큰 잔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요. 이 종말에 있는 큰 잔치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압박했던 거대한 제국의 세력, 온 열방의 세력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고 무너지게 되는 역사를 이제 가리키는 것이고, 이것은 꼭 마지막 때에 있을 일뿐만 아니라 시대와 시대를 지나며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세력들이 무너지는 것을 예고하는 또 묵시적인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에 종말의 열방의 심판을 이제 가리키는 동시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세력들, 곡과 마곡에 해당되는 이제 바벨론이나 그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여러 민족들, 연합했던 나라들을 가리키는, 그들의 심판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21절 말씀에 이제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요. 그러죠.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민족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주님의 살아계심이 여러 민족 가운데 드러나고 주의 복음이 증거가 되고 결국엔 열방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나는 일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이제 복음,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들이죠. 구원의 소식을 열방 가운데 전하는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주의 복음을 전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가 살아나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 산 제사,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곳에서의 예배도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예배는 사실 종말적인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예배는,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궁극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궁극적인 예배를 지향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영광은 온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면서 하나님의 왕되심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여기 보면 모든 민족이 내게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할 것이다. 자,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심판, 저렇게 강력한 나라, 난공불락의 나라,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소식, 이걸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소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구원의 소식은 기쁜 소식이요, 오늘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한 나라가 무너지는 차원이 아니라 온 세상을 죄로 인하여 멸망에 빠뜨렸던 악한 마귀의 권세를 밟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원수를 무찌르시고 승리하신 소식을 전파하는 것을 말하죠. 자, 그래서 이 에스겔의 결론은 궁극적으로 신약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실 더 큰 구원을 지향을 하며 반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될 것이고, 그 다음 23절에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소식.

소식을 듣고 주변의 많은 민족들이 아, 이 이스라엘 족속이 저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저버려서 사로잡혀 갔던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이 구원하실 소식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과거를 회상합니다.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기 때문에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다 넘겨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다. 자,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됐죠.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이제 과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70년간 포로로 두면서 그들의 범죄에 합당한 대가를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25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과 죄악의 대가를 치를 기간이 끝나고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 것이다.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신다고 하죠. 자, 우리는 그분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로 작정하신 그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헌신이 그의 이름을 걸고 언약하신 그 백성을 향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막힌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고 붙들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막히고 무엇인가 어려움이 닥칠 때 먼저 주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 결단하고 기꺼이 버리고 내가 죄로 집착했던 걸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향해 열심으로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의 핵심에 뭐가 있느냐? 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열심을 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26절에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자,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 고난과 어려움, 죄로 인한 고난과 어려움을 죄의 값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평안히 하시고 주변의 대적을 물리치실 때에 이들이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에 좋아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쫓아 살았던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향한 범죄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을 향한 범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죄는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의 모든 걸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분이 슬퍼하시고 그분이 괴로워하시고 그분이 싫어하시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7절에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뉘우칠 때에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 모아내어서 많은 민족이 보는 데서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자, 이거 보면은 한 개인의 회개를 넘어서 이제 민족적인 회개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되어야 할 텐데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이 나라의 범죄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회개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을 고치실 분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기를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 가운데는 나라를 위한 기도도 같이 있어야죠. 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을 회복시킬 때 28절 중반에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않겠다 그러죠.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신 구원. 그래서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알리라라는 건 이게 그냥 인지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거죠.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줄 알았는데 버리실 줄 알았는데 영영히 버리실 줄 알았는데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이방 가운데 돌이키시고 구원하시는 걸 보며 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경험이 확신을 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단순히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뿐만 아니라 말씀을 아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큰 도전 중에 하나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경험하고 이 말씀에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29절입니다. 자,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자, 이렇게 회개하여 돌아와서 회복시키시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 손을 들고 전심으로 주 앞에 기도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말세에 부어주신다고 요엘 2장 28절을 통해 예언하시고 결국은 이게 이제 성령의 강림을 통해 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영을 이제 쏟은 이제 역사가 신약의 오순절로 이제 성취가 되고 오순절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를 구속사적으로 뭐라 그러냐? 종말이라고 합니다. 종말. 그러니까 이 종말의 시대에 하는 이제 무슨 특징이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전에는 제사장을 통하여 나아갔던 것이 각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가 더 예민하게 점검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각자에게 쏟아서 각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전인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세워주시는 역사.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역사인 것이죠. 이게 이제 에스겔 36장 26절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이 맺으실 새 언약의 이제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시면요. 에스겔도 36장을 우리가 한번 강해하면서 이 부분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36장 26절에 26절 27절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나오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28절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역사를 더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이 성령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이제 우리에게 부어졌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애음을 향하여 전심으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혹여나 그

0: 관계가 왠지 무겁고 막혀 있는 것 같으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이 죄의 장막이 거두어질 때 이전보다 더 가깝고 친밀하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백성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귀한 생명의 양식, 대전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행하신 심판의 뒤에는 그 누구도 어느 나라도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광으로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자기 하나님의 위엄과 존재를 더욱 밝히 알아 확인하고 경배하는 계기가 될 것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을 마음껏 드러내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찬송이 절로 나오는 아침이에요. 묵상하시면서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는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멘. 다시는 우리에게서 얼굴을 가리지 않으실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의 은혜가 듬뿍 임하시는 하루 되십시오. 8월 14일 금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장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광복절의 은혜, 광복절의 예배를 감사로 드리시고요. 우린 월요일 아침에 기쁘게 뵙겠습니다. 샬롬.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해피피치니 윤재입니다. 오늘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걸 믿고요. 신뢰함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오늘 네오온의 햇빛 비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성령이여 나의 마음 살피시니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해피피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은혜받습니다. 부평교회를 섬기시는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샬롬, 오늘은 꼬린점을 놓친 마라톤 선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08년 런던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탈리아의 선수 도란도 피에트리는 결승점을 1600m 남겨놓고 선두 주자를 추월했습니다. 그의 우승은 거의 확정적이었습니다. 그가 경기장 안으로 달려 들어오자 스탠드를 꽉 메우고 있던 관중들은 열광적으로 환호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갑자기 머리와 팔다리를 흔들거리면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트랙의 반대쪽으로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더운 날씨에다가 체력이 완전히 소진되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관중들은 일제히 일어나 노! 노!를 외쳤습니다. 그는 관중들의 외침에 정신이 들었던지 방향을 바꾸어 결승점을 향해 걷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결승점을 불과 100m 앞두고 허물어지듯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관중들의 함성도 더 이상 그를 일으켜 세우지 못했습니다. 본부석에서는 급히 의사를 대기시켰습니다. 안타깝게 지켜보던 심판들이 달려나가 그를 부축하여 결승선을 통과하게

0: 하였습니다. 그는 금메달을 받았을까요?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경기 규칙에 의해 실격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런던 올림픽에서 가장 불운했던 선수로 유명해졌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것은 자기 인생의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실격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이라고 부르는 산상설교를 마치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어서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로 상징되는 자타가 인정하는 종교적 헌신과 열정이라 해도 하나님 나라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십니다. 혈통과 가족 신앙도 하나님의 뜻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하나님이 낳아주신 사람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믿음으로 아들답게 사는 사람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아들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부평교회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Nobody knows the trouble I was in. 영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직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주시며 이를 통해 이웃들에게 모범이 되길 원합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함께 찬양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 방송에서 폭염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중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일 때를 폭염이라고 하며 국내에서는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이며 이틀 이상 지속될 때는 주의보, 35도씨 이상으로 이틀 이상 지속될 때는 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폭염 발생 시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챙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물병을 휴대해 가능한 물을 많이 마시도록 합니다.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는 햇볕을 가리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합니다.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는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 경련 등의 증세가 나타날 경우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합니다. 폭염에 대비해 여름철에는 관련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무더위에 필요한 용품을 준비하며 행동 요령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가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1장 10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상 22장 14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세상 일이 너무 바빠 늘 피곤해서 기도할 시간도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기도는 정말 중요하지요.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문까지 가르쳐 주시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기도는 성도의 가장 강한 무기요 힘입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사자의 입을 막았고 바울의 기도는 옥문을 열고 쇠사슬을 풀었고 엘리야의 기도는 비를 내리고 멈추게 했습니다. 기도할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가장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네, 낙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사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힘베스퍼스 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식지 않는 열정의 비결,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미국에서 오랜 기간 베스트셀러였던 Better Than 굿이라는 책에는 열정도 연료를 공급해야 오랜 기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다음은 이 책에 나온 열정에 연료를 공급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가진 것을 투자하라. 원하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돈을 써야 하듯이 원하는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시간, 재능과 같은 소중히 여기는 것을 과감히 투자해야 합니다. 둘째, 배우고 탐구하고 나누라. 좋은 스승을 만나 관심 분야를 배우고 스스로 연구한 다음에 깨달은 사실을 나누어야 합니다. 노력으로 얻은 성과를 타인과 나눌 때 수치 서로를 달궈주듯이 열정이 유지됩니다. 셋째, 관계를 유지하라. 집에서 혼자 스포츠 경기를 보는 것보다 경기장에서 함께 볼 때 더 열정적으로 응원하게 됩니다. 열정을 유지시켜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십시오. 넷째, 다음을 계속해서 상상하라. 꿈을 이루기 위해 밟아야 할 단계, 그것을 이룬 상태를 생각하십시오. 계속해서 페달을 밟아야 자전거가 굴러가듯이 주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열정이라는 연료가 필요합니다. 지치지 않는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위해 달려가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타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소서. 열정을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연료를 불어넣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CBS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나 주께 기도드리리 소프라노 김경희 씨, 바리톤 전기용 씨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에 들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매일 아침 사랑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의 드란에서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최상훈 목사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과 목회 가운데 베풀어주신 기도의 응답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인데요. 저자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한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성 버튼에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해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에 들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56국의 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오늘의 양식.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에는 경주 남부교회 김상정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은혜 앞에 선 두 사람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누가복음 세 번째 시간 은혜 앞에 선 두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맡기신 아주 특별한 두 가지 사명이 나옵니다. 하나는 제사장 사가랴를 찾아가 당신에게 아들이 있을 것입니다 라는 소식을 전하는 일이었고, 또 하나는 나사렛의 시골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대부분 사가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평생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였습니다. 아이를 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처녀가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히 사가랴와 마리아를 비교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자신에게 묻는 말씀인 겁니다. 나는 사가랴처럼 오래 기도하면서도 막상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된다고 이야기 들었을 때에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마리아처럼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믿습니다,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며 하나님 은혜 앞에 바로 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은혜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18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아멘. 천사는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의 첫 반응은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 나오는 어떻게 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증거로, 무슨 근거로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평생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당연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반응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믿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6개월 후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전했습니다. 사실 마리아를 찾아가는 것이 사가랴를 찾아가는 것보다 훨씬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평생 그는 아들을 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말도 안 됩니다. 이 처녀가 거절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리아도 질문을 했습니다.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사가랴의 질문과 마리아의 질문 같아 보여도 본질이 다릅니다. 사가랴의 질문은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믿지 못하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질문은 하나님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순종을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믿지 않으려고 하는 질문과 순종을 위한 질문은 분명 다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반응도 달랐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사가랴는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말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천사가 어떻게 역사하실지, 역사할 것인지 친절하게 설명도 해줍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고백하기를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참 아름다운 믿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력보다도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직분보다도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환경보다도 믿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 일이 일어나나요?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나요? 왜 일이 하필이면 나에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러나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한 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먼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뜻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먼저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었기 때문에 그 후에 깨닫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노아도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은 그는 순종함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마리아도 모든 것을 이해해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그는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는 하지만 사가랴처럼 의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아도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는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으로 말씀을 붙드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마리아 같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중요한 질문 한 가지가 생깁니다. 사가랴가 질문했습니다. 마리아도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사가랴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마리아는 친절하게 설명까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편애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은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한다. 많이 맡은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에게 더 큰 믿음을 기대하십니다. 사가랴가 누구였습니까? 제사장이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 평생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아들을 달라고 오래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날은 평생 한 번 올까 말까 한 성전 안에서 분향하는 직무를 맡은 날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자 그는 믿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더 엄하게 다루시는 것입니다. 미워서가 아닙니다. 많이 맡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마리아를 보십시오. 제사장이 아닙니다. 율법학자도 아니었습니다. 시골 갈릴리 나사렛의 평범한 처녀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시골 교회 평신도 청년이었습니다. 신앙의 연륜도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이제 분명해집니다. 직분이 클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큰 믿음을 기대하십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하고 대학교에 다니는 자녀하고 분명히 기대하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신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다르고 또 항존 직분자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연륜과 맡겨진 직분에 따라서 거기에 걸맞는 믿음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40세 때 그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 살인죄, 작은 죄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책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갔었습니다. 그런데 40년 후 훈련을 거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후에는 달랐습니다. 자, 머리바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는 반석을 향하여 지팡이로 두 번 쳤습니다. 백성들의 반응을 보고 원망스러운 겁니다. 분통이 터지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팡이를 두 번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미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처음 믿을 때와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믿음을 다르게 보신다는 겁니다. SBS 예술단장이었던 김정택 장로님의 간증이 참 은혜가 있습니다. 암 진단을 받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걱정을 했습니다. 장로님 괜찮습니까? 자, 그때 장로님께서 담담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지금 숙제 중입니다. 숙제 중이라고요? 장로님이 무슨 숙제가 있습니까? 그러자 장로님이 장로가 암에 걸렸을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삶으로 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숙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장로인데 암에 걸렸다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같이 행동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로님은 자신의 병보다도 직분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그는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항존 직분자들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안수 집사답게, 권사답게, 장로답게 살아야 합니다. 직분은 특권이 아닙니다. 책임입니다. 우리의 연륜은 자랑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특권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큰 책임이 따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많이 받은 사람에게 더 큰 믿음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므로 직분에 맞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은혜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맡기신 사명에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남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셋째, 하나님은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자, 오늘 본문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바로 마리아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짧은 한마디가 인류 역사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모든 것을 이해해서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모든 것을 알고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지 어떻게 평가할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남편이 될 그 요셉조차도 자신에게 대해서 어떻게 말할지 반응할지 몰랐습니다. 앞날은 안개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알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한 후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게끔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달랐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기도했고 내일도 기도했으며 그 다음날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을 주겠다 하시니까 기도는 간데 온데 없습니다. 의심이 먼저 나왔습니다. 기도했지만 응답을 믿지 못했습니다. 슬프게도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사도 풀어주십시오. 우리 베드로 사도 살려주십시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베드로 사도를 옥에서 풀어줍니다. 탈옥한 베드로는 성도가 모여있는 집으로 가서 대문을 두드립니다. 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여자아이 로데가 뛰어나갔습니다. 그런데 밖에 베드로가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기쁜 나머지 대문을 열어줄 생각도 하지 못하고 다시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여러분,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문 앞에 서 계십니다. 그때 어른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네가 미쳤구나. 자,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이가 가슴을 치며 아닙니다. 지금 참말입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살아서 우리 대문 앞에 서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천사겠지.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다가 드디어 죽었구나, 돌아가셨구나, 아이고 이를 어쩌지,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기도는 했습니다. 그러나 응답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이로대는 달랐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계산하는 믿음이 아니라 순전한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신다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었지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저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어느새 말씀보다는 현실을, 약속보다는 환경을, 믿음보다는 계산을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응답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듣던 예화입니다. 교회 옆에 나이트클럽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예배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배 시간마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나이트클럽

0: 클럽이 문 닫게 해 주옵소서. 자, 그런데 정말 어느 날 나이트클럽에 불이 나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이트클럽이 사장이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옆 교회가 기도해서 우리가 망하게 되었으니까 교회가 손해배상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법정에 목사하고 또 성도들이 가서 이제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판사님, 우리가 기도한다고 저 나이트클럽이 문 닫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나이트클럽이 망하겠습니까? 여러분, 목사와 성도보다도 나이트클럽 사장 믿음이 더 큰 겁니다, 여러분.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노아는 순종했습니다.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는 인류의 중시조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마리아도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인류 구원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 많은 사람보다도, 많이 아는 사람보다도, 환경이 좋은 사람보다도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에 우리는 이 고백으로 귀하게 함께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가랴와 마리아를 보았습니다. 사가랴는 많은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그는 믿지 못했습니다. 반면 마리아는 모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앞길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그는 믿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줍니다. 첫째는 은혜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둘째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순종하는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너는 누구를 닮겠느냐? 사가랴를 닮겠느냐? 아니면 마리아를 닮겠느냐? 바라기는 환경보다 말씀을 믿는 사람, 계산보다는 순종을 선택하는 사람, 이해보다는 믿음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고 우리 가정의 고백이 되시고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시는 우리 남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가랴의 의심이 아니라 마리아의 믿음을 담게 하시고 받은 은혜에 합당한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경주남부교회 김상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777국에 7762번 경주남부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얼마 전 포항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가 되신 김남희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2: 얼마 안 되는 거 해야 되겠다. 안 그래도 아유 그냥 마음에 기도 중에 아 어디에 제가 내가 고정적으로 몇 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데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 마음 먹고 있었는데 예 아이고 참 잘하시는구나. 우리가 못하는 걸 이렇게 어렵게 하시니까 어떨 때는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힘이 되어주지 못하니까요. 예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얼마든지 하죠. 예, 같이 이래 같은 마음을 품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아 조금이나마 아주 작은 거지만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힘을 보태서 이게 힘이 되지 않겠나.
1: 한 사람의 손길은 작아 보여도 여러 사람의 손길이 모이면 복음의 길이 열립니다. 전파 선교사, 전도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결단이 누군가에겐 생명의 소식이 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메시지 보내주세요. 생명을 살리는 전도사역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주세요. 054-256-3000번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손길로 복음을 전해주세요.

0: HG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의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온 세대 교회 서태근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사는 이 나라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

자들, 소외되고 약한 이웃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땅과 이 민족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앞날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하게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뤄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줬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와 함께하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더욱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 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인간과 기계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인간의 신체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튼튼한 내구성? 컴퓨터와 AI 기술로 놀라울 정도로 빠른 연산 속도? 다 정답이 될 수는 있겠지만 한 목사님께선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기계엔 그저 인력가스에 의해 결과를 도출하는 계산식만이 존재할 뿐 그 어느 것도 자발적으로 선택할 순 없다고 하셨죠. 그에 반해 인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인가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거부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는 것.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사랑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부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인간에게 주어진 이 자발성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처럼요. 저희가 이 땅 위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낀다면 우린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며 감사함으로 찬양 올리는 건 어떠세요? 산뜻한 금요일 아침,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힘차게 출발합니다.

함께하면서 은혜 받고 있어요. 어제 나라사랑축제 어린이 합창단 웅장한 무대 감격했습니다. 새벽기도 또 다녀오셔서 또 이렇게 극동방송과 함께하시는 우리 9507님 감사합니다. 맞아요. 어제 전북에서 이렇게 나라사랑축제를 했었는데 어젠 여수에서 했었죠. 오늘이 전북이고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어찌나 그렇게 찬양을 잘하고 율동을 하는지요. 정말 감동이고 은혜였습니다. 늘 함께 해주시는 우리 9507님 방송하실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3924님께서도요 어제 어린이 합창단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을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빛을 들고 세상으로 애청하며 전도에 더욱더 매진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샬롬.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정말 매주 뭐 한 번이 아니라 뭐 두세 번씩 이렇게 다 모여서 수시간씩 연습하는 모습 보면 정말 그 자체만으로 감동이거든요.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 어린이 합창단원들 그 인생들 가운데 또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은혜 부어주실 걸 직접 목도하니까 연습하는 그 순간부터가 이미 은혜로 가득하더라고요. 우리 삼구이사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4540님 좋은 아침입니다. 행복한 금요일 보내세요. 보석PD님 어제 퇴근길에 나라사랑축제 유튜브 생방송으로 들었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 오늘 생일이에요. 물된 동산 찬양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우리 4540님께 생일 선물 같은 이 신청 찬양 선물로 드릴게요. 물된 동산 유턴이 찬양합니다.

2026년 8월 14일 금요일,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참 힘이 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어제 오프닝에서 오픈런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었죠.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며 오픈런 하자. 방송을 마치고 나서도 이 표현이 계속해서 마음에 맴돌더라고요. 하나님의 것, 말씀과 찬양을 사모하며 이 시간 오픈런 하길 바랍니다. 길이고 진리고 생명되시는 주님의 말씀, 그 보물을 사모하며 우리 함께 오픈런 할 준비 되셨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아멘. 자, 보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외쳐보시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보물인 줄 믿습니다. 이 아침 많은 방송 가족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뒷자리 2642님, 여호와 니시, 한계를 돌파하여 승리하게 하는 그 이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서머 스페셜 마지막 날이네요. 그동안 너무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보자 PD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출석합니다. 저야말로 우리 방송가족분들 덕분에, 주님 덕분에 이 아침 정말 너무너무 정말 행복했고요. 지금도 행복하고 앞으로도 행복할 예정입니다. 늘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말씀과 찬양이 정말 나눌수록 그 배가 된다는 그 은혜가 우리 방송가족분들 덕분에 매일 아침 목도하고 있습니다. 뒷자리 6809님, 한 주간 라디오 진행하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썸머 스페셜 마지막이네요 라고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화이팅도 외쳐주셨어요. 우리 3072님도 와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은 썸머 스페셜 마지막 날이네요. 이 특별한 여름 동안 극동방송을 들으며 참 행복하게 보냈답니다. 그리고 늘 귀한 찬양과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피디님. 저도 감사합니다. 와, 정말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어찌나 귀하고 좋은 은혜로운 찬양들을 신청해 주셔서 저야말로 마치 보물을 이렇게 모으는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서머 스페셜 기간 함께해 주신 우리 방송가족분들 덕분에 참 기뻤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해요. 신청곡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많이 보내주세요. 뒷자리 7694님께서도요.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매일 청취하며 은혜로운 시간 감사히 생각합니다. 언제나 에너지 뿜뿜! 피디님의 목소리에 하루의 시작함에 이 힘을 얻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에너지 주셔서 감사해요. 보서 피디님 감사합니다. 하트 3개! 하트 3개까지 이렇게 넘치도록 주신 우리 7694님 감사합니다. 저는 하트 6개 드릴게요. 하트.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자, 이 시간 출석 체크 시간인데요. 오늘은 보물 두 글자로 출석 받을게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제 삶의 참 큰 보물이고요. 주님의 말씀과 찬양을 함께 나누는 그 모든 것, 그 모든 순간이 저에겐 보물입니다. 그래서 보물이라고 한번 정해봤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오늘은 보물이라고 두 글자 출첵 오픈런 하겠습니다. 추첨되시는 분들께는 선물 빵빵빵 쏴요. 많이들 보내주세요. 더불어 듣고 싶은 찬양 있으면요, 신청곡 보내주세요. 이어서 우리 9507님의 신청곡 함께 듣고 오시죠.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옹기장이가 찬양합니다.

와, 뒷자리 9507님께서요. 보서 PD님, 물결 같은 피부, 하트 두 개. 제가 요즘 피부가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셨을까요? 느끼셨나요? 아니, 한동안 여드름이 너무 많이 났었는데 최근에 제가 기도 열심히 했거든요. 약도 좀 먹고요. 그래서인지 다시 좀 물광 피부가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907님 아주 센스 넘치는 문자 감사합니다. 7201님 사랑한다 말하시네 신청해요. 썸스 즐겁고 감사했어요. 꽃다발 받고 싶어요. 보고 보아라. 보만. 이게 뭐 꽃보 요거 제가 나중에 한번 뭔가 삼행시를 보내주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못 살렸거든요. 잠시 후에 제가 연구한 다음에 한번 살려볼게요. 우리 7201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우리 3697님 보물로 이행시를 보내셨군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보고 보아라. 만, 물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아멘 할렐루야. 야, 이게 난이도가 조금 있는 이행시였는데 그 은혜는 막 백만 배인 것 같습니다. 보고 보아라. 만물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아멘 할렐루야. 멋진 이행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3697님께서도요. 늘 찬양과 이 아침을 여는 샬조와 아침입니다. 빛나는 보석 PD님, 보물로 자연스럽게 이행시

보내주셨어요. 보, 보이지 않아도 늘 곁에서 온기를 전하는 사랑. 물, 물결처럼 잔잔하게 스며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노래 신청합니다 라고요. 아주 네, 살며시 스며들리는 느낌으로 신청곡까지 나눠주셨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늘 곁에서 온기를 전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정말 물결처럼 잔잔하게 스며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봄을 두 글자로 이행시는 더불어 받고 있고요. 봄을 두 글자로 출첵제시어 받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오늘은 봄을 두 글자 보내주세요. 이행시도 막진 않을게요. 이어서 우리 3072님의 은혜로운 신청곡 함께 듣고 오시죠. 3일 POP의 내 모든 삶이 예배.

규제리 7117님 샬롬. 참으로 반갑고 반가운 극동방송 PD님 7117을 기억하실런지요. 스페셜 방송을 매일 청취하며 일했는데 마지막 날 인사 올립니다. 보물같은 보소 PD님 진심으로 샬롬이에요. 찬양 신청할게요. 오늘 이 하루도 임마누엘. 당연히 기억하죠. 늘 마음속으로 품고 있었답니다. 7117님 잘 오셨어요. 참 행복해요. 이렇게 또 와주셔서 늘 함께 청취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지만 또 이렇게 문자로도 참여해 주시면 기쁨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해요. 이어서 찬양 듣고 올게요. 김한나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포항시 남구 효자로에 위치한 철길 과자점에서 수제 쿠키 세트를, 포항시 남구 대이로에 위치한 일봉족발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위치한 카페 테트라블럭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법원로에 위치한 포항 유소년 축구클럽에서 풋살장 이용권을, 포항시 남구 형산강 로터리에 위치한 KG 모빌리티에서 만원 상당 주유 상품권을, 포항시 새천년대로에 위치한 단체 주문 전문 박태준의 우리보리 찰보리빵에서 시원한 팥빙수와 찰보리빵을,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경주시 강동면 강동로에 위치한 카페 토기장이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남구 이동에 위치한 선의의 힐링카페에서 족욕 무료 이용권을,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주식회사 코코비아에서 허브차 세트를,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위치한 빙수랑에서 팥빙수와 팥죽 쿠폰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모든 국물 육수의 기본 만능 육수를, 포항시 남구 효자동 효자시장 내 위치한 향기 저장소 모소니에서 비누 그리고 아로마 제품 등으로 구성된 선물 세트를, 포항시 북구 흥해읍 양백리에 위치한 양백 597에서 직접 재배한 쌀가루로 만든 쌀 베이글 4종 세트를, 믿음의 기업 떼오 포항시 남구 효자점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얼음 냉수와 같이 주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샬즈와 썸머 스페셜은 쭉 될 것 같아요. 전무후무한 보물과 같은 금요일 되셔요. 아무런 자격도 야, 얼음 냉수와 같이 제

저희 마음을 이렇게 시원케 해주시는 우리 7362님의 아주 멋지고 은혜로운 문자였습니다. 샬조와 썸머 스페셜, 비록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요, 다음 주서부터는 더 알찬 기획과 게스트분들과 함께 이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그리고 썸머 스페셜, 오늘 아직 늦지 않았어요. 시간 남아 있습니다. 듣고 싶은 신청곡 있으면요, 나눠주세요. 다음 주에도 혹시라도 오늘 미처 다 들려드리지 못한 곡 있다면 들려드릴게요. 7362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뒷자리 3992님,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아멘. 서머 스페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새로운 찬양, 젊은 찬양들이 있어서 더 좋았답니다. 이제 가을이 오겠군요. 아쉬워요, 서머 스페셜. 신청곡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아이자야 61의 것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좀 아쉬운데요, 무엇이 또 아쉬웠냐면, 아, 여름이 참 무더웠던 여름이었지만 또 여름함이 이렇게 한켠으로 물러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은 아쉽더라고요. 하지만 또 새롭게 찾아올 가을 역, 겨울을 생각하면 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3992님의 신청곡 잠시 후에 함께 나눌게요. 이어서 우리 7201님의 신청곡 함께 듣고 오시죠.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2642님, 보물. 보물로 이행시 보내주셨어요. 보. 보면 볼수록 행복합니다. 물. 물 속에서 건져낸 여름의 추억. 제주도의 조개 껍질. 저희 가정의 보물입니다. 보서PD님의 보물은 무엇일까요? 라고 보내주시면서, 야, 이 조개 껍질이 가득 담겨있는 유리병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조개가 너무 멋진데요? 조개 껍질도 참 다양하구나 새삼 느끼고요. 야, 정말 보물 같네요. 예전에는 이렇게 조개 껍질로 만든 그런 가구나 이런 자개 가구들도 되게 값비싸게 팔리고 있고, 그죠? 우리 이륙사이님이 또 이 조개 사진 보내주셔서 멋지고, 또 보물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게 있어서 보물은 극동방송이에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왜냐고요? 극동방송과 함께해서 우리 방송가족분들을 만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삶의 가장 큰 보물은 먼저 주님이고요, 그 다음에 극동방송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이랍니다. 우리 이륙사이님 멋진 조개사진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뒷자리 2387님, 안녕하세요. 우리 고정민 찬양사역자의 선물 듣고 싶어요. 육지 가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보물인 딸과 손녀를 보고 힘을 충전하고 왔답니다. 주님 주신 귀한 선물에 늘 감사드립니다. 라고요. 우리 따님과 손녀분도 우리 2387님 뵙고 너무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그분들께는 우리 2387님이 가장 큰 보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찬양곡 신청곡 듣고 올게요. 고정민 찬양사역자의 선물.

0: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손 내밀고.
1: 우리 4540님께서 보물 같은 사진 보내주셨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사진인데요. 아, 보기만 해도 정말 정겹고 제 마음이 환해지네요. 행복해집니다. 그리고요, 우리 4540님께서 셀카 사진 보내주셨는데 진짜 동안이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연배는 밝히지 않겠지만 진짜 동안 완전 인정이에요. 사랑하는 부모님 하트 두 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두절이 0594님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썸스가 끝난다는 건 제가 좋아하는 계절 여름이 끝나 아쉽지만 끝이 있어야 새로운 시작이 있는 거니까요. 썸스에 다 출석했다는 거에 감사하며 저도 감사해요. 또 다른 시작을 기대하고 응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피디님도 혹시나 지쳤다면 새롭게 힘나길 기도하겠습니다. 금요팅 보내주셨는데요. 아니요, 저 하나도 지치지 않았어요. 우리 0594님과 우리 방송 가족분들이 늘 이렇게 힘이 나는 문자, 또 우리 함께 말씀과 찬양을 나누는데 제가 어떻게 지칠까요? 그저 힘이 납니다. 충만합니다. 그리고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0594님 감사해요. 완출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4420님 제가 늘 감사한 거 알고 있죠? 오늘 사연이 좀 많아서 미처 다 읽어드리진 못했는데 우리 4420님 늘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어서 뒤처리 우리 7694님 샬롬 썸스 마감런 달려왔습니다. 마지막까지 부어주시는 찬양의 은혜 싹싹 받아가려고요. 마지막은 늘 아쉽지만 가을 샬조아도 무척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수의 길 찬양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픈런에 이어서 마감런까지 센스있는 아주 은혜로운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우리 함께 나아가요. 가을에도 겨울에도 우리 샬조아 함께 해줘요. 이어서 예수의 길 우리 7694님의 신청곡 함께 듣고 오시죠.

뒤처리 3289님, 보물을 찾고 있습니다. 물놀이 좋은데요? 보물로 이행시 보내주셨어요? 아, 여름의 물놀이, 보물 같은 시간이죠. 그리고요, 또 다른 보물이 있는데요. 바로 극동방송 샬조아와 함께하는 겁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와, 우리 4420님께서 아주 귀한 사진 한 장 보내주셨는데요. 야, 우리 4420님이 작년에 이곳 포항극동방송을 방문을 해주셨었는데 그때 함께 찍었던 그 사진을 또 기념하고 추억하면서 보내주셨어요. 보물과 같은 사진 아직도 소장하고 있네요. 작년 사진인데 왜 이렇게 오늘 찍은 것 같죠? 맞아요. 보니까 마치 오늘 찍은 것 같네요, 진짜. 와, 참 기억이 또 추억이 새록새록 돋아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분들 감사하고요. 오늘은 제가 출첵제시어 보물을 드렸었죠. 자발적으로 이행시도 많이 많이 보내주셔서 참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추첨했어요. 뒤자리 7117님 그리고 3992님 두 분 주소와 성함 한 번 더 문자로 부탁드려요. 여러분, 지난 한 달 반이라는 시간 동안 서머 스페셜을 통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로운 찬양들로 이 시간 함께 했습니다. 나눠주셨던 신청곡들이 참 은혜가 됐어요. 함께 나누니 감동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늘 함께 해주시는 우리 샬조아 가족 여러분 고맙고 사랑해요. 미처 제가 들려드리지 못했던 신청곡이 있다면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제가 다 기록해놨거든요. 방송 마치고 제가 다음 주서부터 오프닝곡 또는 중간 찬양, 끝 찬양으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너무 심려치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도 오늘은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선머 스페셜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김보섭 PD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으로 아자아자 화이팅!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H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곡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에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첫째, 내 안에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하십니다.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라고 해요. 모세는 이스라엘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정복 이후에 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것인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전합니다.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고 하지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야 해요. 영적 전쟁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잖아요.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우신다고 해서 내가 손을 놓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싸우시기에 더욱 담대히 그 싸움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어 3절 4절에서는 가나안 족속과의 혼인을 엄격히 금합니다.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라고 하지요. 이방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유혹해서 여호와를 떠나게 하고 가나안의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기 때문이에요. 돈과 성공, 이 땅의 쾌락을 상징하는 것들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록 유혹합니다. 이런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지름길이에요. 그러므로 5절에서 보듯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라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자리한 세속적 가치관을 말씀으로 부수고 깨뜨려야 해요.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은 무엇이든 철저히 부수어야만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아직 끊어내지 못한 욕심과 유혹, 우상은 무엇인가요?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듯이 단호하게 결단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은 둘째, 그분의 사랑과 약속으로 우리를 택하십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고 우상을 파괴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라고 해요. 여기서 성민은 한자의 뜻 그대로 거룩한 백성을 말하지요. 우리의 거룩함은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주어진 신분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보배로운 백성이 되었으니 성민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내가 남들보다 믿음이 좋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땅도 없고 인구도 가장 적은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시고자 하셨어요. 단지 그것뿐입니다. 주님이 택하신 이유에는 조건이 없어요. 8절이 말하듯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려 하신 그분의 열심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그분의 신실하심, 이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공짜로 건지신 게 아니에요. 값을 치르고 건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엄청난 몸값을 지불하심으로 나를 죄의 노예 신분에서 건져내어 그분의 성민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 출애굽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판에 새길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남들보다 더 가지거나 잘났다는 생각에 은근히 우쭐대며 교만해지진 않나요?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여 속량하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나요? 돈을 우상으로 섬겼지만 친구의 구원과 돈 사이에서 구원을 선택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한 청년의 청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모태신앙인으로 어려서부터 십일조를 하다 보니 제게 돈 우상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몇년전 펀드매니저인 친구의 권유로 단시간에 고수익을 낼수 있는 채권에 투자했는데 돈이 금세 모이자 욕심이 늘어나 투자금은 어느새 7천만 원으로 불어났지요. 하나님은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수익률만 바라보며 재물의 신을 섬기다가 결국 폰지 사기를 당해 투자금과 이자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펀드매니저인 친구가 고객들의 투자금을 사기당한 상황에 매우 힘들어할 때그 친구에게 교회에 함께 가자고 했어요. 친구는 나중에 꼭 오겠다며 저를 포함한 고객들 대신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고 밤낮으로 방법을 찾았어요. 언젠가는 투자금을 돌려받을 거라 생각하던 중 펀드매니저 친구가 교회에 오겠다며 연락해 왔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제게 영혼 구원을 위해 이 돈을 내게 줄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는 것 같아 기쁨보다 원망이 컸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제 안의 재물우상을 회개하게 하시며 친구가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돈은 돌려받지 못해도 돼요. 라고 고백하도록 제 마음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제 고백을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은 교회 전도 축제 때 친구와 배우자,

0: 아기가 함께 교회에 오도록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비록 투자금은 돌려받지 못했지만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라는 8절 말씀처럼 재물의 종으로 살던 저를 속량해 주셨답니다. 돈보다 중요한 구원의 기쁨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저의 적용은 지금은 교회에 오지 않는 그 친구에게 큐티인을 전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입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꼭 알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선포합니다.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지요. 광야 생활 40년을 지나 가나안 입성을 앞둔 지금까지 하나님은 같은 말씀을 날마다 되풀이하세요. 잊어버릴 만하면 다시 언약을 일깨워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 것은 잔소리가 아니라 신실하심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분의 언약을 이행하며 인애를 베풀겠다고 하십니다. 반면 10절에 보니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분의 계명을 무시함으로 미워하는 자에게는 공의의 심판이 기다린다고 해요.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뜻대로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면 지체함 없이 하나님의 보응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당장 보응하시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죄를 짓고도 매를 맞지 않고 방치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저주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환경을 막고 징계하셔서 내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그 보응을 통해 죄의 길에서 속히 돌이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절 말씀처럼 오늘 주께서 내게 하시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삶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성민된 자의 모습이에요. 이를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아무런 자격 없는 저희를 조건 없이 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하여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내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며 은근히 우쭐대고 교만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속된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재단들을 헐어내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길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기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함으로 천대까지 베푸시는 주님의 신실하신 인애를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포항노회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라이징업 찬양집회가 8월 22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 30분까지 포항 제1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이 찬양으로 함께하며 울산 신정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보성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십니다. 청소년, 청년, 교회학교 교사, 그리고 남선교회 회원 가족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휴대전화 010-2823-2378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지역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피아워십 초청 찬양 집회가 8월 29일 토요일 오후 6시에 경주 제1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힘찬 찬양으로 은혜를 전하는 피아워십과 함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 사항은 054-742-0211번 경주 제1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중섬로교회 설립 40주년 기념 명사초청 강연회를 8월 23일 주일 오후 2시에 진행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창조신앙교육을 주제로 예스티칭 연구소 대표이자 동성교회 사모님이신 노휘성 소장님이 함께하며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2807-93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두란노 아버지학교 포항지부에서 아버지학교 58기에 함께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8월 22일부터 9월 19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포항 양학교회 교육관 2층에서 진행됩니다. 선착순 50명을 모집 중이니 많은 아버지들의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2085-382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 사랑의 뜰 안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에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진행되며, 갓피플 선정 2023 기독교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의 저자이신 서울화양감리교회 최상훈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십니다.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으며 현장 참여 선착순 50명에게는 저자 도서를 증정할 예정입니다. 단문 50원에

0: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세미나, 세미나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공개 세미나에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나누는 사랑의 뜰한 공개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포항 동부교회에서 제6기 포동포동 아기학교에 함께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축복해 아가야라는 주제로 엄마와 아기가 함께 활동하는 주간 교회학교 유아교육 프로그램으로 9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공휴일을 뺀 8주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됩니다. 사전 접수를 받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포항 동부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휴대전화 010-9600-912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가 포항극동방송에서 개최됩니다. 8월 10일 월요일부터 21일 금요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리고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며 주일은 휴관입니다.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포항극동방송의 가치와 사역을 담은 사진을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극동방송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포항 YWCA. 포항 YWCA는 여성과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평화와 정의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포항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지역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구직희망 여성의 재취업을 위해 직업상담과 교육훈련, 취업연계,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원스톱 취업지원인 여성 새로 일하게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임용사 자격증반 등 공인등 자격증 취득과 더불어 2026년도 국비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연계해 체계적인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재취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인건비 지원 등의 혜택이 있는 새일 여성 인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일자리 편의점 포항지점 신청자 모집 등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78-441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고 삶의 행복을 함께 채워가는 포항 YWCA. YWCA 도전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3: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제일교회 박영호 목사님께서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번 단기 선교 어린이 7명, 청소년 13명, 어른 37명, 총 57명의 팀원이 다녀왔습니다. 선교를 떠날 때 가장 먼저 만나는 난관은 춥거나 더운 날씨가 아닙니다. 은의 장벽도 아니고 낯선 음식도 아닙니다. 내가 도움이 될까, 내가 가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운다라는 드라마가 꽤 유행한 것도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읽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어떤 자리에 가면 내가 여기에 어울릴까, 혹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릴 때는 운동팀에 들어가서 축구하거나 뭐 놀 때 내가 팀에 누가 되지 않을까 마음 졸이고, 커서는 직장에 출근해서 내가 팀에 도움이 될까 염려합니다. 은퇴 후에 어른이 되면 어르신들은 자녀의 집에 가도 내가 도움이 될까, 아이들에게 짐만 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에 시달립니다. 단기 선교를 결심하는 것 귀한 헌신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휴가 좋은 데 놀러 갈 수 있잖아요. 이번에도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 꼬마들 데리고 간 가정들이 있는데 제가 그 흙먼지 나는 바닥에 아이들 있는 거 보고요, 야 얘들이 워터파크에도 가고 싶고 시원한 계곡에도 놀러 갈 수 있는데 여기 왔구나, 그 뜨거운 열대지방 흙먼지 가득한 곳으로 가겠다는 결심, 보통 헌신이 아니지요. 그러나 막상 가려 하면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젊은 가족들은 내가 꼬마들 데리고 가는 게 폐가 되지 않을까, 연세 드신 분들은 또 내가 나이가 많아서 무슨 보탬이 될까, 부모들은요 우리 중학생들 보내는 것이 도움이 될까, 잘하는 걸까, 부모가 아무리 잘 계획해서 여행 데려가도요, 좋은 데 데려가도요 불평하고 짜증내는 아이들인데 그 마음이 며칠 만에 달라지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모인 선교팀 출발하는 날 아침에 이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어디로 가라 그랬습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 약속이 모든 선교의 출발입니다. 내가 무엇을 많이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지식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내 품에을 두고 나누어 줄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이 복받은 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세상에 복이 되라고 부르심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 그 진리,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아무것도 모르고 별 준비 없이 출발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복이 될 수 있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감도 안 잡히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종하는 여정에서 on journey 자신이 이웃들에게 복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선교팀도요 먼지 나는 흙길을 달려서 캄보디아 오지 그 시골교회 찾아갔는데 만나는 아이들이요 성도들이 얼마나 반가워하든지 신방까지 갔습니다. 거기 가서 그리고 지난번에 만나서 얼굴이 익힌 아이들은요 저기서 달려와서 안기고요 메어 달리고 진심 어린 환영을 받았습니다. 우리 중학생들이 덜롭교회 가서 성경학교 인도했거든요. 그 꼬마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막 기뻐 뛰고, 그냥 우리 청소년들이 이 언니 오빠들이 한번 웃어주고 아는 체 해주고 이름 불러주면 그렇게 좋아해요. 마치고 집에 가라 그랬어요. 근데 안 가요. 아이들이 밖에서 창문으로 매달려가지고요 우리 청소년들 모임하는 걸 그냥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는 것만 해도 너무 행복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주일날 성경학교 마쳤는데 월요일날 아이들이 텅 빈 교회로 몰려와가지고 목회자들에게 우리 언니 오빠들 언제 또 와요? 보고 싶다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언제 어디 가서 이런 환영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살면서 이런 열렬한 환영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이 가운데서 우리 선교팀은 야 내가

0: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복이 되는구나 하는 가슴 벅찬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실 것인가? 이후에 아브라함의 일생은 전부 다 눈을 떠가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여정, journey입니다. 시야가 넓어지고 가치 있는 것, 내가 정말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후에 겪은 처음 사건은요, 조카 롯과의 갈등이죠. 아브라함은 양보합니다. 선교 여행뿐 아니라 그냥 놀러 가는 곳에서도요,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서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 아이들 학교에서 갈등이 있습니다. 선교는 본래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양보하는 훈련이 필수입니다. 이번 선교팀은 어른들부터 아이들까지 잘 참고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되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1: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0: 눈을 들어 바라본 즉 롯은 좋은 땅을 보았습니다. 잘될 사업을 보았고 성공할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오늘말로 하면 좋은 직장, 좋은 성적, 더 많은 영봉, 나에게 혹시 도움이 될 것 같아라는 사람, 그걸 본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손해를 감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 14절 함께 읽습니다.
1: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예,
0: 롯도 눈을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바라보았는데 롯은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봤고요, 세상이 말하는 걸 봤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눈을 들어 바라보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비전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욕심에 비전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비전입니다. 세상은 내게 유리한 것을 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더 넓은 세상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선 길에는 반드시 눈이 뜨여서 새롭게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형성해 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다시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뭐라고요?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뭐라고요? 보자. 본다가 두 번이나 나오죠.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무엇이 내 눈에 보이는가가 내 인생을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내가 눈에 들어온다, 그래서 행동하게 된다, 쉬운 일이 아니죠. 사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1: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0: 아멘. 예. 아브라함 이야기죠. 아브라함의 눈에 천사가 보인 겁니다. 캄보디아 출발하는 날 아침에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 말씀 나누었고요. 도착해서 첫째 날 아침 경근에 우리 중학생들하고 같이 하면서 이 말씀 나누었습니다. You will meet angels. 이 첫날 저녁에 숙소에 들어와서 함께 나눔 갔는데 다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천사를 만난 것 같아요. 여러분, 천사는 완벽하게 아름다운 존재, 착하고 순수하기만 한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앙겔로스, 천사는요,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해주는 사람이 천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 있음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천사입니다. 캄보디아 아이들의 눈망울, 또 어른들도 고생이 찌들었지만 그 순박한 표정들, 그리고 현지 사역자들의 진실한 고백들, 고민과 열정 나누면서 우리는 천사를 보았습니다. 첫날에 기리봉 교회에 가서 예배드렸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찬송하는데요, 여기가 막 전등도 제대로 켜지지 않고 어두컴컴하고 흙먼지 가득한 흙벽돌 예배당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두에게 깊은 감동과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예배 후에 저는 아내와 함께 현지 사역자 부부 4명이 앉아서 상담하는 시간 몇 시간 가졌습니다. 3시간 동안 상담하고 일어나서 보니까요, 그 사이에 깜짝 놀랄 변화가 생겼습니다. 막 쓰레기가 뒹굴던 교회 뒷마당이 깨끗하게 정리됐을 뿐 아니라 없던 화단이 생겼어요. 예쁜 화단이. 교회 낡고 위험한 전기시설 우리 팀들이 사다리 갖다 놓고요, 올라가 다 바꾸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응타솜 교회 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열심히 헌금해 주셔서 사택을 새로 지었거든요. 깨끗하게 지어졌는데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교회 마당에 멋진 돌길 진입로가 생기고 교회 안에 예쁜 커튼이 달렸습니다. 그 교회 사람들뿐 아니라 일하고 있는 우리도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몇 시간 만에 이렇게 바뀌다니, 얼마나 몇 시간 만에 아름답게 바뀔 수 있는지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 팀에 필리핀 출신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국 사람 빨리빨리 좋은 점도 있네요.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습니다. 놀랍습니다. 맨 처음에 나왔던 지붕은요, 본래 계획이 없던 거였습니다. 첫날 가보니까 주방 지붕이 다 싸가서 주방에 있어도 쓰지를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늘에 그냥 뻥 뚫려 있는데 이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날은 못하고 이 지붕을 사다 놓았다가 양철 지붕이 다 사가서 내려앉았어요. 며칠 후에 사실 프놈펜까지 이동했기 때문에 멀었는데요, 그 먼 길 다시 달려가가지고 지붕 공사해드리고 왔습니다. 그 열정과 사랑 참 잊을 수가 없습니다. Before and after 변화 보셨죠? 건물만 아니었습니다. 팀워크. 불과 우리가 함께 만났어요. 몇 시간 동안 그냥 처음 만나서 일했는데 마치 몇 년간 계속해서 친하게 지내고 호흡을 맞춰온 사람들처럼 손발이 잘 맞고 마음이 맞았습니다. 정말 신기했습니다. 서로에게 야, 저분이 저렇게 숨은 솜씨가 있었구나, 저렇게 열정이 있고 희생적이고 사랑이 많은 분이었구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단기 선교는 평생 믿음의 동지를 만나는 길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선교지를 방문할 때마다 기억합니다. 사역자들 만날 때마다 이 예배당은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어느 가정이, 어느 장로님이, 그중에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헌납하셨습니다. 그 얼굴들이 하나씩 떠오르면서 축복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 눈에 보이는 벽돌은 켜켜이 쌓아온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선교 담당 장로님들이 그 흙길을 홀로 외롭게 오가시던 걸음이 있었습니다. 그 헌신들이 쌓여서 오늘에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1년에 한 번 현지 사역자들이 모여 컨퍼런스를 합니다. 올해가 3회째입니다. 첫 해에는요, 전적으로 우리가 다 준비했습니다. 찬양팀도 외부에서 페이를 하고 불러와서 찬양 인도하게 했습니다. 점점 현지 사역자들이 열심히 하고요, 이번에는 스스로 미리 와서 팀 짜서 연습했는데 훨씬 은혜롭게 잘해요. 개회예배 설교도 현직 사역자에게 부탁했습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사역이 참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가는 그 은혜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죽을 때까지 이 일에 헌신하십시다. 아주 감동적으로 강하게 은혜롭게 말씀 전했습니다. 현지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 배우고 공부하고 또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마지막 성찬까지 마지막 밤에 참 은혜로운 시간 가졌습니다. 함께 했던 우리 팀원들도 다들 참 많은 은혜를 체험했는데 이번 선교에서 가장 감사했던 것은 우리 중학생들 또 어린 자녀들이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중등부가 중심이 되어서 준비한 등록교회 성경학교는 이번 선교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갔는지 모릅니다. 아이들과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하신 것 이상으로 준비하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 교회 규모, 동네를 보고 우리가 50명이 최대다 그래서 선물을 50개 준비해 가는데요, 120명이 온 거예요. 어떻게 막 선물도 현지 조달하고, 우리가 준비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 준비하고 계셨고 또 큰 기쁨과 은혜 주셨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몸으로 배우는 여정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그 절정은 창세기 22장이죠. 이삭을 바쳐야 하는 위기, 그때 눈을 들어서 보았습니다. 수량을 보았습니다. 만일 그런 위기가 아니었다면 수량 한 마리 별 의미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미 부자인데 수량 한 마리 뭡니까? 그러나 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 한 마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고 가시고 준비하고 계시는가 깊은 표징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인생의 중요한 약속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비하면 캄보디아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 아무것도 없는 땅이기에 더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선교 가서 수차례 서로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분은요 남편을 여의시고 슬픔 가운데 있다가 기도하면서 선교를 결정했습니다. 어떤 분은 선교를 준비해놓고 이제 막 떠나려고 하는데 직전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어떡하나. 그런데 그 땅에서요 하나님이 한국에서보다 더 깊이 만나주시고 깊은 위로와 회복 주셨습니다. 위기에 만나주신 하나님, 마음이 상한 이를 만져주신 한 주님 찬양합니다. 선교는요 내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내가 넉넉하고 든든히 서 있어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면서 은혜 받아가는 거예요. 어떤 가정은 아직 어린아이들 데리고 떠나는 것 두고 떠나는 것 쉽지 않았습니다. 직장의 일정 때문에 고민했고 건강 때문에 망설였고 시간과 비용 때문에 많이 주저했던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부족함 그리고 크고 작은 위기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명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세 가지 영적 교훈 정리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You will be a blessing. 복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천사를 만날 것이다. 세 번째 God will provide.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선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위기가 없을 수 없습니다. 있겠지만 하나님의 프로비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 폭풍을 능히 헤쳐갈 줄 믿습니다. 선교는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거 체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더 많은 교우들이 선교 갔으면 좋겠어요. 장기 단기로 지금부터 꿈을 꾸고 계획하십시오. 갈까 말까 생각하기보다 나는 언제쯤 한번 가볼까. 여러분 지금 결심하셔도 좋습니다. 최소한 이번 일주일 동안 다음 주일까지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나는 언제쯤 한번 단기 선교라도 갈 수 있을까. 이번 선교팀에 참여해 처음으로 참여해서 열심히 섬기신 한 집사님 부부는요 평소에 뭐 선교 별로 생각 안 했는데 교회에서 선교 단기 선교 광고하는 그날에 일정이 발표될 때 서로 얼굴을 쳐다봤대요. 아, 딱 그날이 휴가 갈 수 있겠다 생각한 날짜였다고 합니다. 그때 말 안 하고 그냥 서로의 눈길 속에서 결정했대요. 이런 그게 가정을 통한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교회 가십시오. 돈이 부족하면 지금부터 조금씩 저축하시고 건강이 부족하면 운동하고 관리하면서 건강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는 삶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보다 많은 교우들이 단기 선교 가면 좋겠고요. 못 가더라도 이 자리에서 간절히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말로 알려져 있지만 보다 더 먼저 여호와께서 이레 보신다는 말이에요. 보신다. 여러분 영어의 프로바이드 공급하신다 그러잖아요. 그 프로바이드라는 말이에요. 프로비데오 미리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자리에 이르러서야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야 이게 없네 어떡하지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점을 미리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명사가 되면 Providence는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먼저 보시고 먼저 준비하시고 적절한 때에 맞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만 보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보십니다. 우리는 현재를 보지만 하나님은 미래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씨앗을 보지만 하나님은 숲을 보시고 열매를 보십니다. 이번 선교에서 가장 큰 감사는요 우리 중학생들과 어린 자녀들이 함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아이들의 미래를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심겨진 씨앗, 사랑의 씨앗, 말씀의 씨앗 사라지지 않고 자라날 것입니다. 언젠가 이들 가운데 누군가 다시 자기 발로 캄보디아 찾아갈 것이고 또 다른 나라로 갈 것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신의 영역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이미 보고 계십니다.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 사랑하지만요 우리가 사람인지라 이 사회의 풍조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경쟁 사회 이 치졸한 비교하는 사회 살면서요 나도 모르게 롯이 소아를 바라보고 거기에 이끌렸듯이

0: 롯이 소돔의 화려함에 이끌리듯이 이러한 타락한 시각이 우리 부모들의 시각을 지배하고요, 우리 부모들의 사랑조차 흐려놓는 것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선교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 아주 귀한 방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우리 눈을 띄워주셔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녀를 보게 되는 거예요. 현재의 모습만 보면 염려하기 쉽지만 믿음의 부모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감사하며 소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볼 줄 알고 지금 눈에 보이는 재능보다 보이지 않는 잠재력을 볼 줄 압니다. 그래서 내 자녀의 참 부모 대신 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높은 섭리를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열어갈 미래를 보시는 그 모습을 보는 눈을 우리 부모들에게 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선교팀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선교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녀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1: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녀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0: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선교와 신앙교육은 하나예요. 선교적 삶을 살지 않는 공동체가 절대로 신앙교육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신앙교육 제대로 하지 않는 교회가 선교적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 내가 내게 보게 할 땅, 바로 비전입니다. 여러분, 비전은요,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거기다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게 그게 비전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모들이 본 것을 자녀들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자녀들도 주의 영광 볼 때까지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 journey 계속해 갈 것입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필요한 것 있으면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무엇보다 나에게 동행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나를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아는 믿음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 믿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그 삶을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포항제일교회 박영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44-3311번 포항제일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사랑의 드란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매일 아침 드란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의 드란에서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최상우 목사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과 목회 가운데 베풀어주신 기도의 응답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인데요. 저자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한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을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해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의 뜰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56국의 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로이스 출산준비 도움센터에서는 임신과 출산 관련 정보, 신생아 돌보기 등 예비 부모들을 위한 무료 상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0: SD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뜰한 정인숙입니다. 복음은 기독교의 시작일 뿐 아니라 전부입니다. 데릭 토마스의 말인데요. 복음은 단순한 인문 교리가 아니고요.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또 선택을 새로